0: 3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최고의 가치를 삶으로 증명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가치 기준에 따라서 그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기도 하고 거기를 위해서 시간, 돈, 그리고 열정을 다 쏟아붓기도 합니다. 저는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강릉 경포호 입구에 가면은 세계적인 규모의 오디오 및 축음기 전문 시립 참소리 박물관이 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이 최초로 발명했던 틴포이 축음기 실물과 더불어서 에디슨관에 가면은 에디슨이 발명했던 전기, 가전제품, 여러 전화기, 여러 물건들을 거기다 진품들을 다 전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미국에 에디슨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게 본토의 박물관이니 얼마나 다양한 모든 물품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강릉에 있는 참소리 박물관에 있는 에디슨관에 있는 에디슨 진품들이 미국 본토의 에디슨 박물관보다 물품을 더 많이 소장하고 있어서 미국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나중에는 아예 박수를 보내고 에디슨 박물관에서 에디슨의 발명품들을 잘 보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장까지 보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1800년대 뮤직박스, 일본은 이걸 오르골이라고 합니다. 뮤직박스부터 시작해서 세계 각국의 가장 오래된 고전 축음기들, 라디오, TV, 그리고 현대 하이엔드 오디오까지, 시스템까지 다 음향기기를 그 박물관에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이걸 만들었냐라는 거죠. 설립자자 주인이신 손성목 씨는 관장은 젊은 시절에 건축가 사업을 하는 분이었고 중동에 가서 건축 사업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 벌은 자금을 전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오디오를 수집하고 이런 것을 축음기를 수집하는 일에 그 재산을 다 쏟아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천억을 쏟아부은 거죠. 그는 사업에 얻은 이익을 몽땅 거기다 쏟아부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6살 때 원래 이분의 고향은 저 이북 원산이 고향이었고 원산 굉장히 잘 사는 부호집의 아들이었습니다. 6살 생일 때 아버지가 생일 선물로 준 것이 포터블 들고 다니는 축음기를 선물로 준 거예요. 거기에 매료가 되어서 일사후퇴 때 원산에서 이제 이 남만으로 피난 내려오면서 다른 건 다 내버려도 이 아이는 손성복 아이는 그 축음기를 생일 선물로 받은 축음기를 목숨을 걸고 지켜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자식을 놓고 싶거든 6살 때 꼭 아이에게 축음기 하나를 선물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매료가 된 거예요. 그리고 후일에 그가 크고 장성한 후에 사업을 하면서 언젠가 이걸 해야 되겠다. 70년 동안을 수십만 점의 전 세계를 다니면서 경매를 받아오기도 하고 미국의 대부호 석유 사업, 석유 재벌의 집에 몰래 몰래 있는 것까지 정보를 알고 몇 년을 찾아가서 그거 내한테 넘기라고 비싼 돈 주고 그걸 다 사가오고 거기에 온 전심을 다 쏟아부은 거죠. 사람들이 기자들이 묻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랬더니 우리 후손들에게 소리와 빛의 역사를 제대로 보여주려고 하는 일념으로 이걸 모으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강릉시에는 개인 처음에는 참소리방이라고 시작했다가 강릉시에서 그러지 말고 시립박물관으로 합시다 해서 시립박물관이 된 거지요. 그 사람의 가치를 거기에 두었던 거죠. 자신의 가치를 거기에 두었기 때문에 이분은 그 일에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투자해서 그 일에 매진을 했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8월 한 달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가 가치에 대한 기독교인의 가치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을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가치를 찾아 헤매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가치의 최고의 가치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가치 기준은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고 오늘 시간에는 적어도 내가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의 최고라고 하는 그 삶을 내 가치를 내 삶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로만 최고라 그러는데 행동은 전혀 아니라면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은 당대의 최고의 스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가졌던 세상적 이력을 보면 대단합니다. 바울은 헬라 문화권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유대인이지만 길리기아 다소라는 지역에서 그는 출생 태어나게 됩니다. 지금의 터키의 지역에 있는 곳입니다. 이 다소는 굉장히 오래된 고도시고 사도 바울이 태어나는 그 시대에도 이 다소는 대단히 큰 대도시에 들어갑니다. 이 다소는 학문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고 철학이 그리스 철학이 굉장히 발달한 곳이었고 상업이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다소 출신 가운데는 로마 황제의 스승을 3명이나 배출할 정도로 학문에 굉장히 뛰어났던 곳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출신이었고 바울은 나면서부터 소유한 로마 시민권자로 온갖 특혜를 누리던 특권층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전통적인 유대인의 혈통으로서 베냐민 지파의 출신이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스스로 자신을 가리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칭할 정도로 전통적인 혈통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학문적으로도 보면은 당대 유대교에서 최고의 학부를 가졌던 학문을 가졌던 존경받는 스승 가말리엘 문하생입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 율법을 배우는 일에 가말리엘 문하생이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 당대 최고의 학부를 나온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유대계 종파 중에서 율법을 가장 엄격하게 고수하던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바울 또 자신을 가리켜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리새인 중에도 최고의 레벨에 있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열심으로는 그 율법을 수호하고 바리새파를 지키기 위해서 당시의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왜? 율법을 헐고 유대교를 무너뜨리려고 들어온 세력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이는 일이 앞장섰고 그 정도 열심이 있을 정도면 당대 최고의 열심이 있는 사람이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도 모자라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피하여 지금 시리아에 있는 다마스쿠스 다메섹 지역에 믿는 사람이 그리로 피난 갔다 소식을 듣고 대제사장의 공문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거기까지 쫓아가서 그 기독교인들을 끌고 오려고 했던 인물이 바로 바울입니다. 사울이란 청년이었죠. 여러분 이 정도 보면은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사울로 있을 때 그의 세상적인 스펙은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탑클래스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바울이 어느 순간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던지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쓰임을 받고 있을까?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이 어느 순간 그 성공을 배설물로 취급하고 다 던져버리고 쓰레기통에 집어넣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었을까? 복음을 증거하던 사람들을 죽이던 사람이 이제는 복음의 증인이 되고 복음을 증거하던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는 자리에 서 있었던 이 결정이 어떻게 해서 가능했을까? 과연 무엇이 그를 최고의 가치 기준으로 세상적인 것에 두었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 삶을 바꿨을까? 오늘 그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내 삶의 가치 기준에 대한 새로운 정립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삶의 우선순위가 가치관이 바뀌면서 가치를 새로 정립하면서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히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익을 다 해로 여기는 결단 오늘 7절에 보면은 그러나
무엇이든

뭔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미르더라. 저는 내가 유익하게 생각하던 것을 이제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다 해로 여기더라. 지난 주간에 참 목회자의 마음을 참 따뜻하게 만드는 전화 한 통화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이에요. 목사님 지금 사역을 한참 할 때인데 지금 여러 사방에 뭐 뚱뚱 터지니까 어디 선교비 사역비 보낼 데가 없습니까? 그래요. 아니 많죠. 지금 베네수엘라 지진 우리 속해 있는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봉사단이 얼마 전에 베네수엘라 지진에 가서 긴급 구호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또 그 옆에 콜롬비아가 다시 대지진으로 수백 명이 죽어나갑니다. 콜롬비아에 얼마 전에 베네수엘라 다녀와서 콜롬비아도 가기는 가야 되는데 그 베네수엘라 지진 구호를 하면서 그 현장 팀들을 구성해놓고 왔습니다. 후속 조치를 위해서. 그 팀들을 콜롬비아로 급파해서 지금 구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구호비를 지금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듣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어떤 모양이든 참여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기도하는 중에 권사님이 전화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계시받은 분 것처럼 아니 보낼 자리가 많죠 넘쳐나죠 그랬더니 본인이 뭐 이런저런 여파로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뭔가 좀 받은 이제 물질이 있는데 이것을 그 구호비로 썼으면 좋겠다 목사님이 알아서 써주십시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금을 선교비로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봉사단에 바로 연락해서 이번 주일 지나고 월요일 날 바로 일정 금액의 그 구호비를 보내겠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콜롬비아 지역에 지금 다시 선교비를 보내려고 후재를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지금 맞닥뜨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여러분 돈 안 귀한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돈이 필요치 않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따라서 그 돈이 그렇게 흘러감에 대해서 너무 귀한 것이요. 또 한 군데 계속 내 마음속에 숙제로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시골교회 목회자 자녀인데 청년인데 전동 킥보드를 타던 사람하고 부딪혀서 이 목사님의 자녀는 전동 킥보드를 탄 게 아니고 전동 킥보드를 타는 사람이 와서 부딪힌 거예요. 크게 다쳐서 7시간의 수술을 받은 거예요. 시골교회다 보니까 이 비용도 만만치 않고 전동 킥보드들이 자동차처럼 그런 보험이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난감한 상태라는 이야기를 몇 주 전부터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흘려보내려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종의 마음에 계속 품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거기를 이렇게 흘러가게 이렇게 통로를 만들어주는 걸 보면서 참 감사하다. 우리의 가치 기준에 대한 설명을 설교를 계속하고 있는데 봅시다. 하늘의 영광에 대한 가치 기준을 내가 잡지를 못한다면 그런 결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내 생활 속에 이렇게 증명되어질 수 있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고 하면은 그 가치를 삶으로 증명하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복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모세라는 사람을 잘 압니다. 모세는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모세는 히브리인의 노예 아들로 태어났습니다만은 나일강에 빠뜨려서 죽음 직전에 바로의 공주가 그 아들을 건져내어서 자기 양아들로 삼고 애굽에서 키웁니다. 그리고 장성하게 되어졌습니다. 40세가 되었을 때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어집니다. 자신이 히브리 노예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냥 그 출생의 비밀을 몰랐으면 그는 애굽의 바로가 되었을 겁니다. 왕이 되었을 겁니다. 출중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아는 순간 내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애굽의 어떤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더 귀하게 생각한 겁니다. 가치 기준이 바뀐 거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당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가치가 바뀐 사람들의 삶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삶으로 증명하는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은 모세는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의 애굽의 모든 부귀영화, 당시 애굽은 최상의 국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그 영광된 자리를 다 포기하고 노예의 가족으로서 고난받는 것은 내가 그런 결단을 하게 된 것은 하늘에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기 때문이라. 세상의 권력을 잡는 것보다 하늘의 상이 큼을 알기에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상보다 하늘의 상이 큼을 안다라고 하면은 이런 결단이 우리 삶 속에서 반드시 나타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희생, 그 모든 것들은 세상의 가치 기준과 비교할 수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치를 아는 자들의 결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 때문에 바울은 세상의 모든 스펙을 쓰레기통에 다 집어던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에 자신의 전생애를 투자합니다. 삶의 가치관이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해로 여기고 세상의 모든 스펙은 다 해로 여기고 세상에 갇혔던 그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 때문에 이게 고상하다는 이 표현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하고 뛰어나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세상의 모든 것은 소중하게 그러니까 가치가 바뀌기 전에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소중했습니다. 베냐민 지파도 소중했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헬레니즘 문화와 헤브라이즘 문화를 통달한 것도 소중했고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라피가 된 것도 소중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된 것도 소중했고 유대 율법주의를 허무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것도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라고 하는 특권층을 가지고 있는 이것도 그는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치가 바뀌니 그 모든 것들은 다 뭉뚱그려서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예수를 아는 지식의 그 고상함이 내 인생을 전혀 다른 길로 이끌어 가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시골 장터에 한 노인이 낡은 먼지가 쌓인 그릇들과 골동품 도자기를 팔고 있었습니다. 마치 천원 상회처럼 골라잡아 천원 뭐 이런 겁니다. 사람들은 발길을 두지 않습니다. 뭘 그렇게 중요한 물건도 아니고. 그때 어떤 감정사가 시골 지역을 다니면서 뭐가 좀 뭐 될 만한 물건이 없을까 이렇게 찾으러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골동품 가게를 장터에 늘어놓고 파는 골동품 가게를 무심코 지나가다가 뭐가 여기는 뭐 물건 될 만한 게 없을까 이렇게 살피다가 먼지가 묻고 때가 묻은 낡은 골동품 도자기 하나가 눈에 딱 들어옵니다. 유심히 들어서 살펴봅니다. 근데 상인은 뭐든지 말든지 뭐 그거 그 상인도 어디 가서 헐쭘하게 사왔기 때문에 누가 하나 팔면은 오늘 일당 버는 거고 못 팔면은 또 다음에 팔면 되고 그런 식입니다. 근데 감정사는 유심히 그 도자기를 이리 들여다보고 저리 보고 밑에도 보고 옆에도 보고 다 살펴보고 먼지 묻은 걸 손으로 약간 닦아보기도 하고 그러더니 눈빛이 달라집니다.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상인에게 묻습니다. 이거 얼마에 팝니까? 아 그냥 주고 싶은 대로 주고 가세요. 그냥 지갑을 다 털어서 그 상인이 요구하는 금액을 다 드립니다. 상인은 오늘 수지 맞은 거죠. 오늘 일당 벌었다. 저 사람 뭔가를 모르고 저걸 샀지. 아이고 난 저거 싸게 샀는데.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 그 감정사의 마음은 사고 돌아서서 활짝 웃습니다. 그 도자기는 고려 청자였습니다. 수억 원이 해당되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오래된 시골 장터에 가다가 낡은 도자기를 만나가도 꼭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니고 크디 낯간 찍힌 것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몇천 원도 아까운 거예요. 근데 가치를 아는 사람은 자기의 가진 모든 걸 다 털어주고라도 아깝지 않습니다. 뭐 이런 비유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가치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아는 바울은

지금까지 소중하게 생각했던 세상의 모든 가치 기준을 한꺼번에 배설물로 여기고 한꺼번에 쓰레기통에 집어넣습니다. 그것이 가치를 아는 사람의 결단이고 행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밭을 임대에 쓰다가 그 밭에 보화가 있는 것을 보고 그걸 다 덮어두고 가서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주인이 그 밭에 부르는 가격대로 다 주고 그 땅을 삽니다. 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속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그럽니다. 그거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위배되고 위배 안 되고의 문제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 가치를 땅 주인은 몰랐고 그 사람은 그 가치를, 그 땅 속에 있는 가치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내 인생 전부를 투자해도 아깝지 않을 가치를 발견했다면은 그 가치를 위해서 내 삶을 살아내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가치만 발견하고, 아니, 저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라고 던진다면 우리는 그 가치 기준을 제대로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 가치를 알았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의 고상함을 인하여. 그러자 그동안 세상에 쌓아올렸던 그 모든 자신의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관들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내가 아직 세상의 것이 좋아 보입니까? 그럼 주님의 가치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직 세상의 것이 화려하게 보입니까? 하늘나라 가치를 우리는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얻은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얻었다는 이 가치 기준에 내 삶을 온전히 바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라는 것이요. 그것이 가치를 아는 사람의 행동 양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가치를 발견하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뭡니까? 믿음의 의로 사는 삶을 결단하게 되어집니다. 구절에 보면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난 의인이라. 바울은 지금까지 율법의 기준을 최고의 기준으로 알았습니다. 그가 하는 행동, 그가 하는 모든 일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이제는 율법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속에 주신 하나님의 의가 내 삶의 전적 기준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내 삶의 어떤 가치 기준을 설정하고 내 방향을 계획할 때에 그것이 내 의의 기준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될 것인가를 보라는 거죠.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의의 기준에 따라 행동하고 판단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의 속에는 자기 의만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가 행했던 그 모든 일들,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정인 서고 다메스 도상까지 가서 믿는 사람을 잡아 결박하려 오려했던 그 모든 일은 율법의 의에 기준한 행동 양식이었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을 인하여서 이제는 그 의가 나의 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기준으로 바라보니 이건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의 기준을 따라서 세상의 모든 가치 기준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따라 복음을 들고 핍박하던 자리에서 이제는 핍박받는 자로 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세상의 화려한 옷은 다 의미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삶에 내 힘, 내 물질, 내 권력, 내 지식, 내 환경을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얻어지는 하나님의 의가 내 삶의 자랑이 되고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내 삶의 가치를 결정하는 방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바울도 바리새인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자기 의의 기준에 충실한지 모릅니다. 그런 성전에다가 기도할 때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사거리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며 나는 가난한 이웃들을 많이 돕습니다. 그건 기도가 아니고 사람이 드러난 얘기죠.

0: 재밌는 것은 역사학자들이 이해하면 바리새인들이 그 기도할 때 사람이 없을 때는 소리를 안 냅니다. 그러다가 사람이 많이 지나가면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애시당초 목적 있는 기도죠. 나의 의의를 저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자 하는 의. 그런데 그 성전에 세리가 기도합니다. 그는 엎드려 감히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께서 그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누구의 의의를 인정하십니까? 바리새인의 기도를 외면하시고 그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의의 결정들, 가치관들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결국 삶으로 예수님의 가치를 증명해내야 합니다. 믿음은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믿는, 예수를 믿는 가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기독교인에 대해서 저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렇게 할까? 무엇 때문에 자기를 희생하면서, 무엇 때문에 자기의 물질을 희생하면서, 무엇 때문에 저들은 주일 되면 교회 가서 저렇게 예배를 드릴까? 왜 그 저렇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때 그들은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바로 그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답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성공에 그다지 관심 있는 자녀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권력 앞에 비굴하지 않고 물질을 가진 자 앞에 비굴하지 않고 오히려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 앞에 저 사람들을 속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저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같은데 그 속에 있는 당당함은 뭘까? 그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게는 세상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곧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고 있었던 세상의 모든 유익한 것들 과감하게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길 수 있다면 예수님이 내 생의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고 그걸 삶으로 증명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가치관들이 내 가정에서부터 출발해서 교회와 직장과 일터에서까지 내 생의 최고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증거하고 증언하는 이런 가치에 대한 온전한 해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라디오 강단 지금까지 경남광염교회 전광선 목사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314-8291번 경남광염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쥐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을 더 많이 찬양했던 썸머 스페셜 방송은 아쉽지만 지난주로 마쳤어요. 오늘 방송부터는 썸머 스페셜을 시작하기 전 토요일 방송을 통해 만났던 성경의 사람들도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친구들, 오늘 방송을 통해 어떤 성경의 사람을 만나게 될지 궁금하지요? 오늘 우리는 쥐어린이 방송도 기대해 주세요.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그런즉 누구든지 찬양을 들으며 오늘도 우리는 쥐어린이 힘차게 시작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그런즉 누구든지 찬양을 듣고 왔어요. 이번 주에는 즐거웠던 여름방학이 끝나고 개학과 동시에 2학기가 시작하여 등교한 친구들이 많았지요. 오랜만에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니 어땠나요? 어떤 친구는 더 키가 자란 친구도 있고 여행을 많이 다녔는지 얼굴이 까맣게 타서 나타난 친구들도 있고 머리 스타일이나 옷차림이 달라진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여름방학을 보내며 다양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달라진 친구들을 만나니 여러분도 새로웠을 것 같아요. 또 방학 동안 지낸 이야기를 서로 나누며 내가 경험하지 못한 친구들의 이야기도 듣게 되었을 거예요. 친구들을 만나서 정답게 이야기 나누는 여러분의 모습이 눈에 그려지니 전도사님도 무척 설레네요. 우리 친구들, 그런데 개학하고 만난 친구 중에 여름방학을 하기 전과는 다른 특별한 모습을 보이게 된 친구가 있었나요? 조금 더 친절해졌거나 눈빛이 따뜻해졌거나 인내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더 커졌거나 따뜻한 말을 하거나 조금 더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변한 친구들 말이에요. 또는 여러분 스스로가 다른 사람이 느낄 정도로 그렇게 달라지지는 않았나요? 전도사님은 방학을 보내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새로운 모습이 되기를 기도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첫 곡으로 함께 들었던 그런즉 누구든지 찬양은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에 멜로디를 붙여 만든 찬양인데요.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날마다 달라져요. 조금씩 조금씩 변화하지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된답니다.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의 2학기가 예수님을 통해 변화된 모습을 서로에게 보이며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특별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런즉 누구든지 찬양을 함께 불러볼까요? 함께 찬양하는 악보를 받고 싶은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문자를 보낸 친구들에게 찬양 악보를 보내줄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는 쥐어린이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배운 그런즉 누구든지 찬양을 부르며 예수님 안에서 달라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이번에 함께 들을 찬양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 새롭게 변화된 나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주 예수 기뻐 찬양해 그리고 살아계신 주입니다.

0: 사랑의 사람을 만나요.
1: 저는 아주 크고 특별한 배를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은 배를 잘 만드는 나라로 세계에서 유명하지요. 성경에서 배를 만든 사람으로 저도 꽤 유명해요.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에 따라 배를 만들었죠. 그러니 얼마나 멋진 배였겠는지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제가 누군지 우리 친구들은 알겠지요? 제가 누구일까요? 맞아요. 전 하나님의 설계도에 따라 방주를 만든 노아예요. 오늘 저는 우리는 주의 어린이 방송을 듣는 친구들과 그때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우리 함께해요.
2: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심판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 하셨습니다.
3: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따랐어요. 순종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4: 아, 미친 개지. 미친 게 분명해.
5: 아니, 이렇게 날씨가 쨍쨍한데 무슨 배를 만들어?
3: 그들은 방주를 만들고 있던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향해 조롱하고 멸시하며 비웃었어요. 좋지 않은 눈으로 노아와 가족을 바라보았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하는 친구가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삶에서 떠나 있지는 않나요?
4: 어머, 꼭 교회 다니는 티를 내야 해? 저렇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전하는 건 불편을 끼치는 일 아니야?
5: 자기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나? 이런 놀이를 하는 게 뭐가 잘못되었다고? 자기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척하는 거지? 아유, 진짜.
4: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고 친하게 지내는 걸 좋아하실 텐데 그 말씀에는 왜 순종하지 않냐고.

이 놀이가 얼마나 재밌는데 우리가 더 친해질 수 있는데 말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친구들을 조롱하고 비웃으면서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친구들은 없나요? 우리 함께 예수님께 배워요. 하나님은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이 올바르고 바른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다른 사람을 조롱하고 비웃는 것은 곧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로 인해 결코 분노하거나 싸우지 않고 그 사람들을 더 불쌍히 여기셨어요. 예수님의 순종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준비하셨어요. 여러분이라면 예수님처럼 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친구나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하는 길에서 떠나 묵묵하게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고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칭찬해주는 어린이가 될 수 있나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이라면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마음과 태도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칭찬할 수 있답니다.

0: 창세기 7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아멘.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께 순종한 노아를 비웃고 조롱하고 악한 말로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홍수로 인해 다 죽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 순종한 노아와 노아의 가족, 그리고 방주에 들어갔던 생물들 외에는 모두 홍수로 죽었어요. 노아를 조롱하고 비웃었던 그 시대 사람들 모두 말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노아를 비웃고 조롱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아요. 반드시 벌을 받게 되지요.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1: 나도 변화될 수 있어!
0: 혹시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친구나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악한 말로 마음을 상하게 했던 친구가 있나요? 비록 여러분이 그렇게 악한 모습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목숨까지 들여 순종한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변화될 수 있어요.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금 돕고 계시니까요. 지금 방송을 듣는 우리 친구들,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 목숨을 들여 순종하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있다면 혹시라도 노아를 비웃고 조롱했던 그 시대 사람들처럼 내가 행동하고 말한 적이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렇게 행한 모든 것을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구원할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기도한 친구라면 이제 용기 있게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그렇게 결정할 때 순종하는 어린이로 변화시켜주시고 순종하는 어린이가 되도록 용기를 주세요. 우리 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을 격려하지 못하고 칭찬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되겠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먼저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어요. 도와주세요. 변화시켜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는 어떤 성경의 사람을 만나게 될까요? 다음 주를 기대해 주세요.

한국 어린이전도 옆에 내 죄 용서하신 주님 찬양을 듣고 왔어요. 오늘은 노아 시대 때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노아를 비웃고 조롱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을 인정하고 격려하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래요. 오늘 방송을 통해 느낀 점,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친구들이 있나요? 그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적어 보내주세요. 문자를 보낸 친구 중 몇 명에게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줄게요. 마지막 찬양 K-Kids의 노아의 방주 함께 들으며 인사할까요? 전도사님은 내일 이 시간에 우리 친구들을 만나러 올게요. 우리는 쥐어린이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었고 하나님은 그런 노아를 보시고 기뻐하셨답니다. 여러분도 노아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늘 푸른 초장 늘 푸른 초장 매주 토요일 이 시간은 월드미션 교회 조희환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첫 번째 제목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확인하시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3절, 4절 말씀.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이거 가보나움 동네에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가보나움 마을에서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가보나움 동네에 이르렀을 때 삽시간에 소문이 쫙 퍼져나갔고 그 갈릴리 일대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한번 만나겠다고 다 찾아온 것이죠. 찾아온 겁니다. 그 소문을 들었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 나도 한번 가서 만나봐야지, 나도 가서 그분의 직접 메시지를 한번 들어봐야지, 인산인해를 이루게 된 거예요. 그 자리에 누가 찾아오게 된 건가요? 3절 말씀에 한 중풍병자가 자기 발로 걸어올 수 없기 때문에 네 명의 친구들이 침상에 그 친구를 메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지금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찾아왔지만 이 사람이 거기서 포기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왜요? 4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그 사람을 데리고 갈 수 없어요. 이 무리들이라고 하는 얘기는 한두 사람 열댓 명을 무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무리라고 하는 거예요. 나처럼 여러분처럼 자기 발로 거동이 가능한 사람들이 발빠르게 다 몰려오지 않았겠어요. 그 예수님 한번 만나봐야지. 예수님 좀 더 가까이 가서 그분 한번 봐야지. 사지백차가 멀쩡한 사람들이 다 몰려왔어요. 이 사람은 자기 발로 걷지를 거동이 안 되기 때문에 친구들이 메고 왔는데 이미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갈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정도가 되면 이 사람의 선택의 폭이 그렇게 많지 않죠. 포기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포기하지 않죠.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지요?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지요? 4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오호. 포기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친구를 메고 네 명의 친구들이 포기하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 친구를 메고 지붕을 올라가서 지붕을 뜯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사람이 누운 침상을 달아내릴 정도면 지붕을 거의 해체 수준으로 뜯는 거죠. 요만큼 뜯어가 될 일이 아니잖아요. 침상을 달아내려야 되는 거예요. 무모하기 짝이 없는 도전이에요. 상상을 초월하는 도전이에요. 그 이 사람들의 행동을 지켜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세상에 저렇게 무모한 사람들이 어디 있나? 아니, 세상에 남의 지붕을 저렇게 해체 수준으로 뜯어지키면 저거 어떻게 되는 거야? 아무도 그 사람들의 행동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바라보신 거지요? 5절 말씀 보시기를 바라요.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 뭘 보셨다고요? 믿음을 보셨다요. 남의 지붕에 침상을 메고 올라가서 지붕을 그 해체 수준으로 떠져치고 그 중풍병자를 달아내리는 그 무모하기 짝이 없는 그 행동 행위를 보시고 예수님은 믿음의 행위로 보신 거예요. 무슨 믿음인가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 물러서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의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주셨죠?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러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했죠. 누가 감히 지붕을 뜯어제치고 사람을 달아내리겠어요.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했죠. 근데 그 믿음의 도전, 믿음의 행위가 자기 발로 한 번도 걷지도 못했던 그 친구를 자기 발로 걸어가게 하고 자기가 누워서 실려왔던 침상을 자기 손으로 들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하고

돌아가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 기적을 체험하게 했는가요? 믿음입니다. 상황을 인하여 포기하고 돌아갔더라면 그 사람은 아마도

믿음으로 돌파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하심도 체험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기적도 체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온 세계인들이 다 아는 세계적 유명 스타 한 분이 있습니다. 그건 스웨덴 출신의 복음성가 가수 레나 마리아 바로 이분이거든요. 레나 마리아는 태어날 때부터 양쪽 어깨로부터 두 팔이 없는 아이로 태어났죠. 그리고 한쪽 다리도 거의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고요. 몸뚱아리와 다리 한쪽만 있는 거죠. 그 아이가 그런 모습으로 태어났을 때 그 친척들과 그 주변 사람들이 이 아이를 어떻게 케어하겠는가, 이런 아이들 전문적으로 케어하는 시설에다가 아이를 맡겨야 된다, 다 하나같이 고민했어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독실한 크리스찬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여인이었죠. 그 많은 사람들의 친인척들의 권고 권면을 뿌리치고 이 아이를 내게 자녀로 주실 때는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 아이를 정말 믿음으로 양육을 하지요. 여러분, 레나 마리아가 아까 보셨잖아요. 다리 한쪽만 설 수 있거든요. 그 한쪽 다리를 가지고 십자수를 놓는다고요. 십자수를 놓고 그 한쪽 다리를 가지고 바늘을 끼워가지고 십자수를 놓고요. 그 작품이 대단합니다. 사진을 제가 다 보여드릴 수 없어서 그런데 그 한쪽 다리 발가락을 가지고 모든 요리 다 해내고요. 한쪽 발가락을 가지고 자동차 운전을 하고 전국을 다 돌아다니고요. 한쪽 발가락을 가지고 그는 자기 온몸을 흔들면서 음악 지휘를 합니다. 우리나라에 몇 번 방문해서요, 세종문화회관에서 예술의 전당에서 그는 복음성가 공연을 한 적이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어요. 그리고 그는 수영선수입니다. 양쪽 팔이 없는 몸뚱아리 하나 있는데 세계 장애인 올림픽에 나가서 5관왕을 차지합니다. 우리나라에도 88 서울올림픽에 와서 스웨덴 국가대표로 출전해서 금메달 땄죠.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최악의 중증장애인인 그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포기할 줄 모르는 도전정신이죠. 다 이 아이를 포기하라고 권고할 때 독실한 믿음을 가졌던 그 어머니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우리 가정에 내 자식으로 주실 때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보셨기 때문이야.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신앙으로 가르치고 양육한 결과인 것이죠. 그래 그 레나 마리아의 그 엄청난 활약상을 보면서 기자들이 너도 나도 질문하지 않겠어 취재를 다 해야 되니까 어떻게 당신의 오늘의 이런 경지에 이를 수 있었느냐고, 당신 어떻게 역경을 다 이겨낼 수 있었느냐고 물을 때 그의 대답은 일관되게 하나였습니다. 나는 이런 장애 아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목적은 내가 높아지고 내가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할 거예요.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람이 기적도 체험할 수 있을 거예요.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너무 쉽게 단념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않는 도전정신으로 믿음으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제목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꿈을 이루게 됩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꿈이 성취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서 2장 말씀, 2장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2장 2절 말씀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아멘.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죠. 원래 엘리사는 농사를 짓는 농부였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그가 열두 결의의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거든요. 한 결의는 두 마리잖아요. 그 열두 결의면 24마리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다. 그 소농이 아니고 대농입니다. 대농. 엄청난 농사를 짓는 농부였어요. 그때 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었던 엘리야 선지자가 지나가면서 그가 열두 결의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는 모습을 보고 한마디 던지죠. 너는 나를 따르라. 엘리사가 그 엘리야 선지자의 그 부르심 앞에 엘리사가 결단을 하죠. 그 모든 가족, 그 자기 부모, 자기가 경영한 모든 농사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엘리야를 따라가죠. 너무 무모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무모한 행동이 어디 있어요? 당신이 그걸 포기하고 그 당신이 그것을 다 내려놓고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가면 뭐 출세한다는 보장이 있나? 당신 가족은 부모는 누가 책임질 거야? 당신이 돌보던 이 농사, 이 엄청난 농사는 누가 감당할 거야? 생각하면 엘리야를 따라갈 수 없는 일들이 천지백갈이죠. 그 믿음으로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가지요. 지금 읽었던 2절 말씀에 보면 길갈에서부터 그가 엘리야를 따라가기 시작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그를 베델로 데리고 갑니다. 베델로 데리고 와요. 데리고 가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이런 거 아십니까? 내가 너무 순종하면 하나님이 당황하시기 시작합니다. 목회하면서요, 목사가요, 당황할 때가 가끔 있어요. 적당하게 순종하면 당황을 안 하는데 너무 겁나게 순종하면 목사가 그때부터 당황을 한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말귀를 못 알아듣는 분이 한 3분의 2는 되는 것 같아요. 안 해보셨기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가 무모할 정도로 지금 순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엘리야 선지자가 당황을 하는 거죠.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길갈에서 베델로 데려가면서 자네 날 따라오는 거 이 정도에서 멈추게. 이 정도에서 멈추게. 이 정도면 됐어. 멈추라고.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가 살아계심을 두고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당신을 결코 떠나지 않을 겁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여리고로 갑니다. 여리고로. 여리고로 가면서 또 얘기합니다. 이 정도면 됐네. 이 정도면 됐어. 충분해. 돌아가게. 내가 자네의 믿음을 봤네. 이 정도면 됐어. 이제 돌아가도 돼. 그랬더니 엘리사가 한결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을 두고 내 맹세합니다. 절대 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당신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엘리야가 그를 데리고 어디로 가? 요단으로 갑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길갈로 계속 뺑뺑이를 돌리는 거예요. 의도적인 거죠. 의도적인 거예요. 왜? 그의 믿음을 지금 달아보는 거예요. 요단에 가면서 똑같은 얘기합니다. 됐네. 이 정도면 됐어. 돌아가 이 사람아. 그랬더니 아니요. 나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그가 그렇게 결단하고 엘리야를 쫓아갈 때 그와 함께 공부하던 선지 생도들이 걱정이 많아요. 너무 무모하게 순종하니까 친구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예. 너무 그가 무모할 정도로 순종하고 엘리야를 따라가니까 함께 공부하던 친구들이 걱정이 되는 거요. 나와가지고 이 친구야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자네 그렇게 무모하게 저 사람 따라가면 자네 나중에 낙동강 오리알 신세 돼. 하나님께서 저분을 하늘로 데려가실 때 자네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다고. 정신 차려 이 친구야. 그 얘기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샷다 마우스.

나도 알아. 입담으로 나도 알아. 다시 말하면 내가 저분을 따라가다가 자네들이 걱정하는 대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돼도 나는 괜찮아. 끝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단강까지 따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불러오르실 때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서 엘리사에게 툭 던져주죠. 그 겉옷을 가지고 엘리사가 무슨 일을 합니까? 14절 보십시오. 1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며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엘리야가 벗어준 겉옷을 가지고 엘리사가 요단 강물을 들이치고 저리 치니까 요단 물이 쫙 갈라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엘리사의 행동이 너무 무모하죠. 너무 이렇게 무모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무모한 행동인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행동을 믿음의 행동으로 보신 거예요. 믿음의 행동으로 보셨기 때문에 그에게 능력을 주신 거죠. 아멘. 여러분 그는 마침내 엘리야 선지자보다도 갑절의 능력을 받아서 엘리야 선지자보다도 엄청난 역사를 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된 거죠. 여러분 2002년도에 우리나라에서는 월드컵 경기가 열렸어요. 다 알고 계시죠? 월드컵 경기에서 우리나라가 4강에 올라가는 뭐 4강 신화라고 그러잖아요. 신화. 신화를 창조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을 맡았던 분은 거서 히딩크 감독이죠. 거서 히딩크 감독. 그런 사람을 세계적인 명장을 국가대표 감독으로 영입하려면 천문학적인 연봉을 지급해야 돼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연봉을 지급하고 모셔왔는데 국가대표팀이 성적을 내지 못했죠. 평가전만 하면 판판이 깨지고 월드컵은 본선 본게임은 점점 다가오는데 마지막 평가전에서 우리나라가 5-0으로 깨졌어요. 그래서 그것서 히딩크 감독에게 별명이 5-0 감독이 된 거예요. 모멸감이죠. 모멸감. 5-0 감독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그에게 지워진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언론들이 집중포화를 퍼부기 시작했어요. 빨리 감독을 교체해야 된다. 빨리 감독을 경질해야 된다. 저 사람에게 더 이상 대표팀을 맡겼다가는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다. 빨리 감독 경질하라고. 그 정도가 되면 천에 없는 히딩크 감독도 자기 분별을 하고 나 여기서 이제 손 뗄래요. 나 여기서 이제 사임할래요 하고 물러날 판도 한데 그분은 침착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국민들이 모든 언론들이 자기를 막 비난을 퍼부을 때 그는 선수들을 단련시키는 데 집중을 한 거예요. 축구 경기는 45분, 45분, 90분 경기를 하는데 45분 전 선수들이 멀티플레이어가 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킨 거예요. 수비만 하는가 수비하던 선수도 공격도 하고 공격하던 선수가 내려와서 수비도 하고 멀티플레이어를 훈련을 시킨 거예요. 마침내 월드컵 본선에서 우리나라가 4강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신화라고 그러잖아요. 신화. 그때 우리 국민들 전 국민들 가슴 속에 명언처럼 심어진 문구가 있죠. 꿈은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포기하는 사람에게는 꿈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어렵다 포기하고 힘들다 포기하고 싫다 포기하고 그러면 어떻게 꿈이 이루어집니까? 포기할 줄 모르고 도전하는 사람에게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서로 격려하세요. 서로 격려하세요. 포기하지 않으면 꿈이 이루어질 겁니다. 예,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꿈을 성취하게 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 마침내 축복을 받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축복을 받습니다. 룻기서 1장에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룻기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이 이야기는 뭐 너무 잘 아시죠? 나오미가 원래 베들레헴 사람 아닙니까? 유다 땅 베들레헴에 살던 사람인데 너무 가뭄이 극심하니까 어디로 가면 먹고 살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모압 땅을 바라보니 거기는 풍년이 들었어요. 모압은 이방 땅이죠. 유다 땅에 살던 사람이 먹거리를 찾아서 이방 땅으로 내려간 겁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곳으로 가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로 가면 반드시 어려움을 겪습니다. 모압 땅에 내려가면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을 줄 알았어요. 거기 가면 편하게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 간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날 갑자기 그의 남편을 하나님 불러가세요. 남편 불러갔을 때만 해도 미련한 나오미가 깨닫질 못했어요. 깨닫질 못하니 그 다음에 영거포 두 아들을 불러가셔요. 멀쩡하던 두 아들을 데려갔다고요. 그때 나오미가 깨닫는 거, 아하, 베들레헴에 머물러 있어 흉년이 들어도 베들레헴을 떠나면 안 되었는데 내가 베들레헴을 떠난 것이 잘못이야.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곳으로 내려온 것이 잘못이야. 그래서 깨닫고 회개하고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었는데 원래 베들레헴 살던 곳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잖아요. 돌아갈 때 완전히 실패자가 돼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 젊은 두 과부가 된 두 며느리가 따라오지 않습니까? 두 며느리는 이방 여자들이에요.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가 너무 불쌍해서 얘들아 새 출발해라, 새 남편 만나서 제가해라, 새 출발해라, 날 따라온들 너희들이 아무것도 보장된 게 없어. 그랬더니 큰 며느리는 돌아갔고요. 작은 며느리 룻이 뭐라고 해요? 오늘 본문에서 16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나에게 강권하지 마세요. 나는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갑니다.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나도 섬길 거고요. 어머니가 죽어 장사되는 곳에 나도 죽어 묻히기를 바랍니다. 죽기를 작정하고 어머니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뒷이야기는 잘 아시잖아요. 포기할 만한 이유들이 천지백갈이었죠. 포기하고 단념하고 돌아가야 될 이유가 천지백갈이었죠. 그런데 룻이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끝까지 따라갔을 때 그의 믿음이 아름다움을 인하여 전혀 예상밖에 너무나 멋진 믿음 좋고 재물이 풍성한 보아스란 새 남편을 만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 멋진 새 남편 보아스를 만나게 하셔가지고요 두 사람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 아들이 누굽니까? 다윗 왕의 할아버지예요. 다윗 왕 할아버지가 됐다고요. 다윗의 아버지 이세의 아버지가 저자잖아요. 그 다윗 이방 여자인데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인 마태복음 1장 5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쭉 내려가면 5절에 룻의 이름이 당당히 올라가 있다고요. 여러분, 천지가 개벽할 일이에요. 이방인인데다가 여자인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히 이름을 올릴 수 있었는가? 포기할 줄 모르는 믿음의 결과죠. 좋은 남편 만난 것도 축복이지만 예수님의 조상의 이름에 올려진 것은 말할 수 없는 축복인 거죠. 포기하는 사람은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없어요. 제가 미국에 살던 곳은 미국의 주가 50개 주잖아요. 저는 맨 서쪽에 있는 캘리포니아 주에 살았어요. 캘리포니아 주. 원래 캘리포니아 주에는 1848년도에 금광이 발견됐어요. 금광. 그 옛날에 여러분들 서부 개척 시대 서부 영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금광이 발견되니까 동쪽에 살고 있던 백인들이 금맥을 찾아서 서부 개척 시대가 막 본격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금광 개발에 투자를 해서 일확천금을

0: 거둬들인 부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금광 개발을 통해서 일확천금을 얻고 그 얻어진 돈을 가지고 교육에 재투자를 해가지고 세운 학교가 스탠포드 대학교, 버클리 대학교 다 그런 유명 대학이에요. 한국에서 손님들이 오면 제가 꼭 모시고 가는 데가 있어요. 그게 칼리 건광촌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저기거든요. 사진은 저래도 저기가 사연이 있는 곳입니다. 어떤 사람이 서부 개척 시대 자기도 일확천금을 꿈을 꾸면서 자기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금광 개발에 투자를 했는데 이건 뭐 아무리 파고 들어가도 금맥이 발견 안 된 거죠. 이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이런 거예요. 뭐 투자할 여력도 이제 다 없어진 거예요. 마음과 정신은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포기하고 자기가 개발하던 금광을 헐값에 그냥 넘겼어요. 헐값에 어떤 사람에게 넘겼는데 한참 후에 자기가 포기하고 넘긴 거기서 금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자기가 포기한 데서 1m 더 파니까 금이 나왔다 그 얘기예요. 이게 실화거든요. 좀에만 더 팠으면 되는데 좀에만 더 팠으면 되는데 1m만 더 팠으면 되는데 힘들다고 포기해서 거기 엄청난 금맥이 흐르고 있었는데 그것이 자기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 되고 만 거죠. 옆 사람 격려하세요. 좀에만 더 파면 됩니다.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좀에만 더 파시고 좀에만 더 참으시고 좀에만 더 인내하시면 마침내 여러분들도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거예요. 아멘. 축복은 도전하는 사람의 것이에요. 포기하는 사람은 절대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없어요. 좀에만 더 파시고 좀에만 더 참으시고 좀에만 더 도전하시고 좀에만 더 노력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1: 늘 푸른 초장 지금까지 월드미션 교회 조희환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296-5540번, 지역번호 055-296-5540번 월드미션 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늘 푸른 초장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FEBC
3: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방송가족의 시간 김용준입니다. 평안한 토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어느새 8월도 마지막 주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여름 특별 프로그램인 썸머 스페셜이 종료되었습니다. 한여름 동안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시 일상의 방송 편성으로 돌아가 더욱 은혜로운 말씀과 찬양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이번 주 경남 지역에 갑작스러운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특별히 거제와 통영 지역에 큰 피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침수된 가옥과 도로, 삶의 터전이 무너진 이웃들의 아픔에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임하기를 기도하며 복구 현장에서 땀 흘리고 계신 분들의 안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찬양과 기도로 이 시간을 채워가겠습니다. 먼저 찬양으로 주님을 만나 뵙고 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기도 제목은 언제든지 유료 문자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이 시간을 통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방송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창원극동방송 소식인데요. 지난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경남도민과 함께하는 통일염원 2026 광복 81주년 기념 특별 성회가 열렸습니다. 이순창 목사님의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되었고 멘토 크루의 역동적인 워십 댄스 그리고 양곡교회 다윗찬양대의 감동적인 특송도 함께했습니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경남 각지에서 많은 성도님들께서 함께해 주셨는데요. 광복의 기쁨을 넘어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를 간절히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제 통영을 비롯한 경남 지역 폭우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 가족들께서도 이재민 가정들을 위해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은 방송 가족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마음을 모아 중보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섯 분의 소중한 사연이 도착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문자 번호 10

4040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일 오후에 아들 가족이 선교사 파송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친히 인도하셔서 아랍 비창 지역에 하나님의 역사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자녀 3명도 주님께서 친히 키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역 가운데 늘 기쁨과 감사, 찬양이 넘치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는 사연인데요. 자녀 가족이 선교지로 파송받는다는 소식 얼마나 감격스러우시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으로는 걱정도 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친히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으시며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아랍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세 명의 자녀들이 선교지에서도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나기를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7595번님 사연인데요. 8년간 방 밖을 나오지 않는 시형을 위해 중보기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불교와 무속신앙이 있는 양가에서 믿음의 1세대로서 세 딸과 함께 신앙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남편의 형이 8년 넘게 방 밖으로 나오지 않고 대화도 되지 않으며 깊은 새벽에만 나와 겨우 한 끼를 먹는 듯합니다. 주님께서 형님을 이 오랜 고립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상심하신 시부모님의 마음을 치유하시며 시댁가족의 영혼구원까지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방 안에 갇혀 지내시는 한 분의 이야기인데요. 그 시간 동안 얼마나 깊은 어둠과 외로움 가운데 계셨을까요? 또한 이를 바라보는 부모님의 마음, 가족 모두의 아픔이 느껴집니다. 믿음의 1세대로서 홀로 복음의 등불을 들고 서 계신 이 자매님께 주님의 힘을 더해주시고 형님의 마음에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 9281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남편이 큐티를 시작하여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지금 조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곧 아직 믿지 않는 친정어머니와 여행을 가는데 어머니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시고 제가 성령님을 의뢰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남편의 신앙 성장을 위해 기도하시는 마음, 그리고 아직 주님을 모르시는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간절함이 느껴집니다. 여행이라는 자연스러운 시간 가운데 성령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어머니의 마음밭을 부드럽게 해주셔서 복음의 씨앗이 잘 심겨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7087번님의 사연인데요. 친정어머니 배순예님이 어제 검사 결과 림프암 3기와 골수암 전단계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저 결과가 전혀 만들어지지 않아 항암치료도 할 수 없고 병원에서는 앞으로의 삶이 길어야 3개월이라고 합니다. 여전히 집에 불상을 모시고 절에 나가시는 어머니를 보며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마음이 답답하고 26년 전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아픔 때문인지 어머니는 당신의 죽음 앞에서도 담담하십니다. 그런 어머니를 바라보는 저도 자꾸 눈물이 납니다. 배순예님이 이름처럼 하나님 앞에서 순례자의 삶을 살며 남은 시간 동안 예수님을 만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이 사연을 읽으며 가슴이 많이 먹먹해졌는데요. 3개월이라는 시간 앞에서도 담담하신 어머니, 그리고 그 어머니의 영혼을 붙잡고 싶은 딸의 간절한 마음, 순례라는 이름처럼 이 땅의 마지막 순례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영원한 생명의 길을 발견하시기를 우리 모두 눈물로 기도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7110번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입양 업무 담당자입니다. 한 아동이 33주 1.7kg으로 출생했고 짧은 장 증후군으로 수술을 받아 장루를 달고 있습니다. 8월 18일이면 100일이 되는데 소화를 잘 시키지 못해 특수영양제에 의지하며 섭취량이 늘지 않는 상황이니 소화력이 좋아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소장과 대장을 연결

결하는 수술을 위해 대장을 늘려가는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그리고 이 예쁜 아이가 좋은 보호자를 만나 온전히 완치되어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온 지 겨우 100일, 작은 몸으로 수술을 견디며 하루하루 싸우고 있는 아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소화력이 회복되어 잘 먹을 수 있게 되기를, 앞으로의 수술 과정이 순조롭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아이를 사랑으로 품어줄 좋은 보호자를 만나 건강하게 태어나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상 다섯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기도 제목을 보내주신 방송가족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선교지로 파송되는 1040번님의 아들 가족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랍의 그 땅에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어린 새 처녀를 친히 양육하여 주옵소서. 파송하는 부모의 마음에도 기쁨과 평안을 채워주옵소서. 주님, 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방 안에 갇혀 계신 7595번님의 시형을 찾아가 주옵소서. 그 깊은 어둠의 방문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상심한 시부모님의 마음을 치유해 주옵소서. 불교와 무속의 배경 가운데서 홀로 믿음을 지키는 자매님에게 힘을 더해주시고 온 가족이 주님 앞에 나아오는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9281번님의 남편이 큐티를 통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옵소서. 곧 떠나는 여행길에서 어머니의 마음을 여시어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림프암 3기와 골수암 전단계 진단을 받으신 배순예님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남은 시간이 얼마이든 그 시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순례라는 이름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의 순례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딸의 눈물 섞인 기도를 들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100일을 맞은 작은 아이를 치유해 주옵소서. 소화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앞으로의 수술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며 이 아이를 사랑으로 품어줄 보호자를 예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눈 기도 제목들을 마음에 품으시며 2주간에도 계속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곳으로 기꺼이 나아가는 믿음의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섯 분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 사연 한 사연 가볍지 않은 무게를 지고 계신 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결코 허공에 흩어지지 않습니다. 시편 56편 8절에 주께서 나의 방황하는 것을 개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 한 방울까지도 세시고 담으시고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흘린 눈물도 함께 올린 기도도 주님의 병에 고이 담기고 있을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에도 오늘 나눈 사연들을 기도 가운데 품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갑작스러운 폭우로 고통 가운데 계신 거제, 통영 이웃들도 함께 기억해 주십시오. 여름의 끝자락 아직 더위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평안하고 감사한 한 주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제작됩니다. 지금까지 방송가족의 시간 김영준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홀로 누워있는 어느 병상, 길 위의 차 안, 소망 없는 누군가의 하루. 그곳에 전파가 갑니다. 말씀이 갑니다. 찬양이 갑니다. 기도가 조용히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혼자 흐르지 못합니다. 누군가 보내야 흘러갑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분들, 그 손길들이 주파수가 되고 그 주파수는 누군가의 힘든 밤을 밝힙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오늘도 방송은 경남 땅 330만 영혼에게 흘러갑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복음은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입니다.
1: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2: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3: FM 98.1MHz
4: 진주 FM 92.5MHz
5: HLDD
6: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FBC 신앙 강좌. 매주 토요일 이 시간은 FBC 신앙 강좌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부곡순복음교회 이지훈 목사님의 전도 특강 만나봅니다. 유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안에 잃어버린 복음의 능력과 증인의 삶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20년 가까이 부교역자로 사역하다 2018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산꼭대기라 불리는 높은 곳, 4층 건물의 3층, 4층엔 절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전도의 사명, 증인의 삶을 살겠다는 뜨거운 마음으로 이곳을 과감히 택했습니다. 스님도 신도들도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일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간판을 올리는 날부터 항의에 부딪혔습니다. 아침 일찍 달기로 한 간판은 오후 늦게야 겨우 올릴 수 있었습니다. 계단 게시판에 복음 내용을 붙이자 보살이 내려와서 불편하다며 다 떼어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공간이니 뗄 수 없다고 하자 그때부터 어색함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인사는커녕 건물주에게 항의를 하고 구청에 민원까지 넣었습니다. 저는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저는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솔직하게 제 마음을 나누자 스님은 같은 업을 하는 사람끼리 서로 불편하면 안 되니까 서로 도우면서 잘 지내보자.

보자 말씀하셨습니다. 신도들에게도 잘 이야기해 보겠다고 합니다. 그 후 스님은 신도들과 인사를 나누며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전도하다 불교 신자를 만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스님께 묻기도 하고 절에서는 무엇을 믿고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친해져서 그분에게도 예수님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얼마 후에 스님이 교회로 내려오셨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보셨습니다. 자신도 성경책에 있고 목사 친구들도 있다며 종교는 다 똑같지 않냐고 했습니다. 저는 단호히 말씀드렸습니다. 스님, 불교에서는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개신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탄절에 스님은 축성탄 땡땡땡사라는 꽃 화분을 보내오셨습니다. 감사 인사를 드리러 가니 아이고 목사님 성탄절에 제가 교회 가려고 했는데 외부 행사가 있어서 못 갔다며 다음에 예배 보러 오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청년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토요일마다 20명에서 30명 정도가 모여서 청년부 모임을 가졌습니다. 식사하고 교회 대청소를 하는데 스님이 내려오시다가 교회 입구에서 청년들 수를 세어보시더니 저를 불렀습니다. 아니 목사님, 목사님 교회는 이제 1년 조금 넘었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요? 스님이 전도에 대해서 아실까? 잠시 고민하는데 스님이 먼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 목사님, 전도에서 그렇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아셨냐고 여쭤보니 목사님, 운전해서 어디 갈 때마다 꼭 제가 전도하는 걸 보게 됩니다. 네, 맞아요. 전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스님의 부러워하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던지셨습니다. 목사님, 그거 다 목사님 업보예요, 업보. 저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스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업보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스님은 머쓱하게 저를 쳐다보고는 그대로 계단에 내려가셨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잘 지냈지만 코로나 이후에 절의 신도들은 떠나가고 저희 교회는 더욱 뜨겁게 예배했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전도하니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스님의 핍박은 심해졌습니다. 그렇게 잘 지낼 것 같은 관계가 교회가 부흥할수록 점점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전도하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저희 교회 예배실은 꽉 찼고 찬양소리, 기도소리는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님이 예배 시간에 내려와서 조용히 하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배 끝나고 찾아가니 화를 내시다가 저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산속에만 있다가 내려와서 소리에 좀 민감합니다. 저는 TV 볼륨을 1에서 2 정도밖에 해도 다 들립니다. 그런데 교회 찬송 기도 소리가 너무 커서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블루투스 이어폰을 샀습니다. 그런데도 소리가 다 들려요. 나도 모르게 아는 찬송이 나오면 따라 부르게 되고 예배 시간 되면 밖에 나갔는데 이제는 갈 데도 없어요. 죄송한 마음에 제가 더 신경 쓰겠다 하고 내려왔습니다. 몇 달 뒤에 주일학교 차량 운행 중에 스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지금 어디세요? 교회 오시면 제 방으로 오세요.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화가 난 듯 했죠. 4층 절에 올라갔더니 저를 보자마자 멱살을 잡으셨습니다. 목사 새끼가 말귀를 못 알아쳐먹네. 내가 조용히 하라고 했지. 이러면서 벽으로 밀치는데 뒤에 창문이 깨질 뻔했습니다. 저도 순간 당황했고 화도 났습니다. 하지만 제가 화를 내면 왠지 스님과 똑같은 사람이 될 것 같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것 같았습니다. 참고 또 참았습니다. 차분하게 대화를 시도해 보려고 했지만 너무 흥분한 스님과는 대화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멱살 잡힌 채로 20여 분을 보내다가 예배 시간이 다 되어서 3층 교회로 내려왔습니다. 찬양하면서 울고 설교하면서도 울었습니다. 때론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곳에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습니까? 저 이제 지쳐갑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는 폭언을 퍼붓는 스님께 아무 말도 못한 것이 억울하기까지 했습니다. 예배 끝난 뒤 저는 진지하게 목회를 내려놓아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스님께 또 전화가 왔습니다.

하기에 절에 내려갔습니다. 스님은 저를 손님 접대하는 방으로 안내했고 따뜻한 차와 다과를 내오셨고 선물도 주셨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해서는 안될 말과 행동을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가 그렇게 화를 낼때왜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스님, 저는 이곳에 교회를 세운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주셨는데 제가 힘들다고, 억울하다고, 스님께 거친 말을 하고 같이 싸운다면 이지훈 목사 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고 또 참고 저는 기도했습니다. 스님은 저의 말을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제 주변에 목사들도 많은데 이 목사님은 제가 본 목사님들 중에 진짜 목사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생겨도 서로 대화하면서 잘 풀어갑시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그 일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 놓여 있기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그 다음 날 월요일 저는 교회 건물을 소개받고 5일 만에 교회를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주신 테스트를 통과했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교회 이전이 확정되고 건물주와 스님에게 연락했는데 이사 가는 날 스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좋은 친구를 잃은 느낌이라고. 저는 스님에게 기도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스님도 꼭 예수님을 믿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고 보면 증인의 삶이라는 건 항상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지식으로만 되는 것도 아니라 내 삶을 보여주며 나를 보십시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복음이고 증인된 삶인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교회가 우리 신앙인들이 믿음의 힘과 복음의 다이나믹을 잃어버린 이유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자꾸 설명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설명해 주는 곳이 아니라 복음을 보여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말을 할때 우리의 설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곳에 와서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으로 들어가셨고 우리를 복잡하고 근심, 걱정, 염려, 전쟁이 가득한 세상 속으로 따라 들어오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정말 살아내야 할 현장은 바로 그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좀 돌팔매질을 당하고 힘들다 보니까 성도로서 너무 위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담력과 용기는 인간적인 어떤 상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나를 보고 두려워 떨 만큼의 신앙인의 기백, 담대함, 그리고 거룩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왜 힘을 잃었을까요? 예수님을 위해 목숨 걸 각오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건 사람에게는 욕먹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 목숨 건 사람에게는 주변의 핍박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담대함이 없으니까 세상이 교회에게 또한 우리에게 한마디만 해도 흔들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담대하게 목숨 건 증인이 된다는 건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힘으로만 가능합니다. 세계 복음화라는 위대한 비전을 인간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끌고 가십니다. 증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일인데 성령이 임해야 예수님을 전할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순히 천국 가기 위해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셨지 이 세상에 우리를 남겨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은 바로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0: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이 바로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증인에게는 자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증거하는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기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얘기하는 사람이죠. 증인은 헬라어로 마르티스라고 합니다. 목숨 걸고 죽을 수 있는 순교자란 뜻이죠. 자기 증언 때문에 목숨 걸 각오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왜 힘이 없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위해서 목숨 걸 각오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힘이 없어서 기도 못한다고요? 아닙니다. 기도 안 하니까 힘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담대함이 없으니까 세상에서 어떤 소리를 듣거나 비방하면 흔들리고 위축되는 것입니다. 증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맛집 하나를 발견하면 온 동네방네 다니면서 소문을 내듯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나면 그는 시키지 않아도 증인이 될 것입니다. 저는 전도하면서 몇 가지 키워드가 생겼습니다. 같은 요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사람.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사람, 좋은 사람이 되자. 세 번째, 교회의 좋은 점들을 알리자. 네 번째,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하자. 다섯 번째, 따뜻한 사람이 되자. 여섯 번째, 열매가 아니라 영혼의 초점을 맞추자. 일곱 번째, 이웃 교회와 아름다운 동력을 이루자. 여덟 번째, 기회가 생기면 절대로 놓치지 말고 복음 전하자. 이 몇 가지가 전도를 꾸준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비결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자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대단한 걸 바라지 않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교회, 따뜻한 사람을 만나기 원합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너무나 좋은 분들이고 위로가 필요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으로 위로해 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정말 보고 싶은 것은 나의 말이 아니라 나의 삶입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달라진 우리의 삶, 말로 전하는 복음도 귀하지만 삶으로 살아내는 복음은 절대로 거절하지 못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복음 전하십시오. 언제 어디서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에 전도는 참 재미있고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FBC 신앙강좌. 지금까지 부곡순복음교회 이지훈 목사님의 전도특강 함께하셨습니다.

0: 안녕하세요. 창원극동방송 어린이합 창단입니다. 창원극동방송 어린이합 창단은 경남, 창원 등 국내에서 해외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찬양으로 전하고 있어요. 지난 여름 수원과 워싱턴 케네디 센터에서 나라사랑음악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1: 은혜와 감동이 넘쳤던 그 현장에서의 경험은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앞으로 찬양사역을 함께 이어갈 신입단원을 찾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인 어린이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어요.
2: 신입단원 지원을 원하는 친구들은 샵 0981 우물정 0981로 합창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055-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함께 찬양하며 꿈을 꿀 많은 어린이들의 지원 부탁드립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8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8월 25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사만교회. 남해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는 8월 25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남해읍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바른가치수호 경남도민연합에서 주관하는 솔로탈출 연대기 3기가 창원 주님의 교회에서 서상봉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1987년생부터 1997년생까지는 10월 24일, 1967년생부터 1977년생까지는 11월 7일에 진행되고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선착순 10명만 모집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006-2806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장자권 회복과 누림 부산 경남지역 연합말씀성회가 9월 1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김해 행복한 교회에서 한밭제일교회 이영환 원로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9955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레이스 기분 찬양단과 함께하는 진주노회 중고등부 연합 찬양집회가 9월 5일 토요일 오후 3시 진주 동산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10-7177-8686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더솔트 9월 정기예배가 9월 5일 토요일 저녁 7시 창원 감리교회에서 허찬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550-121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무학산 기도원 연합 부흥성회가 9월 6일 주일 오후 3시 김덕주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859-7576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김해지회 9월 새소식반 교사강습회가 9월 7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7시 김해어린이전도협회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055-905-7991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창원극동방송에서 어린이합창단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 유료 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밤을 견디는 병실에서, 도로를 달리는 트럭 안에서, 혼자 남은 불 꺼진 방 안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오래전부터 함께 걸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방송이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의 어둠이 외롭지 않도록 이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에 이름 없이 헌금으로 후원으로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선교사라고 부릅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2: 극동방송에서 경고를 알려주세요.

0: 토요 강단. 매주 토요일 이 시간은 늘 푸른 교회 이장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1: 이사야 6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을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이름으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시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시하리니, 이는 이전 환란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복을 구하는 자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은 16절의 말씀이죠.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복을 구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복을 원하죠. 그러면 어떤 복을 누구에게 구하여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께 복을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진리의 하나님, 각주를 보면 아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즉 진리의 하나님께 제대로 복을 구하려면 무엇이 복인지 알아야 하고 지금 내 처지가 어떠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지난주에 본 말씀은 다 멸하지 아니하로라는 제목이었죠. 다 멸하지 아니하고, 즉 모두가 진멸당에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남겨준 자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게 진멸전쟁이죠.

노아 홍수 때에 무엇이 진짜 복일까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돈 많이 버는 게 복일까요? 곧 홍수로 심판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이 홍수 심판 때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그렇게 세상에 심판을 말했어도 아무도 믿지 않았다는 거죠. 노아 가족 외에는 아무도 방주에 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노아 홍수 시대에 정말 복이 무엇일까요? 방주를 만들고 방주에 타는 것, 그게 복이었죠. 소돔과 고모라성에서 무엇이 과연 복일까요? 그 땅에서 힘있게 강하게 정말 부유하여 자기의 쾌락을 추구하기 위하여 성적 타락이 이미 도를 넘어선, 즉 동성연애가 가득한 그런 소돔과 고모라성 같은 곳이 살기는 좋은 도시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과연 그게 살기 좋은 도시입니까? 곧 지금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서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라성에서 무엇이 복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멸 당에 마땅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 진멸에서 구원받는 것, 이걸 진짜 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복을 기생 라합을 통하여 또는 기본족을 향하여 그들이 복받은 것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에서 진멸의 대상에 대한 내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신약까지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신약에서 진멸이라는 단어가 한 곳 나옵니다. 그곳 내용이 바로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다 넣어놓은 악한 포도원 풍근의 비유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완벽한 포도원을 만들어서 종들에게 세를 주고 멀리 떠났습니다. 때가 되어 자기 종들을 보내어 세를 받아오게 합니다. 그런데 종들이 세를 내기는커녕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이기까지 하죠. 그래서 두 번째로 종들을 보내니까 또 때리고 죽입니다. 세 번째도 종들을 보내죠. 그런데 역시 종들을 때리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때 포도원 주인이 내 아들을 보내면 이들은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라고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그 아들마저 죽여버리죠. 그리고 이 포도원을 우리가 차지하자라고 말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악한 포도원 핀꾼 비유를 말씀하시자 그 말씀을 알아들은 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우리에게 이런 일이 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죠. 즉 자기들이 진멸당에 마땅하다는 것을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리돌이 되리라 라고 한 말씀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이건 시편 118편 22절 말씀이죠.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돌멩이를 버려버렸단 말이죠. 근데 그 버림받은 돌이 기초석이 되어서 새로운 집이 지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향하신 놀라운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람들에 의하여 쓸모없다고 버림받은 돌처럼 죽임을 당하여야 한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을 살해한 땅이라서 진멸당에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이 이를 하였다면 이방인들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자기 뜻을 이루어내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 즉 이러한 죄악은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간의 죄로 인한 일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마태마가 누가 복음에 나오는 이 악한 포도원 풍근의 비유처럼 우리가 악한 포도원 풍근의 그 악한 자들임을 정말로 인식한다면, 아, 내가 정말 진멸의 대상이구나.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고 살았구나. 천지 만물의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내가 그 예수님을 무시하고 내가 주인처럼 마음대로 살았구나. 이게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죄가 되구나. 이걸 안다면 우리는 구해야 할 복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복사기 드럼 교체하려고 오신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 청년들이 좀 많은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좀 있다라고 하니까

그 사람에게 이렇게 물었죠. 교회를 좀 다닙니까? 라고 하니까 어렸어 할머니 좀 따라갔지만 전혀 뭐 다니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혹 관심 있습니까? 라고 다시 물었어요. 그렇지도 않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 주님이 바로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유는 바로 나와 당신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내가 주님을 죽인 죄인인데 나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셔서 십자에서 대신 저주받아 죽으셨군요 라는 것을 믿는 것을 주님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주님을 믿는 자들은 세상에 썩어질 영광이나 복을 구할 틈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제가 책을 하나 선물했습니다. 그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드리면서 꼭 한번 읽어보시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내 상상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건 또 다른 내가 만든 신, 즉 우상을 만들고 만다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본문 13절 15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 종들은 먹겠지만 너희는 굶을 것이다. 보아라, 내 종들은 마시겠지만 너희는 목이 마를 것이다. 보아라, 내 종들은 기뻐하겠지만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다. 보아라, 내 종들은 마음이 즐거워 노래를 부르겠지만 너희는 마음이 아파 울부짖으며 속이 상하여 통곡할 것이다. 너희의 이름은 내가 택한 백성이 저주할 거리로 남을 것이다. 내 주 하나님께서 너희를 죽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님의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실 것이다. 성경 전체를 보면 진멸의 대상과 남은 자가 나옵니다. 특히 지난주에 본 말씀도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진멸의 대상은 너희라고 하고 남은 자 곧 구원의 대상을 내 종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와 내 종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종들은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노래하겠지만 너희는 굶고 목이 마르고 수치를 당하고 마음이 아파 울부짖으며 속이 상하여 통곡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너희와 내 종이 구분을 대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너희와 또 그들이라고 구분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알아듣는 자들을 너희라고 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을 그들이라고 이렇게 구별을 하시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너희와 내 종을 구별하면서 너희는 장차 이렇게 이렇게 될 것이지만 내 종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너희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은 내 종이라고 하고 너희는 그 저주받을 자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너희의 이름을 내가 택할 백성이 저주할 거로 남아있을 것이고 내주 하나님께서 너희를 죽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주의 종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이사야 65장 1절에서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찾아 내밀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며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앞에서 본 말씀입니다만 1절은 이방인이며 2절에서 3절은 이스라엘 백성임을 로마서 10장 20절에서 21절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주의 부름을 받은 자들은 새 이름을 받는 것과 같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고 말씀하는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으로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면 새 이름으로 부름을 받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들은 그동안 섬긴 우상들을 버리게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에 불렀던지 주님이라고 불렀던지 자기들의 탐심을 따라 구한 것이 우상 숭배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런 자들은 복을 구하게 되는데 진리의 하나님께 복을 구합니다. 그러므로 그 복의 내용도 진리를 구하는 것이죠. 진짜 복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을 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즉 땅에서 자기로의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께 복을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맹세하는 자도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지난날의 환난을 하나님이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고 주의 눈앞에 숨겨졌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진리의 하나님 각주를 보면 아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하나님은 아멘의 하나님이죠. 아멘은 진실하다라는 뜻이기에 바로 진리의 하나님, 아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진리의 사전적인 뜻은 참된 도리로서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언제나 올바른 보편적인 법칙이나 사실을 말합니다.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믿었는데 지금은 다르게 생각하는 일들이 인간들에게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인간은 진리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옛날 사람들은 지구는 가만히 있고 하늘, 즉 해와 달과 별들이 돈다라고 생각했죠. 하늘이 돈다. 그게 천동설이었죠. 그런데 과학자들이 지동설을 말했습니다. 지구가 돈다라고 하니까 가톨릭의 권력이 그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지금은 가톨릭에서 우리가 그렇게 한 것이 잘못이라고 인정을 했죠. 그러므로 그때는 이랬지만 지금은 달라졌다. 이게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은 그때그때 진리관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진리관은 무엇일까요? 우리 인구가 만약 대한민국에 5천만 명이라고 하면 5천만 명의 진리관이 다 다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진리관은 같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진리가 또 다른 것이죠. 그래서 온갖 교단과 교파가 다 나오는 겁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왜 나올까요? 자기들만이 진리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사람이 확정할 수 없는 것이죠. 진리란 것은 오직 성경에서 약속된 그 내용만이 참된 진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진리 곧 아멘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아멘이라는 단어가 언제 사용되는지를 살펴보면 아 이런 것이 진리구나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아멘이라고 화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율법을 낭독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에발산의 절반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를 선포하면 그리심산에서는 복의 선포를 하게 되죠. 자, 그러면 백성들은 모두 아멘합니다. 그래서 복의 선포에만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의 선포에도 아멘하는 거죠. 그러면 제단은 어디에 쌓아질까요? 에발산의 제단이 쌓아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복의 선포도 저주의 선포도 다 진리가 되기에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자는 복을 받는다 아멘, 이러이러한 자는 저주를 받는다 아멘이라고 화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진리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진짜 복일까요? 무엇이 저주일까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 행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28장 15절에 보면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 행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누가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 자기 스스로 복을 받고 의롭다는 받을 수가 있을까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는 바울사도조차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 의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그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어렸을 때부터 항상 악하기에 율법을 주면 율법을 지켜서 자기는 의롭다고 했지만 그것조차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죄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복과 저주를 선포하셨을 때에 어떤 인간도 스스로의 행위로 복에 이를 자가 없다는 것, 이걸 인정하는 거죠. 이걸 그러므로 성경의 모든 말씀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편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리고 신약의 여러 송년 끝에서

아멘으로 화답하죠. 송영이라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한 찬송으로 끝날 때, 그때 항상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에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는 하나님과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타락한 인간들이 오해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기에 늘 세상은 요란합니다. 진리의 하나님과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성경 말씀에 아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진리의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진리의 말씀으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각자가 진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진리를 또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싸움으로 일어나는 전쟁은 진리의 싸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방이 양보가 없습니다. 끝이 없는 싸움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 안의 싸움은 참 해결하기가 힘이 들죠. 그러면 무엇이 과연 진리이고 그 아멘이라는 진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이 길이며 진리며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이 아버지를 믿는 일이고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년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충격이 아니라 그 당시의 모든 사람과 지금 우리에게도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어떻게 한 인간이 자기를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귀신이 들려 미친 소리 하는 사람으로 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는 중간이 있을 수가 없죠. 왜요? 한 인간이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부활이다,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목숨을 버림으로 내 백성을 살려낸다 라는 이 말씀을 누가 믿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10장 20절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이 들려 미친 소리 한다라고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결국은 예수를 죽인 자들이죠. 누가 이렇게 말합니까? 자기들은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그 진리의 말씀을 지킨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방인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 말씀을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리를 알아보지 못한다라는 것을 드러내심으로 이방 나라는 말할 것도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구약 성경을 어려서부터 정말 외우고 그 말씀대로 지켜서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고 한 그들이 예수를 십자에 못 박아 죽이라고 고함질렀던 자들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모든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이 진리임을 믿게 되는 일은 십자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이 바로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일이죠.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전혀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단 말이죠. 이걸 허물가지로 죽은 자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물가지로 죽은 자를 살려내어야 믿게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허물가지로 죽은 자에게 복음이 들리고 믿는 일은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믿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일한 것도 없이 어렵다는 받는 자의 복에 대하여 그 불법이 사함을 받고 그 죄악이 가려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즉 다윗이 가늠하고 살인했을지라도 그 죄가 용서받는 그 복을 다윗이 말했고, 아브라함이 믿음 받 그 믿음의 내용은 없는 데서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즉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받은 복이다라고 너무나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얘기는 모세와 아브라함과 다윗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선지자들이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가 무엇이 저주

이며 무엇이 복인지 아는 것, 이게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혼의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모두가 우상 숭배자가 됩니다. 이방인들은 온갖 형태의 우상을 만들어 그들을 신이라고 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합니까? 그들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으면 그들이 믿는다는 율법의 해석과 그 전통을 진리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여러 파당이 서로 자기들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진리의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었으니 참으로 이 땅에 오신 진리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배척해버렸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예수는 이단의 개수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뒤집어지죠. 그래서 이제 무엇이 복과 무엇이 저주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기 동족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온다면 자기가 저주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저주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것이 저주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것이 진짜 복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약속을 받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그들을 안타까워하는 말이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데 이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전하는 이 복음의 선포,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죽은 예수가 살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며 장차 이 땅에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입니다 라는 말에 아멘이라고 화답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러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내셨습니다. 아멘. 이 아멘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의 욕망을 선포하는 일에 아멘해서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셨습니다. 여기에 아멘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여기서 바로 예수님이 아멘입니다. 곧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충성되고 참된 종입니다. 예수님이 창조의 근본입니다. 그러므로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인 예수님께 복을 구하죠. 여러분, 예수님께 어떤 복을 구하겠습니까? 실 오락이 하나 안 걸치고 발가벗겨져 십자에 죽으신 그 예수님에게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손에 무엇이 달려 있습니까? 이 세상의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0: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진리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진짜 복을 구하고 진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복이 우리 안에 풍성해져서 진짜 복을 증언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 토요강단 지금까지 늘푸른 교회 이장우 목사님의 설교로 함께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285-3726번 055-285-3726번 늘푸른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매주 클래식을 쉽고 재미있게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쉬운 클래식, 오늘도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혜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1: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이제 입추가 지나서요.
1: 네.
0: 좀 날이 좀 선선해지나 싶었더니 여지없이 더위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1: 네. 그런데 그 더위 속에서도 네. 참 어김없는 계절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 공기에서 나는 그 어떤 내음들 그리고 하늘이 보여주는 그 통통한 구름들의 그 어떤 자태가요. 아, 가을이 오고 있다라는 맞구나. 마음을 조금 몽글몽글하게 해주는 그런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사실 더위가 왔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엔 또 시원한 바람이 네. 어느 순간도 불어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1: 네.
0: 좀 가을과 선선한 날씨를 기다리지만 네. 그 기다림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
1: 그럴 것 같습니다.
0: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요즘인데 오늘 주제가 오랜 기다림이에요.
1: 네. 기다림과 인내라고 정의를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0: 네.
1: 우리가 요즘 여름마다 정말 너무 무덥다. 해가 갈수록 너무 힘이 든다라고들 많이 얘기들 하십니다. 그 무더운 여름 후에 가을을 맞이하는 길목 즈음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우리가 기다림과 인내에서 얻을 수 있는 건 무엇일까를 음악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고요. 찬송가 541장 꽃이 피는 봄날의 만이라는 찬양을 준비했는데
0: 네.
1: 저는 여기 단어에 조금 주목했습니다. 꽃이 피는 봄날의 만.
0: 만.
1: 주의 사랑이 있는 것은 아니다.
0: 아멘.
1: 그 가사에 나와 있고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할 많은 것들을 놓치지 말자라고 생각하시면서 찬양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0: 아멘. 오늘 첫 번째 찬송과 함께 나누고 오겠습니다. 꽃이 피는 봄날에만 함께 하시죠.

0: 네, 꽃이 피는 봄날에만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네. 오늘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하게 될까요, 교수님?
1: 우리가 찬양 중이에요, 한 PD님. 네. 감사해요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제가 가끔 아이들을 가르칠 때 연주할 때 뿌리 깊은 나무가 내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근성 있는 좋은 소리가 뱃심에서부터 올라오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네. 우리가 사전적으로 의미하기는 조금 힘들 수 있지만 뿌리 깊은 나무 결국은 흔들림이 없는 그런 소리를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심기운 목적을 생각하시면서 이 좋은 가을날을 맞이할 때 듣고 싶은 음악들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곡으로는 차이콥스키의 곡을 가지고 왔는데 왈츠하면 응당 우리가 네. 빠른 박자의 춘곡
0: 맞아요.
1: 그렇죠? 옛날에 고전에 굉장히 예쁜 드레스를 입고 쿵짝짝이라는 박자에 맞춰서 이렇게 살랑살랑 왔다 갔다 하는 남자와 네. 여자의 모습을 상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차이콥스키의 왈츠 제목은요
0: 네.
1: 무엇일까요?
0: 감상적인 왈츠. 네.
1: 감상적인 왈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형적인 왈츠의 느낌은 아니겠구나를 예상하실 수 있고요. 센티멘탈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0: 네.
1: 감상적이라고 할 때 아련하다라는 느낌 그리고 무언가 혼자만을 위한 무곡 같다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0: 네.
1: 감상에 젖을 수 있는 그런 곡을 미샤 마이스키라는 연주자의 첼로 곡으로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함께 듣고 오시죠.

0: 네, 차이콥스키의 감상적인 왈츠 함께 듣고 오셨는데 네. 약간은 역설적인 제목이라는 네. 생각도 진짜 들 만큼 네. 곡 자체가 되게 서정적이에요, 교수님.
1: 그런 것 같아요. 네. 차이콥스키는 일전에도 여러분과 함께 나눈 바가 있기 때문에 차이콥스키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어떤 우수에 찬 곡이 아닌가 그런 깊은 내면의 모습을 보여주는 곡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께 길목을 열어드렸고요. 네. 그 다음 곡으로는 라흐마니노프라는 작곡가의 곡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제목이 여섯 개의 손을 위한 로망스거든요. 여섯 개의 손이니까 세 분이 올라오실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보시는 게 아니라 들으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 여섯 개의 손이니까 세 명의 연주자가 앉아서 연주할 때 악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0: 세 명... 그래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1: 그게 훨씬 좋겠죠. 네. 왜냐하면 누군가가 그 파트를 잘못 들어와 버리면 그쵸. 완전히 엉키니까요.
0: 대참사.
1: 그러니까, 그렇죠. 대참사죠. 게다가 네. 실내악 파트로 들어가는 이런 두 명, 세 명의 인원이 같이 연주할 때는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오히려 악보를 놓아두고 합니다. 솔리스트들이 악보를 보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네. 누군가와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할 때는 내가 잘못 외운 부분이나 내가 건너뛰는 부분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찾아 들어오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외울 수 있을 만큼의 연습량을 가지고 서로 악보를 보면서 연주를 하는데 그러면 세 명 중에 누가 악보를 넘길까요?
0: 가운데 있는 사람?
1: 어떻게 아셨죠?
0: 찍었는데 맞췄습니다. 기분이 좋네요.
1: 가운데 있는 사람이 무조건 넘기는 건 아닐 텐데 제가 그래요? 영상을 봤더니요. 네. 가운데서 연주하는 연주자의 오른손이 쉬고 있더라고요. 처음 부분에 넘길 수 있는 그런 쉼이 있는 손이 있는 거였어요. 양손이 다 움직이고 있으면 누군가 바삐 넘기긴 해야 되겠지만 네. 가운데서 연주하시는 분이 여유롭게 악보를 넘기시더라고요. 그 말인 즉슨 가운데에 있는 건반들만 칠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맨 왼쪽에 앉으신 분이 저음 파트, 네. 가운데 앉으신 분이 중음 중간. 파트, 그리고 오른쪽에 앉으신 분이 고음 파트를 나눠서 치시더라고요. 곡을 굉장히 짜임새 있게 작곡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곡입니다. 네. 여러분이 들으시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연주자들, 피아니스트 임동혁, 김선욱, 선우익원, 요 세 분의 연주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제목부터 참 독특한
1: 네.
0: 여섯 개의 손을 위한 로망스
1: 네, 네. 네,
0: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1: 마치 한 사람이 연주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네. 듣기만 하시면 그렇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하은 PD님, 같이 연주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결국 네. 무엇일까요?
0: 조화?
1: 조화.
0: 양보?
1: 그렇습니다. 네. 낄 때와 빠질 때를 정확히 아는 시점. 내가 너무 드러나고 싶지만 지금은 나의 때가 아니라는 것을
0: 그쵸.
1: 알아가는 지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던져드렸던 기다림과 인내는 이런 음악 작업에서도 통용되어지는 그런 단어입니다.
0: 네.
1: 나만 드러내고 싶으신 분들은 같이 연주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같이 연주할 때는 반드시 누군가가 돋보이게 해줄 수 있는 지점들을 찾아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실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가을에 듣고자 했던 곡을 또 한 곡 나눠드렸습니다.
0: 네.
1: 마지막 곡은 오늘 가장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곡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제목부터가 가을이고요.
0: 네.
1: 정환호님께서 작사 작곡하신 곡을 소프라노 손지수 씨가 불러주시는데 가사의 시작이요.
0: 네.
1: 몇 번의 계절이 나에게 남았을까? 라는 질문으로

0: 시작을 합니다. 너도 낙엽길을 보고 있겠지. 너의 가을이 포근하길 바라. 나도 이 계절을 담아 그리운 사람이고 싶어라. 따뜻한 피아노 선율과 함께하는 그 성악의 고요한 선율이 여러분을 이 가을로 초대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곡이라고 여겨집니다.
1: 어쩜 이렇게 곡 설명을 이렇게 아름답게 하세요, 교수님.
0: 이 곡이 그런
1: 저
0: 곡이더라고요.
1: 지금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아, 정말 아름다운 가을의 정취가 담긴 곡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곡 함께 듣고 오셔서 저희 끝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0: 네, 소프라노 손재수님의 음성으로 함께 또 나눈 가을이라는 곡이었는데
1: 네.
0: 아, 음성도 그렇지만 정말 가사가 네. 일품입니다.
1: 그렇죠. 네.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0: 뭔가 인내나 기다림을 생각할 때 항상 힘들었던 것은 답을 모르기 때문이고, 그리고
1: 맞아요.
0: 내가 원하는 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례로 제가 작은 에피소드 하나를 전해드리자면, 제가 독일의 오케스트라를 학생일 때 들어갔었습니다. 그건 수습 단원처럼 견습생 이런 느낌으로 1년을 할수 있는 거였는데, 그것도
1: 네.
0: 너무나 크신 은혜죠. 저한테 월급을 받아가면서 생활비를 할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1년이 딱 계약직이었어요.
1: 네.
0: 저랑 같이 들어간 독일 친구가 있었어요.
1: 오.
0: 그리고서 그때는 정말 영광스럽게도 한국 동양아이가 우리 오케스트라에 들어온 건 네가 처음이라고 그랬었거든요. 제가
1: 우와.
0: 너무 잘해서는 분명 아닙니다.
1: 멋있을
0: 그런데
1: 것 같은데.
0: 하나님이 그 자리에 저를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그
1: 네.
0: 1년간 제가 가장 성실했던 것은 근면 성실. 정말 빨리 가고 연습은 늘 충분히 해가기. 딱 그것만 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계신 단원분들이 보실 때, 아유, 동양의 어린 아이가 그래도 열심히 한다, 이런 느낌이셨을 거예요.
1: 그쵸.
0: 1년이 지나고 끝나갈 무렵, 저는 다시금 오디션들을 보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오케스트라에 들어갔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독일 친구가요,
1: 네.
0: 다음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 내년에도 여기에서 연주해, 이러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랬더니, 나 내년으로 연장이 됐어, 이러더라고요. 아무런 공고도 없었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 그래서 이제 악장을 찾아갔습니다. 이제
1: 네.
0: 오케스트라에서 대장되어진 선생님이죠. 안나는 한다는데 나는 못해? 이랬을 때, 아, 거기는 서로 다 반말을 하니까요.
1: 네.
0: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랬더니, 넌 네가 하고 싶다고 안 했잖아.
1: 어머.
0: 그러더라고요. 이게 독일어로 소통이 유연하게 되는 독일인과 외국인의 차이였다라고 말씀드리기엔 제가 너무 많이 부족했겠죠. 그런데 그날부터 저는 꼬박 한달 동안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1: 그럼요.
0: 하나님을 원망하면서요. 하나님, 제가 제보다 더 열심히 한것 같아요. 어디까지나 제 기준을 가지고 한달 내도록 속상해하고, 남아있는 기간 동안 계속 오가는 길에 좀 울기도 울고, 기도라기보다는 원망에 가까운 걸 많이 뱉어냈었어요. 그랬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저한테 말씀하셨을 거예요. 나는 네 기도를 듣고 있지 않지 않다. 근데 지금 네가 네 얘기만 하고 있잖니에서 제가 놓쳤던 거예요. 전화가 한 통이 왔어요. 지휘자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너네 파트에 누가 팔을 다쳤어. 그 자리 정직원 자리인데 네가 들어와서 연주를 좀 해줄 수 있겠니? 여러분, 정말 아멘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이,
1: 아멘.
0: 그 수습 단원으로 1년 연장하는 것과 일단 현실적으로 연봉은 4배가 차이가 났고요.
1: 네, 와.
0: 그리고 근무 일수는 똑같았어요. 똑같이 연주하는데 그만큼의 차이가 있었던 자리를 저한테 주셨어요. 아, 그래서 여러분, 늘 이렇게 겪고 나서야 하나님의 그 어떤 크신 그림이라고
1: 맞아요.
0: 할까요? 그러니까
1: 네.
0: 네가 몰랐을 수 있어서 시도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내가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데 내가 너의 열심을 무시했다고 생각하지 말렴. 저는 어린 마음에 그렇게 결론을 내렸거든요. 아, 나의 기도가, 나의 열심이 허투루 사라지지 않았구나. 였지만 아직도 섣불리 화를 먼저 냅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으세요?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늘 거저 주셨는데 마치 당연한 것처럼 받고 있었던 저의 모습을, 그 옛날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잊지 않으려고 늘 애를 씁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심을 잊지 말자.
1: 아멘.
0: 네, 오늘의 결론은 그렇게 내려봅니다.
1: 제가 지금 살짝 울컥해가지고. 맞아요. 우리는 늘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 순간에 참 감사하고 했다가도 또
0: 네.
1: 다시 기다리는 순간이 다가오면
0: 너무 힘이 들죠.
1: 힘들고 지치고 그
0: 네.
1: 마음이 먼저 앞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럴 때 교수님께서 이제 경험하셨던 것처럼
0: 네.
1: 내가 일하는 것을 지켜봐라라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꼭 들으셨으면
0: 네,
1: 좋겠어요.
0: 아멘.
1: 우리는 기다릴 뿐, 일은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니까
0: 네.
1: 분명히 그 기다림에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0: 아멘.
1: 네. 저도 오늘 많이 마음이 울컥하는데 우리 방송 가족분들 좀 힘내셨으면 좋겠다.
0: 네.
1: 네. 이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쉬운 클래식은 이제 여기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희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은혜의 찬양으로 마음이 쉬어가는 시간. 안녕하세요. 찬양의 화원 박혜영입니다. 이 시간 찬양의 향기로운 가득한 주님의 화원에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하루를 향기롭게 가득 채워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러빔의 그 사랑, 오늘 찬양의 화원 첫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문득 내가 과연 잘하고 있는 걸까? 나를 향한 계획을 포기하신 건 아닐까 하며 불안하고 자책하는 날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마음이 우리를 흔들리는 발걸음을 단단히 붙잡아줍니다. 우리를 향한 이끌림은 결코 충동적인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자주 넘어지는지 이미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택하셨기에 우리의 실수로 그 뜻이 취소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이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선택은 결코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지금 마음이 무너져 있더라도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은 채 시작하신 선한 일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분이 계시지요. 오늘 은혜로운 찬양 함께 하시면서 숨을 고르고 힘을 얻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위로를 건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까지 아시면서도 부르셨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오늘의 실수로 우리의 내일을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흔들리지 않습니다. 잘하지 못한 것을 자책하기보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앞서 들으신 찬양은 웨이홈의 밝은 빛이 가득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어노인팅의 멈출 수 없네 찬양 함께 하셨고요. 계속해서 함께 하실 찬양은 박신화 가이어의 말씀 앞에서 시와 그림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잘해서 사랑하시는 것도 완벽해서 부르시는 것도 아니기에 오늘 조금 부족한 모습이어도 괜찮습니다. 방금 들으신 찬양의 고백처럼 나를 더 아시는 주님께 오늘의 걱정과 부족함을 내려놓아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어서 함께 하실 찬양은 예람워십의 주의 친절한 발에 안 계세, 페아워십의 내가 매일 기쁘게 두 곡의 찬양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크룩스의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찬양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찬양의 바원 끝곡은 피아워십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찬양 함께 하시면서 전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원하는 만큼 잘하지 못했더라도 자신을 너무 다그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부족함보다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조금 더 믿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의 시간들도 주님의 평안 가운데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도 은혜로운 찬양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창원국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지금까지 찬양의 화원 박혜영이었습니다. FEBC

이른 새벽,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라디오를 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을 견디는 병실에서, 길 위를 달리는 트럭 안에서, 불 꺼진 혼자 남은 방 안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오래전부터 함께 걸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방송이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의 어둠이 외롭지 않도록 이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이름 없이 헌금으로 후원으로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선교사라 부릅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아버지도 잘 되고 어머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교회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두시를 알려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찬양 가득 기쁨 가득의 공부영입니다. 오늘도 이 제목처럼 찬양으로 가득한 시간, 기쁨으로 가득한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폭염과 폭우로 정신없는 여름을 보내고, 물론 아직 한낮의 더위는 여전히 여름이지만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아 여름이 이제 서서히 물러가는구나 하는 느낌이 오지요. 네, 계절적으로 여름의 끝자락입니다. 오늘이 8월 22일 토요일, 이제 8월도 아흘에 남아있어요. 가을이 선다는 입추를 보낸 지 두 주일이 지났고요. 그리고 신선한 가을을 맞이하게 되며 더위가 그친다 이런 뜻이 붙여진 이름 처서가 바로 내일입니다. 옛말에 처서가 지나면 모기 입이 삐뚤어진다는 말이 있어요. 날이 시원하니까 모기도 사람을 물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처서를 옛사람들은 또 이렇게 표현했어요. 땅에서는 귀뚜라미 등에 업혀오고 하늘에서는 뭉게구름을 타고 온다. 아, 정말 멋진 표현이죠. 덥던 여름이 지나자 반가움에 이런 말도 했을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올여름 너무 더웠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은 또 정확히 계절을 찾아 움직입니다. 특별히 폭염으로, 폭우로 수해를 입은 사람들 속히 회복되고 시원함과 함께 새 계절, 가을을 기대하면서 남은 8월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가득 기쁨 가득 오늘 준비된 곡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피아노 연주로 듣겠고요. 이어서 예수가 거느리시니 메리 엘리자베스가 노래합니다.

5장에서 뽑은 말씀이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이 말씀 이사야 55장에 있는데 몇 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지난주에 보내드린 성경 퀴즈였습니다. 정답은 8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답과 함께 사연 보내주셨는데 이 시간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67님. 7월부터 세금 알바를 하고 있어요. 하루 5시간. 이렇게 힘들게 일한 적은 처음이랍니다. 다리가 아파 병원 가서 약 먹고 주사 맞고 물리치료도 하고 있어요. 너무 힘들지만 일하고 있답니다. 오늘도 평안한 날 되시고요. 또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께서도 평안하신 날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3580님. 매주 토요일 한 주간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시간, 극동방송에 바로 이 프로그램을 주심에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1916님. 60년 넘게 살아온 지난날을 뒤돌아보면 내 생각대로 이루어진 것은 0%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 전부인 걸 느낍니다. 아멘입니다. 4648님, 주여 이 나라에 제2의 광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2545님, 이 땅에서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4409님, 저를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수년째 영혼육에 상처가 가득한 한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함께하고 있는데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 가끔 힘들어서 놓고 싶을 때가 있답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힘주실 겁니다. 네, 잘 버텨주십시오. 또 5216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아직도 어렵기만 한 저입니다. 나름 전도 공부도 하고 전도 위에 기도하는데 내 뜻과 생각대로 되지 않아 막막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크고 높다는 성경 말씀을 다시 묵상하며 내 생각에 선뜻 이해가 안 될지라도 조급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신실하신 주님의 뜻이 제 삶의 옳은 길로 이루어지길 믿음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7770님, 나의 힘이 되시고 전부이신 주님, 주님이 나의 전부를 책임져 주셔서 나날이 기쁨의 날이 되가 감사드립니다. 주님에 대한 소중함이 얼마나 큰지요.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기도의 용사님들 중보기도에도 감사드립니다. 아멘. 5973님, 믿음의 군사들은 소금 맛을 잊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지요. 그럼 우리 주님 우리를 보시고 통곡하십니다. 주님의 맛과 향기로 세상 모든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아멘. 5216님.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찬양 가득 기쁨 가득을 함께하며 주일을 잘 준비하는 그런 토요일을 보내려 합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준비된 찬양 띄우죠.

찬양 가득 기쁨 가득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의 유명한 영화 감독인 빈센트라는 분이 계신데 아침마다 다짐 기도를 해온 것으로 유명합니다. 아침에 기도를 보면은 이런 기도를 매일매일 드린다고 그래요. 나는 오늘도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어진 모든 것에 만족하며 불순한 생각과 이기적인 마음은 모두 물리치기 위해 노력할 것이오니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일을 하고자 노력할 것이며 정열과 환희가 가득한 삶, 거룩하고 몰래 선을 행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되도록 믿으며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눈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안에서 어린아이와 깨끗한 믿음을 갖고 살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나의 삶을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네, 하루에 뭐 한 2분도 안 되는 짧은 기도 시간이지만 이 기도를 통해서 그의 삶은 놀라울 정도로 달라졌었다고 하죠. 또 그 토크쇼의 여왕으로 불리는 오프라 윈프리도 아무리 바쁜 일정 중에도 하루에 5가지 감사 제목을 찾는 일기를 적는 일은 빼먹지 않았다는 거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역시 하루를 놓고 보면 매우 작은 일이지만 오프라 윈프리는 감사 일기가 자신의 인생을 바꾼 전환점이 됐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 시간이라도 감사할 줄 알고 자신이 바라는 삶을 생각하는 사람은 인생에서 좋은 변화를 맞을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바라는 삶과 하나님이 바라는 삶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매일 그 삶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고 또 감사하며 나아가면 좋겠죠. 매일 주님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고 감사 제목을 기록할 노트를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하나 찾아봤어요. 에베소서 5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네,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네, 이 말씀 에베소서 5장에 있는데 몇 절에 있는 말씀입니까? 이번 주에 드리는 성경 퀴즈가 되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 사연과 함께 정답을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샵1069 우물정1069로 사연과 정답을 적어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준비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찬양 가득 기쁨 가득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이번 주 성경 퀴즈 소개합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뽑은 말씀이에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네, 이 말씀 에베소서 5장에 있는데 몇 절에 있는 말씀입니까? 이번 주에 드리는 성경 퀴즈입니다. 정답하시는 분 사연과 함께 정답을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샵1069 우물정1069로 사연과 정답을 적어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준비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준비된 상품입니다. 스르르 사라지는 통증 바로나 미러클 에너지 밸런스 젤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서 음식을 만드는 청계산 맛집 부안에서 4인 가족 식사권,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하늘 매트에서 발과 무릎이 편하고 층간소음 방지가 되는 기도 매트 하늘 방석을, 나침반 출판사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진정한 복의 가치와 은혜를 쓴 책 최하

아중장로의 축복의 재발견을.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의 선택 황칠가인에서 샴푸 바디워시 비누 앰플 패드를. 향기로운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와 바디 제품 세트를. 하나님의 기업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활기찬 하루를 선물하는 레모나 한 세트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달콤함을 선물하는 프리미엄 초콜릿 주빌리에서 프리미엄 주빌리 초콜릿 세트를. 빛나는 피부의 비밀 신비한 화장품 딱 하나로 느껴보세요. NSINC 신비한 화장품에서 에센스와 기능성 크림 한 세트를 드립니다. 이렇게 상품으로 협찬해 주신 기업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업에 크게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사연 소개합니다. 4127님, 제 생각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서 오직 주님만 따르게 하옵소서. 주말에 쉬지 못하고 출근하지만 찬양 가득 기쁨 가득을 통해 방송으로 위로받고 새 힘을 얻습니다. 감사합니다. 8849님, 암 수술 후 방사선 치료를 6주 중에서 3주차를 마쳤습니다. 약간의 후유증으로 힘들긴 하지만 잘 견디며 집에서 극동방송을 들으며 편한 주말 보내고 있습니다. 좋은 방송에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네, 8849님 건강 곧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1372님, 시골에 99 되신 어머님께서 홀로 계셔서 자주 전화드리는데 귀가 잘 들리지 않아 잘 알아듣지 못해 마음이 아파요. 어머니 항상 사랑하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아멘. 0942님,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걸어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2011님, 지난 13일 14일 여수와 익산에서 나라사랑 축제에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사들과 자모님들 준비한 모든 분들의 수고, 정말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영접하며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0808님, 말씀에 은혜 받으며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옳다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 높고 깊은 뜻이 있는 말씀을 깨닫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앞으로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겠다고 다짐합니다. 잘하셨어요. 5876님, 딸이 출근해 손주 돌보고 점심밥 챙겨주면서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좋은 방송에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하십시오. 아멘. 1193님, 남편이 소천 후 힘든 삶 속에 극동방송 주님 말씀에 위안받으며 늘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9507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심에 늘 이끌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연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면서 준비한 찬양 띄우죠.

환난 날에 피난처이신 주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고 바르게 살아가면 주님의 돌보심으로 땅에서 번영을 누리며 안전하게 살 것을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찾을 때 마음의 소원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며 앞날을 맡길 때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많은 재물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가치 있음을 압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모든 생활을 다 아시고 돌보시니 참 감사합니다. 제 삶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게 하소서. 주님께 희망을 두고 명령을 지킬 때 도우사 나쁜 일에서 건져주시고 높여주실 줄 굳건히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가득 기쁨 가득 마쳐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이 악을 멀리하고 주님의 가르침대로 선을 행하며 살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어 언제나 세워주시고 높여주십니다. 항상 악을 멀리하고 선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찬양 가득 기쁨 가득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공부영이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신주, FM 92.5 MHz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새 시대 알려드립니다.

0: 소망의 말씀. 소망의 말씀 매주 토요일 이 시간은 해오름교회 김인호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우리 계속해서 지난 주에 이어서 우리 기다림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또 우리 시편 40편의 말씀을 우리 생각해 가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기다림은 이런 것이다. 또 이렇게 하면서 기다릴 때 잘 기다릴 수 있다. 또 그런 기다림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간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런 기다림이라는 방편을 통하여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성숙하게 가신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좀 함께 나눈 줄로 압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 기다림은 우리가 기도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더욱 굳센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그런 것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을 더욱 굳게 세우면서 기다리는 것이다. 그리고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지난 세월에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함께 이야기하고 나눔으로 우리는 기다린다. 그럴 때에 참 잘 기다릴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간구하면서 힘써 수고하는 일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개인적으로나 또 우리 전도 대상자들 또 특별히 우리 가족들을 우리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또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땅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일이 있는 줄로 압니다. 특별히 놀라운 확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서 그렇게 힘써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또한 수고하는 일이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 일이 우리 생각처럼 내 생각처럼 그렇게 빨리 응답되어지고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마음에 조급해하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서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응답해 주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날까지 우리가 잘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안겨다 주시는 그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기다리는 것이 참 잘 기다리는 것인가에 대하여서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대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다리는 것이 제대로 기다리는 것이 될까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아니,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습니다. 그는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인은 기다리는 동안에 그저 조급해하고 안달내고 여러분 그렇게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참 차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마음에 담으며 또 그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나 꼭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릴 때에 그냥 기다리면 여러분 참 지겹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면은요 동행하면은요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참 놀라운 것들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먼 길을 가도 눈 감고 가는 거하고 구경하고 가는 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그 큰 번화가를 10리를 걸어가는 거, 4km는 걸어갈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들 주변에 볼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막길을 10리를 걸어간다고 생각하면 우리 지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 여러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눈 감고 그냥 그렇게 기다리면 여러분 우리 기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그 풍성한 말씀, 진짜 브라이트한, 정말 다양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 정말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의 교훈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기를 원하는 것이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때로는 우리의 허물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있기도 하고 또 힘이 없어 지칠 때에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고 정말 마치 내 곁에서 친구가 걸어가면서 내게 속삭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속삭이는 여러분 오늘 신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다? 내 심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가는 이 걸음 내가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가는 길은 편할 수 있습니다. 혼자 걷는 걸음은 빨리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먼 길을 가려면은 어떻게 해요? 함께 가야 된다. 여러분 먼 길을 가는 사람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저는 거기 하나 더 보태고 싶습니다. 기쁘고 즐겁고 재미나게 가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함께 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혼자 가면 참 편합니다. 혼자 가면 내가 빨리 가고 싶으면 내가 달려가면 됩니다. 내가 늦게 가고 싶으면 내 쫓아 가면 됩니다. 그러다 그렇게 가면 혼자 가면 우리는 완주해내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함께 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할 때에 말씀이 내 친구가 되어서 그렇게 그 걸음을 걸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이라 할지라도 그물고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능히 완주해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20편 40편은 그런 인생을 살아보았던 우리의 믿음과 인생의 선배인 다윗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는 어떻게 그 긴 세월을 기다렸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중에 두고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함으로 사실은 그 길고도 험한 길을 능히 완주해낼 수 있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중에 받을 수 있었다고 우리에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근데 참 재미나는 구절이 하나 여기에 나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40편 6절의 말씀이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이런 문맥에서 왜 제사와 예물, 왜 번제와 속죄제가 등장하느냐.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런 제사와 제물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느냐는 것입니다. 왜 이 문맥에서 기다리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이 전체 문맥 속에서 무엇 때문에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는 그럼 순종이 없는 형식적인 제사나 예배를 금하라라는 그런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심중에 담는다라고 하니까요. 정말로 깊이 묵상하고 진실로 묵상하고 범사에 그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그런 삶의 실천을 형식적인 그런 제사나 또 혹은 제물이 아니라 우리의 참 진실한 그런 마음을 우리의 삶의 자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안 나오는데 어느 날 막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참 기쁘죠. 감사하죠. 그런데요, 걱정이 앞서요. 아이고야, 저 집에 또 뭐 일이 생겼나? 왜 안 나오던 새벽 기도를 나오지? 왜 안 하던 기도를 하지? 왜 안 나오던 전에는 안 하는 짓을 왜 하지? 아,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경험들을 좀 비추어서 이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되고 묵상이 되는 겁니다. 빠른 응답을 위해서, 빠른 응답을 위해서 갑자기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거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흥정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림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에게 흥정을 끌어오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응답을 준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을 사람을 먼저 준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는 것, 하나님은 응답을 베푸시기 전에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변화되는 것보다는 응답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빨리 응답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빨리 하나님의 결재를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안 하는, 죄송합니다, 짓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 모르실까요? 네 중심을 모르실까요? 그런 속이 들여다 보이는 짓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응답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응답에 합당한 사람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더 간절한 기대와 우리를 향한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경찰관이나 군인들에게 총을 줍니다. 그러면 그 경찰관들이나 또 우리 군인들이, 우리 군에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총기를 받기 전에 얼마나 혹독하고 엄한 그런 사격 훈련을 받습니까? 총기를 다루는 훈련을 받습니까? 여러분, 총기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한 뒤에 총을 취급하는 것이 이게 맞는 이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총을 다룰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과 총을 다룰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기술이 없는데 총을 주놓으면 그 총이 어떤 총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에 하나님은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 받은 응답을 가지고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렇게 빨리 응답만 생각하고 응답만 받으려고 나에게 좀 잘 보이려고 막 그래가지고 신속하게 어쨌든지 하나님의 결재를 받으려고 온갖 짓을 다 하는 거, 그런 거 내 다 안다. 그 짓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내 심중에 들고 늘 말씀과 동행하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을 성찰하고 내 자신의 부족함들을 채워가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며 어떻게 살아가는 삶이 제대로 된 삶인지를 내 자신을 갖고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시간들과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내가 응답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은 응답이 늦어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안달을 내거나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기다림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곧 주어질,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질 그 응답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기뿐만 아니라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를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아들이 주어지고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는 25년의 세월을 그는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는 그냥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합당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 합당한 아브라함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를 빚어가시는, 만들어가시는 25년의 세월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내십니다. 그는 베델에서 돌베개를 삼아서 그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신앙의 그장으로 마침내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향하여서 축복하는 이스라엘을 그의 이름을 따라서 야곱의 조속,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할 정도로 야곱의 이름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부를 만치 야곱은 신앙의 그장으로 세워져 갑니다. 그런데 그 세월이 70년의 세월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로부터 시작해서 바단 아람을 통하여서 얍복강을 지나서 그렇게 살아가며 마침내 자기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그 애굽 땅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그런가 하면 거기서부터 이스라엘이 번성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기까지 야곱은 70년의 세월을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70년의 세월은 단순히 기다리는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세월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깨우부추는 그런 세월이었습니다. 그 70년의 세월은 하나님이 야곱이 정말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다듬어가는 그런 세월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그랬지 않습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는 그런 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총리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까지 13년의 세월이 흘러야 되었지만은도 그 13년의 세월이 그저 앉아서 기다리는 그런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끌려가야 됐습니다. 여러분 그는 그의 참 억울한 일도 당해보았습니다. 어떤 이가 말하더라고요.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요건이 있다면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해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프고 고통스러운 백성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늘 언제나 소위 말하는 금수저로 살아간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 백성들을 향한 공감과 백성들을 향한 아픈 마음이 생기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지요. 요셉은요. 그런 노예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 세월을 지날 뿐만 아니라 그는 감옥에 들어갔어야 됐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13년의 전체 노예로 살아가고 감옥에 들어가서 억울한 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는 13년의 세월을. 그러나 그는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고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그는 경험했던 것입니다. 얼만큼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함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에게,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만나는 내 친구가, 야 네가 하나님을 믿구나. 야 네가 하나님과 동행하구나가 아니라, 아이고 교회를 다니셨어요? 여러분 요셉은 그 13년의 세월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기와 동행하시,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것이 그의 인생에 존귀함을 입는 이유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는 13년의 세월을 그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평하면서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때의 꿈은 일장 춘몽이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까? 원망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주의 말씀과 동행했습니다. 주의 환상과 동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요셉을 합당한 사람으로 다듬어가고 빚어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모세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어릴 때부터 그는 왕궁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진짜 지식에 있었으나 여러분들 리더십에 있었으나 또 몸으로도 진짜 지금으로 말하면 몸짱이 아니었겠습니까? 뭐 정말 얼짱이 아니었겠습니까? 얼마나 그 품위가 기품이 나는 그 애굽의 왕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자기 주먹이면 자기가 말 한마디를 하면 자기가 효령을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굴복할 줄 알았습니다. 결국 그는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야 됐습니다.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가야 됐습니다. 여러분 미디안에서 40년 세월 그는 목동으로 목자로 살아가면서 그는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이러려고 하나님 이러려고 저를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그 미디안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갔던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세상에 가지고 있는 네 권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 내 백성을 인도할 수 없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인간적인 열정,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혈기, 그것으로 내 민족을, 내 백성을 이끌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우시는, 공급하시는 그 힘과 지혜로 네가 살아갈 수 있는 거다라고 그는 처절하게 40년 광야 땅에서 배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세월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는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 시간과 세월 속에 그저 기다리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심중에 가지며 그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보며 날마다 그 말씀에 합당한 사람으로 그들은 바꾸어 갔던 것입니다. 무수히 깨어지고 무수히 깨어지면서 그 응답에 장차 반드시 주어질 하나님의 응답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지기까지 그들은 무수히 깨어지고 깨어지면서 거기까지 이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의 승패는 시간이 얼마나 길었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느냐 거기에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했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그냥 시간이나 그냥 양이나 기다림은 그냥 길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다림은 질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 질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질적인 만남을 하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하고 있느냐, 그냥 잠시 반짝하고 번쩍하는 그런 속임수에 가까운 그런 일이 아니라 얼마나 진실로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느냐라고 하는 질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기다림의 시간은 멈춰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또한 믿음의 그 선배들을 통하여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넓혀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깊게 해가시는 우리를 성장케 하고 우리를 성숙케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응답만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그 응답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도

0: 더욱이 아닙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응답만 재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마치 거래를 하는 듯이 그런 짓도 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면서 정말로 날마다 날마다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고 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이 드러나고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정말로 저 사람은 교회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알려지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네게 응답하여도 되겠구나, 네가 내가 할 그 응답에 합당한 자가 되어졌구나,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날까지 기다림을 지겨워하지도 마시고 원망도 포기도 하지 마시고요, 주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장차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우리의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일에 응답하여 주실 것인데, 그 응답에 합당한 사람으로 가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 소망의 말씀, 지금까지 해오름교회 김인호 목사님의 설교 말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333-1090 해오름교회나 055-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참 좋은 내 친구 가족 여러분, 심준구입니다. 혹독한 더위 견디시느라 두루 고생이 많으셨죠. 서머 스페셜로 진행됐던 참 좋은 내 친구도 오늘부터 정규 방송으로 함께합니다. 연일 이어진 폭염과 집중호우로 인해 많이 힘들었고 또 피해도 컸는데요. 잠깐 왔다가 가는 인생이라고 하지만 이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그야말로 새벽 이슬 같은 삶이지만 이 땅에서의 우리네 삶은 만만치 않은 세월이죠. 특히 고난을 겪는 이들에게는 그 시간이 더 길게 여겨질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는 새로운 희망을 찾고 견뎌내며 감사합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기 때문이죠. 이제 올해도 넉 달 남짓 남았습니다. 변함없는 평안으로 복되고 은혜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리스너즈 앨범 중에서 함께 듣습니다. 주의 친절한 달의 한 기세.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난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다니엘 6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계략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다니엘의 힘있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사람에게 이미 도움의 손길을 펴셔서 사나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고 하나님의 안위하심이 늘 함께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찬의 노래로 듣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첫 사연 같이 나눌 텐데요. 9507님 사연이에요. 목사님, 휴가 다녀오셨나요? 네. 입추가 지나갔네요. 올여름도 주님의 은혜로 잘 보내고 있습니다. 찬양 신청해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들려주세요. 네, 9507님 사연인데요. 휴가 다녀오셨나요? 네, 인사가 이렇게 한참 우리 서로 나눴잖아요. 휴가 다녀오지 못한 분들, 이걸 휴가인데 이거를 저 다녀온다고 하는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이거 뭐 그냥 우리 평소에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요. 이렇게들 인사하잖아요. 피서라고 해서 예전에는 7월 말에서 8월 초, 10월 한 28일부터 8월 3일 이때 딱 몰려갔죠, 그렇죠? 근데 요즘은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나름대로 편안한 시간을 택해서 그렇게 많이 계획을 짜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8월 초까지 휴가철이라고 해서 많이들 피서도 가시고 뭐 산과 또 바다로 가시는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냥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휴가라고 생각하면서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때요? 그렇게 특별히 계획 잡아서 집에서 떠나서 어디 뭐 바다로 계곡으로 그렇게 가는 거 그 좋으셔요? 막 이렇게 다시 한번 리플레시 된다, 다시 한번 휴식에 좋은 시간이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집 떠나면 무슨 고생이다 뭐 이런 생각

드세요. 네, 무엇이든지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보면 그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고생도, 그 좋게 느끼는 사람에게는 그게 또 즐거움일 수도 있고 하니까요.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로 어떤 일을 대하는가가 참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제가 오프닝에서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휴가를 가면 주위를 끼고 갈 때가 불편하지만 생기게 되곤 하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휴가지에서도 꼭 교회를 이제 출석을 해서 주의를 지키는 게 좋겠고요. 사실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중에는 어디 저 제주도까지 가셨는데 주일 예배드리러 비행기 타고 올라와서 예배드리고 또 내려가고 그런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주일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건 정말 환경이 변하고 뭐 여건이 변하고 시대가 변하더라도 놓치면 안 될 것이 아닌가.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서 물려받은 너무나 좋은 신앙 유산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 항상 해보는데, 여러분들이 이제는 또 많이들 다녀오셨으면 마음 추스리고 또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살기에 애써야 될 텐데, 찬양과 함께 또 극동방송과 함께 다시 한번 마음 다잡으면서 그렇게 보내면 얼마나 유익합니까? 지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지금 신청해주고 계시잖아요. 네, 이렇게 우리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도 되어주면서, 네, 그렇게 보내도록 하자고요. 네, 9507님 신청곡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띄워드릴 텐데요. 피아워십 앨범 중에서 함께 듣습니다.

네, 이번 사연은요, 6206님 주신 사연입니다. 아침 예배하고 사무실에 있는 탑차를 청소합니다. 직원 두 명이 일하고 차량 청소를 못한 점을 이해한 사장인 제가 깨끗하게 청소해서 직원분들이 좋은 환경에서 일하길 바라는 의미로 청소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신 주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가정 손경민 찬양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이 이렇게 또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사장님이 청소를 하면 누군가는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청소를 하면 다른 직원들이 그만큼 편할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함께 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이런 마음으로 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너무 아웅다웅하는 이 세상 세태에 많이 불들지 않았나? 그냥 손톱만큼이라도 손해보려 하지 않잖아요. 반드시 말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5cm만큼 더 가면 뭐라 그러고 덜 갔다고 뭐라 그러고 그걸 또 똑똑하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뭔가 손해보는 듯한 일을 하는 사람은 바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인생의 참된 지혜가 뭐예요? 사실은 거룩한 마음으로 양보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는 양보죠. 내가 뭐 인격 도야를 위해서 하는 그런 양보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한 주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음에서 나오는 양보, 그 믿음에서 나오는 손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정말 물들지 않는 삶을 사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곤 하는데 6206님이 바로 그런 사연을 딱 마침 보내주신 거예요. 탑차는 사실 이 회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자산일 겁니다. 그 자산을 이제 대표가 직접 이렇게 관리하는 거죠. 그러면 그 자체가 또 얼마나 또 본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직원이 많은 회사는 아닌 걸로 보이잖아요. 그만큼 더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돋보이고 보여질 텐데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이 다 알려지고 다 함께 공유하게 될 텐데 사장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마음들로 우리가 직장생활도 하고 인간관계 이루어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이렇게 하면요 못 알아보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저 사람은 원래 저러니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오지랖이 넓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뭔가 좀 모자른 사람 아니야? 라는 말이 들리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우리는 알죠.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성경 말씀이 있다는 거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행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말이 영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헛된 것들에 물들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행하자고요. 6206님 좋은 마음에 담긴 사연 깊이 감사드리고요. 이 회사도 주님 안에서 정말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려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번호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6206님 신청곡 주의 가정 손경민님의 노래로 같이 듣고요. 우리 소유과 관련된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0: 에이블 뉴스 제공 장애인 소식입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관광산업 분야에서 일하고 싶은 장애인 구직자를 모집합니다. 2026 관광일자리페스타와 연계한 채용으로 호텔의 하우스키핑과 환경미화, 조리, 사무보조를 비롯해 전시컨벤션 기업의 사무보조 등 다양한 직무가 마련됐습니다. 참가를 원하는 장애인 구직자는 오는 8월 28일 오후 6시까지 입사 지원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면접 대상자는 9월 8일 발표할 예정이며 올해 관광 일자리 페스타는 9월 15일 서울 AT센터에서 열립니다. 관광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새로운 직무를 경험하고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추석을 앞두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특별한 장기자랑이 열립니다. 서대문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제2회 추석맞이 장기자랑 서대문 스타 S 참가자를 오는 8월 31일까지 모집합니다. 장애 유무나 나이,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개인 또는 팀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노래와 춤 등 자신의 끼와 재능을 무대에서 자유롭게 선보일 수 있습니다. 예선을 거쳐 본선은 9월 16일 서울 부가연 문화체육센터 아트홀에서 열리며 대상과 최우수상 등 참가자들을 위한 시상도 마련돼 있습니다. 장애인만을 위한 행사를 넘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 무대에서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즐기는 지역축제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지금까지 에이블 뉴스 제공 장애인 소식이었습니다.
1: 오늘이 간다고 끝이 아니죠. 내일이 옵니다. 오늘 실족했더라도 내일은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주 뜻 안에서 살아가는 이에겐 딴 근심이 자리 잡을 수가 없죠. 다만 진리의 푯대만을 바라보며 다름질해 나아갈 뿐입니다. 오늘의 염려와 근심 일랑 묻어버리고 새날에 새 일을 꾸려간다면 승리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홀리원 앨범 중에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듣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연, 구성의 홍만여우,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전파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30년 복음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30년간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그 작은 헌신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간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복음 방송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이제 창원극동 방송은 라디오를 넘어 더 넓은 미디어의 바다로 복음의 길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 걸음도 전파 선교사 여러분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보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이어드립니다.

0: 탈북민 신앙 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김상균입니다. 매주 이 시간에는 북한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 신앙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고 또 어떻게 이끌고 계시는지를 여러분께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눌 분은 탈북 화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겨울봄 자매님이신데요. 우리 작가명이 겨울봄이세요.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1: 저는 탈북 화가로 활동하고 있는

0: 겨울봄 작가입니다.
1: 예.
0: 네, 잘 부탁드립니다.
1: 이름이 겨울 봄의 활동명이.
0: 네. 예,
1: 특별히 지으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0: 제가 북한에서의 삶은 긴 겨울과 같고, 그리고 한국에서의 삶은 새싹이 움트는 희망적인, 뭔가 노력하면 결과를 이루어주는 봄과 같은 삶이라고 생각을 해서
1: 네.
0: 겨울봄이라고 네,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1: 그래요. 요즘에는 그래서 주로 어떤 작품들로 활동을 하고 계세요?
0: 인민의 서원이라는 주제로 시리즈 작업을 해왔고요.
1: 네.
0: 얼마 전에 북동방송에서 간증을 하고 은혜 받아서 제가 북한에서 사실 제주국동방송이랑 국민통일방송 그리고 자이아시아 방송, KBS 한민족 방송 이렇게 여러 가지 라디오를 듣고 탈북하게 됐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때 그 마음과 탈북하게 된 그 과정, 그 이야기를 담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 아무래도 북한 출신이시니까
0: 네.
1: 어떻게 삶을 또 살아오셨는지, 어떻게 탈북을 결심하게 되셨는지를 여쭤야 될 것 같아요.
0: 네.
1: 한국에 오신 지 아직 10년이 안 되셨죠?
0: 네.
1: 2018년에 한국에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0: 네,
1: 고향이
0: 맞습니다.
1: 어디세요?
0: 저희 고향은 평안남도 개천시입니다.
1: 평안남도 개천시.
0: 네.
1: 그러니까 평양 주변인
0: 맞아요.
1: 것 같아요.
0: 서울이라면 경기도에서 온 거죠.
1: 그래요.
0: 네.
1: 고향의 모습을 조금 설명을 해주세요.
0: 저희 고향은 집문 밖에 이렇게 바로 나가면 그냥 사면이 다 산이에요. 네.
1: 산골이구나.
0: 네. 네. 근데 또 도시도 있고, 근데 그냥 거기는 탄이 되게 유명하거든요. 석탄이.
1: 광산이 있어요.
0: 네.
1: 그러면요?
0: 그래서 네. 산이 높은 게 멀리서도 보여서 네. 다 산이에요.
1: 네. 그런 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시고
0: 네.
1: 네. 몇 살 때까지 그럼 북한에 사셨어요?
0: 22살까지요.
1: 오, 그래도 네. 청소년기는 다 보내셨네요.
0: 네. 22살에 탈북을 해서 네. 바로 한국에 오게 됐어요.
1: 사실 많은 탈북민분들이
0: 네.
1: 중국과의 접경지역
0: 네.
1: 뭐 함경북도라든지 평안북도 출신이 많으신데
0: 네.
1: 이렇게 내륙에서는 탈북하신 분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0: 맞아요.
1: 그렇죠?
0: 네.
1: 예.
0: 저도 탈북하면서 사실 양강도, 자강도 분들이랑 오면서 다른 세계에서 살던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말하는 거 보고.
1: 네.
0: 양강도나 자강도 윗분들은 탈북한 가족분들이나 친구분들이나 또 USB가 많이 들어와서 외부 소식 그냥 다 안다고 하시더라고요.
1: 네.
0: 그리고 저희 이모는 황해북도에서 사는데 강원도나 이쪽엔 또 삐라나 아니면 개성공단 있어서 좀 안 돼요.
1: 남쪽 소식은 좀 잘
0: 네.
1: 알고.
0: 네. 근데 저희는 아예 중간에서 딱 막혀서 통제도 수도권 평양 주변이니까 엄청 심하고 양옆으로 USB도 들어오지 않고 삐라도 들어오지 않아서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라디오가 들어오거든요.
1: 네.
0: 그래서 처음엔 저희 아빠가 밀수하시면서 날씨를 듣으려고 중국에 갔다가 그 작은 거 여러 그거 그
1: 라디오를
0: 네 그걸 네.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가족만 듣다가 네. 친척들한테 좀 팔기도 했어요.
1: 친척분들에게도 그러면은 라디오가 보급이 됐네요.
0: 네.
1: 들으면서 참 되게 무서웠을 텐데. 몰래 들어야 되니까.
0: 네, 처음에는 무서웠고, 그리고 아버지랑 어머니랑 싸움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되게 심장이 안 좋아서 저녁에 이렇게 여름엔 되게 달이 밝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늦게까지 일을 해요. 그때 조금 틀어놨다가 엄마 들어오면 바로 이렇게 밥 먹고 싶고 엄마 자면 또 새벽에 1시, 2시 때 또 듣고.
1: 새벽 1, 2시에 어떻게 또 일어나서 그래도 라디오를 들었네요.
0: 배고파서 일어나요. 배고파서 1시, 2시에 저절로 깨요.
1: 네.
0: 그래서 그때 물이라도 이렇게 꾹꾹꾹꾹 마시고 자면 그래도 배고픔이 좀 덜하거든요. 근데 그때 깼을 때 아버지는 미리 배고파서 깼는지 모르겠는데
1: 아버지 듣고 계시고
0: 네, 그러면 뭔가 개라도 짖으면 제가 밖에 나가서 좀 망 봐주다가 같이 이렇게 들어가서 조금 듣다가 그래서 아버지가 더 많이 듣고 저는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가끔씩 들어가지고
1: 네.
0: 그때는 하나님 얘기를 처음에 들었을 땐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조금 듣다 또 다른 방송 들리고 그러는데 어떤 이렇게 탈북민이 간증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에 와서 자기가 그렇게 원하던 대학 공부도 하고 지금은 먹을 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굶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달 열심히 일하면 1년 먹을 거 벌 수 있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진짠가? 그러면서 처음엔 의심을 했어요.
1: 예.
0: 하나님이 오네? 이러면서 궁금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제주국동 방송에서 하나님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거기 또 잡음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듣기 시작하는데 뭔가 잘은 모르겠는데 구하라 하나님께서 찾으면 뭐 구하면 너희

0: 를 뭐 구원해주고 도와주신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냥 저한테 전 목소리만 들렸던 것 같아요.
1: 그렇죠.
0: 네. 네, 북한에서는 굶어죽게 되는데 뭔가 찾고 뭔가 뭔가 기도하고 기도가 뭔지는 잘 그때 이해는 못했었는데 뭐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믿으면 구원해주겠다니까 아니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는
1: 네.
0: 네. 사실 굶어죽지 않으려면 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래서 기도보다는 제 서원 말하듯이 밖에 나가서 하나님이라서 그때 하늘에 있는 어떤 분인 줄 알았어요.
1: 네.
0: 그래서 저녁마다 저녁에 이렇게 낮에는 누가 보면 잡혀가니까 머퉁이 가서 몰래 하늘을 보면서 저 거기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는데 진짜 그런 것이면 거기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북한 땅에서 구원해 주세요. 이러면서 간단하게 서원처럼 말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뭐 한 20일 아니면 한 달 그냥 생각날 때마다 했어요. 뭐 한 40일 될 때도 있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매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모르게. 그리고 매일 하면 빨리 들어줄 것 같은 거예요.
1: 네.
0: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 매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겨울이 됐어요. 근데 겨울 됐는데 추워서 나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집 안에서 그냥 창문 안에서 쭈글쭈글 하는데 엄마가 되게 북한에 충성하시는 분이셔가지고 아빠는 아닌데 엄마가 듣으면 저 완전 등짝 맞고 내쩍 끼우거든요. 그래서 쭈글쭈글 하다가 안 못 떨어주실 것 같은 거예요. 제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그리고 창문에 막혀서 저는 그때 혼자서 하늘에 있는 어떤 분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래서 밖에 나가서 추워도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1: 야.
0: 소원 말하듯이.
1: 네. 네. 그렇게 하나님께 매일매일 소원을 말하듯이 기도하면서 계속 방송은 들었을 거 아니에요.
0: 네.
1: 혹시 한국에 와서 좀 기억에 남는 북한에서 방송을 통해서 들었던 것 같은 좀 익숙한 그런 찬양들이 있었나요?
0: 네. 그 성경책 뒤에 있는 찬송가들 이렇게 부르는 수요일마다 그 성경책 뒤에 있는 찬송가로 찬송 예배를 드렸었거든요.
1: 어디에서? 한국에서?
0: 아니요.
1: 라오스에서.
0: 네. 네. 근데 그 어떤 날 찬송 예배를 올려드리는데 한 두 개 노래 정도 한두 번 들었는데 바로 제가 흥얼흥얼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분명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물론 라디오에서는 제가 상황이 너무 위험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못 들어서 중간중간
1: 그렇죠,
0: 들어서 잘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너무 운만 그 낯이 익었던 거 제가 따라했던 거.
1: 어떤 곡이었어요?
0: 제목을 찾아보니까 십자가의 전달자였던 것 같아요.
1: 난 지극히 작은 자,
0: 네,
1: 죄인,
0: 맞아요, 맞아요.
1: 죄인 중에 괴수라고
0: 네.
1: 가사 나오는 이 찬양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전달자, 민호기 목사님의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0: 여러분은 지금 탈북민 신앙가족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탈북 화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겨울봄 작가님과 첫 번째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십자가의 전달자 이 곡은 작가님께서 동남아 예재원에서 네. 이제 활동하시면서 거기에서 네. 교육받고 훈련받으시면서 네. 아마 많이 부르셨던 은혜받았던 찬양이었던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예재원을 거쳐서 거기에 몇 달 정도 계셨어요?
1: 예재원에서 세 달 정도 있었는데 네. 되게 찬양 부르면서도 많은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북한은 부모도 자식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하거든요.
0: 네.
1: 근데 거기서 이렇게 어느 날 찬양하는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러는데
0: 네.
1: 너무 갑자기 눈물 나는 거예요. 저는 그냥 맨날 저는 너무 부족하고 그런 생각은 한 번도 못하고 살았는데
0: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1: 걸 그런 게 너무 하나님께서 막 저의 죄를 다 그렇게 대가 없이 용서해 주시고 부모처럼 끌어안아 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서 그때 눈물 펑펑 흘리고 북한에서 너무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열심히 벌어서 부자가 되자 이러면서 막 하고 아빠가 그렇게 먼저 탈북을 하고 사실 어머니가 아버지 형제들한테 많은 핍박을 받고 저희도 같이 핍박받고 또 제가 말이다 보니까 어머니가 딸만 계속 나오시면서 또 시집에 이렇게 핍박받는 거 계속 보면서 같이 저도 많이 이렇게 마음이 상해서 뭔가 그런 억울한 마음, 미운 마음들이 많이 들어앉았었는데 갑자기 막 제가 그런 것들이 막 누구를 미워하고 그런 것들이 막 죄인 같고 막 제가 죄인 중에 괴수 같고 막 그런 것 근데 우리 하나님은 진짜 제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렇게 아무 대가도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그렇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 그렇게 죽으심으로 해서 우리 죄를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씻어주셨다니까 십자가의 전달자 그 네. 노래가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서 3개월 만에 오늘

0: 많이 받고 막 회개하면서 그때 되게 하나님을 만났던 첫사랑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힘으로 믿음의 상향선을 구워가면서 네. 계속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1: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네요. 탈북길에 올랐는데 조금 아마 후회되시는 부분이 다 같이 오지 못한 거가 네. 아니었을까 싶기도 해요.
0: 근데 지금 제가 후회하는 게 그때 그냥 보내달라고만 했거든요. 구원해달라고. 근데 구체적으로 우리 가족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보내주세요라고 말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말을 못해서 저하고 동생 많았어요.
1: 어, 엄마는 그럼 아직 북에 계시고.
0: 네, 어머니랑 동생은 북에 있고.
1: 네. 자, 그래도 어떤 존재인지는 모르지만 네. 하늘을 바라보며
0: 네.
1: 방송에서 들었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네, 이제 기도를
0: 맞아요.
1: 하셨어요.
0: 네.
1: 탈북이랄까 북한을 떠나겠다라는 생각한 게 한 기간이 어느 정도 되세요?
0: 대략 한 3년, 4년?
1: 와.
0: 근데 그 중간에 아빠가 제가 기도 그렇게 집중적으로 하기 시작한 지 한 1년 좀 지나서 아빠가 갑자기 이 땅에서는 더는 못 살겠다고 하시면서 저희 아빠가 두 번이나 재산몰수 당하고 이렇게 버이부에 잡혀가서 검은당하고 2년씩 이렇게 강제노동을 했거든요.
1: 네.
0: 그러시면서 이 나라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살 길이 안 보인다 이러시면서 탈북을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저한테만 말하고 어머니가 완전 반대, 알면 반대하시고 어머니는 되게 터대가 좋은 분이셨어요.
1: 예.
0: 아버지는 중조 할아버지가 대지주여서 터대가 안 좋고 연애할 때 모르셨나 봐요. 결혼하고 알았대요.
1: 네.
0: 어머니에게는 굶캐러 산골에 간다고 이야기하시고 저에게만 조용히 말하고 저는 그 아버지 간 다음에도 계속 끊임없이 더 아버지한테 연락 올 수 있게 해달라고까지 추가해서 기도하면서 무사히 아버지가 갔다가 그리고 거기가 진짜 살만한 것이면 좋겠다고도 말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한 3년 좀 지나서 아버지한테서 연락이 온 거예요.
1: 예.
0: 근데 어머니가 가족을 다 데리고 이렇게 탈북을 해야 되는데 어머니가 반대를 하시니까
1: 엄마는 안 나오신다고?
0: 네네 알면 또 안 그러면 이전에 많이 싸웠어요.
1: 네.
0: 그래서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가족이 다 극경에 와서 가족 사진 한번 찍어주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보내주겠다. 근데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북한은 하루 벌어서 하루 내지 이틀 먹을 것밖에 벌지 못해요. 너무 다 가난하니까 벌이가 시원치가 않아요.
1: 네.
0: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자식들이 힘들게 밤새면서 커피 흘리면서 이렇게 하니까 엄마도 그러면 딱 국경까지만 가서 사진만 찍고 다시 오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가족 다 국경까지 왔는데 배를 타래요. 이렇게 섬에 가서 사진 찍어야 되는데
1: 네.
0: 아버지가 여기 나오면 위험하니까 그래서 배를 탔어요. 근데 아침에 새벽에 배 타고 막 심장 쩔면서 어디 무슨 창 막 이렇게 구석 무슨 함 같은데 배 모퉁이에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아침이 되니까 중국인 거예요.
1: 오, 중국으로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0: 맞아요. 배 타고 압록강으로.
1: 네.
0: 저는 좋은데 어머니는 막 너발대발하면서 다시 북한으로 보내달라 막 이러면서 엄청 싸웠죠.
1: 그래서 결국엔 엄마는 돌아가셨어요.
0: 일단은 차를 타고 단데 아지트로 움직이자 해서 움직였다가 그때 아버지도 먼저 오셔서 아버지를 탈출시키신 탈북민이 기독교인 분이셔서
1: 네.
0: 딱 그분이 교회를 데리고 같이 가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역활동 하신다면서 북한 사람들을 많이 탈북시키는 활동을 하셨어요. 중국에서.
1: 네.
0: 그러면서 우리 가족이랑 다른 가족도 같이 데리고 왔거든요. 그때. 근데 사명감에 그때 저희 가족이랑 네 가족인가 세 가족인가 이렇게 같이 왔는데 다른 가족들은 먼저 다 출발시키고 저희 가족은 마지막에 출발한 거예요. 근데 우리 가족만 추격당해서 갑자기 여기저기서 그 일이 이렇게 안 좋게 겹쳐서
1: 네.
0: 브로커하고도 싸우고 아빠 여권 맡기고 엄마랑 작은 동생 아버지랑은 인질로 그 브로커 집에 있고 그리고 저하고 둘째 동생은 지금 당장 팔러 가겠다고 하니까
1: 아이고.
0: 먼저 라오스 국경으로 뽑았죠. 근데 엄마랑 아빠랑 그렇게 인질로 잡혀 있다가 아버지는 먼저 한국 왔었으니까 국적이 있어서 다행히 거기서 재판을 받고 중국에서 그리고 어머니랑 동생들은 신분이 없어서 바로
1: 북송됐어요.
0: 네, 한 아유. 6개월 정도 있다 북송됐다고 하더라고요.
1: 참 담담하게 얘기를 하시지만
0: 네.
1: 그 상황을 겪었을 우리 겨울봄 작가님은 얼마나 절망하고 참 힘들었을까.
0: 그때는 사실 처음에는 제가 라오스에 가서 선교사분들 아지트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예. 거기서 3개월 동안

0: 충격을 받았는데 거기서 한 달 만에 저희 가족이 잡혔다고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1: 네.
0: 그래서 거기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저는 그때 하나님이 저희 가족을 구원해 줄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구원해 줄 거라고 마냥 그냥 믿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한국에 그 한의원에 와서 어머니랑 같이 감옥에 있던 분을 만났거든요. 근데 그분이 너무 그때 탈북민들이 많이 잡혀서 중국이나 한국에 가족 있는 사람들은 전화기 국제전화 줄 테니까 연락해서 한 사람이 4천위안인지 5천위안씩 가져오면 보내주겠다고.
1: 네.
0: 근데 어머니는 한국에 있는 가족이 아버지인데 아버지도 같이 감옥에 잡혔으니까 못하고 북송됐다고 하더라고요.
1: 네.
0: 근데 그 소리를 듣고 막 우리 가족은 구원해줄 것 같이 그렇게 생각했다가 너무 절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그 한원을 해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혼자 텅거 가고 구석에 가서 혼자 텅거 가고 막 한동안 계속 텅거 가면서 울었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다시 북한에 가야 되나? 그러면 우리 엄마랑 용서해줄까?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막 절망 속에 빠져서 살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연락을 해야 하더라도 돈이 있어야 하니까 그래서 바로 나와서 일자리 구해서 일하기 시작했고 정신 차리고 처음에는 하나님 우리 가족 구해줄 줄 알았는데 왜 안 구해줬어요? 이렇게 원망도 하면서 교회를 안 가다가 또 이렇게 그 옆에서 교회 인도를 해주셔서 교회 네. 가면서 그다음에 또 아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사실 북한에 우리 그 평안남도에서 탈북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런 것에서까지 저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인데 다 뜻이 있겠지 이러면서 그때부터 계속 뭔가 붙잡고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언젠가는 가족이 와서 믿음의 가족으로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는 게 저의 마지막 서원이고 네 언젠가는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1: 우리 아멘.
0: 물론 저는 사람이기에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뭔들 못하겠어요.
1: 네.
0: 네.
1: 이 하나님께 오늘도 가족의 만남과
0: 네.
1: 또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겨울봄 작가님과의 간증의 시간 함께하고 있는데 그런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리면서 은혜를 누리고 있는 찬양을 오늘의 끝찬양으로 전해드리고 우리 작가님과는 다음 주에 계속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거든요. 어떤 찬양을 요즘에 많이 부르고 계세요?
0: 저는 요즘에 너무 감사한 마음이 커서 은혜라는 찬양을
1: 네.
0: 네, 늘 두드리면서 힘을 얻곤 합니다.
1: 원망의 시간도 거쳤고
0: 맞습니다.
1: 그리고 이 지금도 고난이라고 할 수 있는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0: 네.
1: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0: 네.
1: 고백하는 우리 탈북화가 겨울봄 자매님의 신청 찬양 은혜 전해드리면서 우리 작가님과는 첫 번째 만남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목동 지구촌 교회를 섬기시고 또 다양한 작품으로 북한의 현실을 전하고 계신 탈북화가 겨울봄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작가님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겨울봄 작가와의 두 번째 만남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저는 김상균이었고요.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더욱 평안한 시간들 보내십시오. 북녘 땅에서 유일하게 들을 수 있는 복음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0: 안녕하세요. 창원극동방송 어린이합 창란입니다. 창원극동방송 어린이합 창란은 경남, 창원 등 국내에서 해외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찬양으로 전하고 있어요. 지난 여름 수원과 워싱턴 케네디 센터에서 나라사랑음악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1: 은혜와 감동이 넘쳤던 그 현장에서의 경험은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앞으로 찬양사역을 함께 이어갈 신입단원을 찾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인 어린이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어요.
2: 신입단원 지원을 원하는 친구들은 샵 0981 우물정 0981로 합창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055-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함께 찬양하며 꿈을 꿀 많은 어린이들의 지원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이 정도는 꼭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 거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눈앞의 문제가 바로 해결되고 기대했던 일이 일어나면 믿음도 훨씬 쉬울 것 같이 생각하죠. 하지만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결과를 확인한 뒤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아직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표정만 찾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아 답답한 마음이 있다면 결과보다 먼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방송가족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0: 공동방송 재난방송입니다. 2026년 8월 23일 11시 경남, 함안, 경북, 고령, 칠곡, 대구, 달성북부, 달성남부, 전남, 무안북부, 전북, 고창, 김제, 익산, 정읍, 전주, 부안, 위도면 제외, 군산, 옥도면 제외, 군산 옥도면, 어청도 제외,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될 예정입니다.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 활동을 삼가 바랍니다. 외출할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양산을 사용하기 바랍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이웃의 안전을 살피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정규방송 이어집니다. FEBC
1: 주일학교 교사가 되었고 신문에 실린 어린이 시에 곡을 붙여 작곡한 것을 계기로 어린이 찬송가 작곡을 하겠다고 서원을 했다고 합니다. 오소훈 목사님의 큰아들도 목사님이 되셨는데요. 안타깝게 40세의 한창 나이에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큰아들의 7주년 기일에 눈물 흘리는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원망을 해서는 안 돼요. 무조건 감사하며 삽시다 라고 위로하고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입니다.

토요일 오후 감사하세 찬양하세 함께 하셨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분들의 헌금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8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8월 25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사만교회. 남해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는 8월 25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남해읍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바른가치수호 경남도민연합에서 주관하는 솔로탈출 연대기 3기가 창원 주님의 교회에서 서상봉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1987년생부터 1997년생까지는 10월 24일, 1967년생부터 1977년생까지는 11월 7일

진행되고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선착순 10명만 모집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006-2806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장자권 회복과 누림 부산 경남지역 연합 말씀성회가 9월 1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김해 행복한 교회에서 한밭제일교회 이영환 원로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10-6565-9955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레이스 기분 찬양단과 함께하는 진주노회 중고등부 연합 찬양집회가 9월 5일 토요일 오후 3시 진주 동산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10-7177-8686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더솔트 9월 정기예배가 9월 5일 토요일 저녁 7시 창원 감리교회에서 허찬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550-121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무학산 기도원 연합 부흥성회가 9월 6일 주일 오후 3시 김덕주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859-7576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김해지회 9월 새소식반 교사강습회가 9월 7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7시 김해어린이전도협회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055-905-7991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창원극동방송에서 어린이합창단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 유료 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에피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해중앙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2: FM98.1MHz, 진주 FM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1: HLTD 극동방송에서
2: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방송교회 방송교회 매주 토요일 이 시간은 복림교회 최솔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준비합니다.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를 갈 때가 되면 학교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요. 이 성인이 되면 결혼할 준비를 합니다. 또 부모가 되면 자녀의 미래를 준비하고 또 노후를 준비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한 가지는 잘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죽음이에요.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의 죽음으로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사라가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사라는 단순한 아내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함께 기다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날 때 함께 떠났고 기다림 끝에 아들 이삭을 얻었던 것 또한 사라와 함께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라가 먼저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전히 그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나그네. 약속은 있는데 현실은 달랐던 거예요. 그리고 그 현실의 한가운데서 아브라함은 사라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 장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이 막벨라굴을 사게 되죠. 겉으로 보면 사라를 묻을 무덤 하나를 산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단순한 장례의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 자신이 떠난 뒤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한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약속을 가진 사람은 과연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약속을 가진 사람도 슬픔을 만납니다. 1절과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앗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아멘. 오늘 본문은 아주 담담하게 시작합니다. 사라가 죽었더라. 사라가 죽었습니다. 127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죽음을 맞이하였죠. 그런데 이 죽음이 우리에게 조금 특별하게 다가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라는 그냥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함께 했던 아내,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도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긴 시간을 함께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라가 죽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완성이 되지도 않았는데 약속을 함께 기다리고 의지하던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슬픔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우리 인생에 죽음이 찾아오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약속을 받은 사람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찾아와요. 2절에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했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울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22장에서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 명령에도 순종했던 그 아브라함인데 사라가 죽었을 때 슬퍼했어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슬픔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에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아니에요. 슬퍼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이 있기 때문에 슬퍼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의 눈물을 숨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순간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기도했는데 주님 왜 응답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왜 내 삶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더 이해하기 어려운 순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믿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슬픔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요, 상담 전화를 많이 받잖아요. 막 요즘에는 더 멀리서도 막 연락이 옵니다. 뭐 서울에서도 연락이 오고 그래요. 외도한 남편부터 시작해서 정말 입에 담지도 못할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믿음으로 권면해야 돼요. 네, 이혼하시면 안 됩니다. 참으세요.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속으로는요, 그냥 이혼시키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냥 좀 하세요. 안 되겠습니다. 아, 그런 사람이랑은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말하고 싶어요. 막 이 안에서는요, 나라도 못 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꾹꾹 참고 참고 참아내며 그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며 믿음의 권면을 드립니다. 참 속상해요. 믿음은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것이. 아브라함은 슬펐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라는 죽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죽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내가 원치 않은 일들은 분명히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 수도 있어요. 건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고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은 일들이 쓰나미처럼 내 삶을 덮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상황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먼저 보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상황이 하나님의 약속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 앞에서 울었어요. 그리고 울고 난 그 다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사라를 어디에 묻을 것인가 이것을 준비하죠. 그런데 바로 다음 장면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의 아주 특별한 준비가 시작됩니다. 믿음은 슬픔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슬픔을 당했을 때 그것을 숨기거나 빨리 극복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애통할 수 있습니까? 내가 겪은 아픔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거나 마음을 닫아버린 부분은 없습니까? 아브라함은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에 머물러 있지 않고 사라를 묻을 장소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 하나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인데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자기 땅이 없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약속을 가진 사람은 현실 속에서 약속을 따라 행동합니다. 4절과 11절 그리고 1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쪽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의 해쪽 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아멘.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 앞에서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이제 그 사라를 묻을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말이 참 인상적이에요. 자신의 이제 자기소개를 하는데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라고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나그네이고 거류하는 자입니다. 약속은 분명히 있는데 아직 소유한 땅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남의 땅을 빌려서 살아가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삶에서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내가 살아가는 현실 사이에 이 시간이 존재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해서 당장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램프의 우정 진이가 아니에요. 기도했다고 해서 상황이 즉시로 변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약속을 받았는데 여전히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여전히 거류하는 사람처럼 살아가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현실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묻을 땅을 찾습니다. 그리고 에브론이 막벨라 굴을 제안했을 때에도 그냥 공짜로 받지 않았습니다. 값을 치르겠다고 합니다. 결국 은 400세겔을 지불하고 그 밭을 정식적으로 이제 구매를 하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지만 현실을 무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것이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이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가 캄보디아에 있을 때 만난 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그 고위 공무원이셨어요. 집안이 뭐 나름대로 잘 살았습니다. 첫째는 괜찮은데 이 둘째 아들이 참 말썽을 많이

많이 피워요. 근데 말썽도 여러분 우리가 좀 해결해 줄수 있는 말썽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둘째 아들은 마약에 손을 댔어요. 첫 번째 마약에 손을 댔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든 꺼내왔어요. 두 번째 또 마약을 했어요. 그때도 어떻게든 빼내왔습니다.

사주고 좋은 학교에 보내겠다고 고급 과외를 시키고 부족함 없이 다 해줬는데 돌아보니까 정작 중요한 신앙을 제대로 전수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선교사님은 아들을 빼내주지 않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아들이 자신에 대한 잘못, 법적인 책임을 감당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아들에게 좋은 것을 많이 물려주는 것과 신앙을 물려주는 것은 다른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사라를 묻어야 됐고, 땅을 마련해야 됐고, 정당한 대가를 주고 땅을 구입해야 됐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믿음과 현실을 서로 반대되는 것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으면 현실을 보지 말아야지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현실을 정확하게 바라보았어요. 나는 나그네다. 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게 주실 것이다라는 것도 믿었습니다. 현실도 보았고 약속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현실 때문에 약속을 버리지도 않았어요. 약속을 믿는다는 이유로 현실에서 해야 될 일들을 피하지 않고 성실하게 묵묵하게 해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인 것입니다. 학생들은 학생의 자리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인이 돼서 또 직장 생활을 하면 그 직장에서 최선으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부모가 되면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면서 내가 해야 될 대화를 해나가야 되는 것이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밖에 나가서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가정을 책임지는 것이죠. 자녀에게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면서도 부모로서 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그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을 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을 포기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할수 있는 일을 충실하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약속하신 그 땅을 전체를 소유하지 못했어요. 받지 못했습니다. 아주 조그만 땅한 조각을 샀을 뿐이에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사라의 무덤이잖아요. 사람이 보기에는 아주 작은 땅덩어리 하나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는 그 땅이 결코 작은 땅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에 아브라함의 가족이 처음으로 소유한 땅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을 믿으며 아브라함은 오늘도 한 걸음을 내딛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같이 생각해 봅시다. 믿음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맡겼다는 이유로 내가 감당해야 할 책임까지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장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내가 지금 감당해야 할 책임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사라를 묻을 땅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끝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마련한 것은 단지 사라 한 사람의 무덤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다음 세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약속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떠난 뒤를 준비합니다. 우리 17절부터 20절까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쪽 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쪽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하여 마련한 이 무덤은 한 사람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장소였지만 동시에 이게 다음 세대로 다 이어졌어요.
성경 전체를

보면은요, 이 무덤은 결코 작은 무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지만 아브라함이 살아가고 있는 그땅 전체를 소유한 게 아니었잖아요. 막벨라 굴그 주변의 작은 땅들 조금. 근데 훗날 그곳에 누가 묻힙니까? 아브라함도 묻히고요, 이삭과 리브가도 묻히고요, 야곱과 레아도 거기서 묻힙니다. 나중에는 요셉도 결국에는 여기에 묻히죠. 여러분, 이거는요,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선교지에 갔을 때 소수민족 선교하러 갔다가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요, 이 소수민족 마을에 가려면은 엄청난 시간과 물질과 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심지어 제가 이 다섯 명의 팀원들을 이끌고 중국에서도 그 베이징에서 출발했는데요. 베이징에서 출발해서 기차를 16시간을 타고 내려서 버스를 타고 또 5시간을 들어가서 산을 또 4시간, 5시간을 올라가야 돼요. 그러고 가서 마을을 발견해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어부도 그물을 던지면 한 마리라도 낚을 수 있는데 세상에 복음을 그렇게 전했는데 한 명도 안 돌아와요. 제가 내려오면서 그랬습니다. 다시는 오나 봐라. 정말 하나님 너무하시다. 저는 몰랐어요. 얼마나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막 기차 타고 가는 그 시간 내내 막 그랬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 거기서 복음을 들었던 한 청년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마을에 교회가 생기게 됐어요. 저는 몰랐어요.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에 급급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뭐 불평하고 뭐 불만을 갖고 다시는 가지 않겠다라고 막 이래서 참 큐티를 해야 돼요. 그죠? 근데 결국 그 마을에 교회가 생기고 지금도 그 마을에서 예배가 되어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해 마련한 이 무덤은 한 사람의 죽음을 위해 준비된 장소였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엄청난 장소가 되었던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아있을 때에 그 모든 약속을 다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는 자신이 떠난 뒤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다음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믿음인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무엇을 할까? 얼마나 큰 성공을 이룰 것인가? 얼마나 편안하게 살 것인가? 내가 무엇을 남기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떠난 뒤에도, 내가 죽은 뒤에도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을까? 우리 가정에 정말 믿음이 이어질까? 여러분, 내일을 보장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내일을 보장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다 장수하기 원하지만, 오래오래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바람은 그렇지만, 우리의 목숨은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하루하루를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내일 죽음을 맞이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좋은 집 남기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아파트 남기셔도요, 그 자녀 이 땅에서 100년밖에 못 삽니다. 손주에게 얼마나 좋은 것더 남기셔도요, 그래봐야 100년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썩어 없어질 것에 목숨 걸며 사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가르치십시오.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을 길러주고 예배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죽은 뒤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그 준비의 중심에는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끔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을 준비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장례를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웰다잉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떠난 뒤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사람이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거예요. 그 선교사님, 자녀가 세 번째 마약했는데 어떻게든 빼내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마음 아픈 권면을 해드렸어요. 그 자녀, 그냥 법적인 책임을 지게 하십시오. 지금 당장 보면 매정한 아버지 같겠지요? 매정한 목사 같이 안 보이겠습니까?
자녀가 어떻게 경찰서에 가 있다고 하는데 법원에 가 있다라고 하는데 빼낼 생각은 안 하고 법적인 책임을

0: 밖에 합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 자녀가 법적인 책임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주께 돌아올 수 있다면 그것이 도와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서워서 오늘을 잠깐 해결해 준다고 해서 그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프지만 쓰리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그 시간을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은 신실하셨다, 약속을 지키셨다라는 고백을 남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막벨라굴은 작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한 사람의 믿음의 흔적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남기는 것이 사람들에게 작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자녀에게 남기는 믿음의 흔적, 다음 세대에게 남기는 기도가 가장 큰 유산이 될 것입니다. 약속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마지막만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내가 떠난 뒤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도록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내가 떠난 뒤에도 누군가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떠난 뒤에도 자녀와 가족에게 남아있기를 바라는 믿음의 흔적은 무엇입니까? 그 흔적을 남기기 위해 내가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결론입니다. 사라는 죽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겠죠. 우리도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겠죠. 그러나 사람은 죽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에 대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다음 세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은 결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떠난 뒤에도 무엇이 남아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약속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마지막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질 그 자리를 준비하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다음 세대에게 남기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방송교회 지금까지 복림교회 최설 목사님의 설교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010-6622-9101번 010-6622-910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방송교회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셨습니다. 오늘 주일도 믿음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우리는 누구나 마음속에 담고 싶은 사람 혹은 롤 모델을 품고 살아갑니다. 저마다 멋진 위인이나 존경하는 스승을 꼽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 평생 단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분의 발자취를 닮아가기 위해 온 마음을 쏟는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이 계십니다. 오늘도 찬양의 심포니 함께 하시겠습니다. 첫 곡은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베이스 임승종, 그리고 이어서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줄리어드 트리오입니다.

믿음이 신실한 아내는 하루의 시작을 거실에서 큐티웨어와 그날 성경 필사로 시작합니다. 주중에는 극동방송국에서 엄청 봉사를 하죠. 아내는 대학생 때 예수님을 만나 뜨겁게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요. 종종 저보다 믿음이 대단하여 모태 신앙인 제게 도전과 모범이 됩니다. 아들과 자주 외식을 하는 편인데 식당에서 식사 대표 기도를 서슴없이 하거나 아들과 제게도 시킵니다. 가끔은 목사님 말씀에 너무 울고 있을 때는 누가 봐도 결혼 생활이 힘든 여자로 비춰지곤 하는데요. 말씀 때문에 울 때는 울고 있는 아내를 한번 쳐다보고 또 권사님들이 저를 한번 쳐다봅니다. 집에 와서 아까 왜 그렇게 예배 때 울었냐고 물어보면 아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릴 때를 생각하니까 그러면서 웁니다. 하루는 긴 치렁치렁한 머리를 자꾸 만지며 오빠 나 머리 너무 길이가 애매하지? 아 계속 길러야 하는데 한참을 고민 아닌 고민으로 저를 엄청 귀찮게 하는 겁니다. 아주 짧은 단발머리에서 거의 2년을 길렀던지라 본인도 어떻게 머리를 해야 할지 막막해 했던 것 같습니다. 몇 날 며칠을 저를 볼 때마다 머리가 어쩌고 저쩌고 하도 그래서 은근 짜증이 나기 시작했는데요. 그날도 여지없이 머리를 보며 만지작거리면서 나 머리 잘라야 해 길러야 해 하니 결국 아들이 이러는 겁니다. 엄마 머리가 예수님 스타일이야. 그 말에 저는 빵 터졌는데요. 아내는 너무 진지하게 정말? 그러더니 자기를 예수님과 비교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하더니 더 기르기로 마음을 먹고 그 후로는 헤어스타일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늘 예수님을 닮기 원했으니까요.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이와 첨벅하여 예수도 알기 원하네 피아노 조엘리입니다.

믿는 자를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상하고 엉뚱하고 답답하게 느껴질지 몰라도 극동방송 여러분의 순수한 믿음으로 오늘도 또한 주님의 따뜻한 마음을 만납니다. 주님의 향기를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내일도 그분의 따스한 미소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양의 심포니 마지막 찬양은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인천시립 합창단, 그리고 이어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트럼펫 최병룡입니다. 지금까지 찬양의 심포니 제작의 문명선, 진행의 함석헌이었습니다. 평안한 저녁 되세요.

선교사라고 하면 어떤 분이 떠오르시나요? 먼 나라로 떠나 낯선 언어를 배우고 낯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을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떠나지 않아도 선교에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라디오입니다. 사람이 찾아가기 어려운 새벽에도, 누군가 혼자 깨어있는 병실에도, 긴 길을 달리는 트럭 안에도 라디오는 조용히 찾아갑니다. 북한 땅 어디에선가 외로운 방 한편에서 절망 가운데 있던 누군가는 그 작은 소리를 통해 복음을 듣고 다시 일어섭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 생명의 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뒤에는 오래전부터 함께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매달 10,000원, 20,000원 그렇게 헌금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 이름도 밝히지 않고 조용히 후원해 주시는 분들, 떠나지 않고도 복음을 전하는 분들, 보이지 않아도 누군가의 새벽을 찾아가는 분들, 극동방송을 후원하는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선교사라 부릅니다. 극동방송의 전파선교사가 되어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양현민입니다.
1: 김정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0: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가 세상을 떠나기 전 빌리 그레아 목사님이 병문안을 갔다고 합니다. 면회를 마치고 나오려는 순간 아이젠하워가 그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할지 확신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빌리 그레아 목사는 말합니다. 우리는 선행이나 업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지난날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 그 순간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도록 도왔는데 기도를 마친 뒤 아이젠하워는 이런 마지막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빌리 고맙소. 나는 이제 준비가 되었소. 목사님,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나온다는 것 기억하게 됩니다.
1: 아나운서께서 아이젠하워 대통령 전이 어느 대통령인지 아세요?
0: 더 공부하겠습니다.
1: 루스베트 대통령이 서거를 하고
0: 네.
1: 트루먼 대통령이 부통령 하다가 대통령이 됐어요.
0: 예.
1: 그때서부터 빌리 그레아 목사님은 트루먼 대통령서부터 쭉 오바마까지 만나서 기도해주고 인연을 맺었는데
0: 네.
1: 그럼 트럼프는 어떻게 됐냐. 트럼프는 빌리 그레아 목사님 생일날
0: 예.
1: 아들이 트럼프를 뉴욕에서 내외를 모셔다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한 700명 모아서 아버지 생일 잔치를 했어요.
0: 네.
1: 그때 나도 오라 그랬는데 한국에서 거기까지 가기가 어려워서 못 갔는데 그때 트럼프 내외를 그때 트럼프 아무것도 아니었죠. 장사꾼이었지. 아버지 옆에 상석에 앉혔어요.
0: 아.
1: 그 사람이 그 후에 몇 년 후에 대통령이

0: 된 거예요.
1: 그런 일이 있었군요.
0: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트루먼 대통령서부터 오바마 대통령까지는 직접 빌그램 목사님이 기도도 해주시고 격려도 예. 해주시고 트럼프는 이제 그 생일날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생일날 와서 기도받고 한 거고 대통령이 돼가지고는 빌그램 목사님 장례식에 예. 트럼프 대통령 내외 펜스 부통령 내외가 헬리콥터를 타고 노스캐롤라이나에 와서 참석했을 따름이지 빌그램 목사님보다는 프랭클린 아들 목사님 혹은 트럼프가 엄청 가깝죠. 그래서 아이센하워는 정말 빌리그램 목사님한테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가 있냐. 그래 아마 빌리그램 목사님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받은 것 같아요.
1: 네, 전도에 정말 힘쓰신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듣고 함께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전북 극동방송 전주 운영위원장이신 정구영 장로님을 만나봅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 함께 하시죠.
1: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하신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오랜 시간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 전파에 힘써온 한 분이 계십니다. 교회와 지역사회를 섬기며 전북극동방송 전주 운영위원장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정구영 장로님을 만나봅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전북극동방송 전주 운영위원장이신 정구영 장로님을 모셨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우리 극동방송 청취자분들께 소개와 인사 부탁드립니다.
2: 네, 전국 극동방송을 시청하시는 동역자 또한 시청자 여러분, 만나 뵙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순수 복음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장로님께서는 김정하 목사님과도 특별한 인연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요.
2: 네.
0: 어떤 인연이 있으셨나요?
2: 아, 최초 전북 극동방송 설립 당시에 저는 심수태 장로님하고 이호성 그

0: 방통위원장을 제가 소개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아, 그게 첫 만남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1: 그러면 극동방송이 들어오기 전에 익산에 기독교 방송이 있었죠?
0: 네, 예.
1: 저 그 기독교 방송이 전주로 이사 가면서 익산에는 굉장히 허전한 감들이 있었죠.
0: 네, 예.
1: 교회에서. 예. 그래서 저더러 극동방송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0: 예, 예.
1: 정부에서 허가만 해주면은
0: 예, 예.
1: 그럼 우리가 익산이로 들어가서
0: 예, 예.
1: 그 전에 늘 복음방송 듣던 사람들이 거기서도 복음방송을 들을 수가 있고 기독교 방송은 또 기독교 방송대로
0: 예, 예.
1: 전주 가서 열심히 예. 하면 되는데 그러면 그때 익산이로 갈 때 장로님은 전주에 계셨죠?
0: 아, 저는 익산에 있었습니다.
1: 익산에 있었는데.
0: 예, 예, 익산에서 활동하고 그때 이제 초체 그 심재익 위원장께서 전 위원장께서 저를 이렇게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1: 그럼 지금 사시기는 전주에 사세요? 익산에 사세요?
0: 전주에 삽니다.
1: 예. 그때는?
0: 그때는 익산에 살았습니다.
1: 익산에 살았고.
0: 예, 예.
1: 그러면 전주로 이사 간 무슨 동기가 있습니까?
0: 네, 그 이제 제 아내가 농협중앙이 근무를 했는데 그때 이제 인사발령이 전주로 다해주는 바람에 이제 제가 글로 가게 되었죠.
1: 가족 다 데리고 이사를 가고.
0: 예, 예.
1: 그러면 저 이사 가서는 모든 게 생소하겠네요. 교회도 그렇고.
0: 그렇죠, 그렇죠.
1: 예. 그걸 저 몇 년 만에 다 극복하시고 전주의 운영위원장을 하신다.
0: 뭐 이제 제가 이제 익산에서는 활동할 때 침례교회에서 연합회 활동을 해왔습니다. 연합회 활동하여 오면서 순수하게 이제 지금 현재 그 섬기고 있는 초청교회 등록을 하면서 하나님 일을 뭐 복음 증거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냥 순수하게 가서 또 적응을 잘 했습니다.
1: 아니 그러면 축협에서도 일을 하셨고.
0: 예예. 예.
1: 근데 거기서 은퇴를 하셨어요? 정년을 하셨어요?
0: 지금은 정년을 했고요. 또 그 일주일에 월요일 날만 가서 출근해서 그 일을 좀 도와주고 있습니다.
1: 아니 사실 은퇴할 나이가 아닌 것 같은데 왜?
0: 아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2: 동안이신 것 같습니다.
0: 동안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2: 동안의 비결은 무엇인가요?
0: 뭐 찬양하고 기도하고
2: 네.
0: 또 좋은 사람 관계 맺으면서 뭐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1: 그럼 이제 기독교 방송도 도와줘야 되고
0: 예, 예.
1: 극동 방송도 도와줘야 되고 저 책임이 중요한데 어떤 때는 양쪽에다 시간을 뺏길 수가 없고 어차피 한쪽에도
0: 저는 그냥 극동 방송만 전력을 하고 있습니다.
1: 저 거기 복음만 전하니까
0: 예.
1: 예, 광고도 안 하고
0: 예.
1: 그러면은 지금 익산에서 듣는 사람, 군산에서 듣는 사람,
0: 예.
1: 전주에서 듣는 사람 이게 어디 김제,
0: 예.
1: 정읍
0: 예.
1: 저 이런 데까지 다 들리는 것 같은데
0: 예.
1: 그래서 지난번에 전주에서 부활절 음악 예배를 했다는데 가셨었어요?
0: 저희 교회에서 한 그때 300명 데리고 갔습니다.
1: 그때 음악회가 예. 좋았다고 그러는데
0: 예. 좋았습니다.
1: 그 공연장을 꽉 메웠다고 그러더라고요.
0: 예, 예.
1: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90명이 가려는데 못 들어가서 예. 교회에서
0: 예, 예.
1: 저기로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0: 예,
1: 영상으로.
0: 예, 예 맞습니다.
1: 예. 예.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15명이 여기를 찾아오셨어요.
0: 예, 예.
1: 전주에서.
0: 예, 예.
1: 내년에 또 해달래요.
0: 예, 예.
1: 예. 근데 이제 이게 무료 공연을 했기 때문에
0: 예, 예.
1: 돈은 이제 장로님들이 염치를 해서 무대장치를
0: 예,
1: 해야 돼요. 무대장치에 예, 예. 돈이 좀 들어가요.
0: 그때 당시 이제 저도 이제 한번 알아봤거든요. 알아봤는데 이게 이제 그 음악홀을 그 빌리는 가격이 한 70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700만 원 정도. 이제 지금 현재 같이 저와 같이 운영하고 있는 이승필 장로께서 지금 현재 전주 운영위원으로 맡고 있으면서 거기 대표가 취임을 했습니다.
1: 그랬구나.
0: 예, 예.
1: 근데 이제 거기 음악하는 사람들에게 개런티를 줘야 돼요.
0: 예, 예.
1: 그러니까 한 팀에
0: 예.
1: 300만 원씩 쭉 줘도 그때 한 다섯 팀이 나왔을 거예요.
0: 아, 그래요.
1: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돈이 들어가고 또 식대
0: 예.
1: 예, 그 사람들 이제 예. 하루 전날 와서 자기도 하고 연습도 하고
0: 예.
1: 그래서 내년에 할래면은 이제 저희도 그래요. 이걸 그대로 무료로 하느냐

0: 소정의 표를 팔아서 하느냐.
1: 예.
0: 장로님이 전주 운영위원장이 되셨기 때문에 전주에 그런 공연장이 좋은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1: 예.
0: 근데 지방에서 그 큰

0: 있어도 그 2,000명 채우는 건 아무것도 아닌데, 인원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그 재정적인 것이 더 뒷받침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1: 이제 우리가 서울도 음악회를 하고
0: 예.
1: 지방에서도 이제 음악회를 하고 어린이 합창단들이 돌아다니면서 또 시범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죠.
0: 예.
1: 어린이 합창단 잘했다고.
0: 맞습니다.
1: 그래서 자부심을 갖게 되는데,
0: 예.
1: 그래서 내년에 또 부활절 음악회는 처음 해본 거예요. 다른 어디서 서울서도 못 해봤죠. 가을 음악회는 있었고, 근데 부활절 음악회는 이번에 전라북도가 처음이에요.
0: 예, 감사합니다.
1: 그래서 내년도도 해 달래면은 아마 장로님이 수고를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0: 예, 무슨 말씀 하셨습니다.
2: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듣고 함께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전북극동방송 전주 운영위원장이신 정구영 장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장로님, 그 교회에서도 300명이 음악회에 함께 갔다고 하는데 네. 교회가 굉장히 단합이 잘 되시는 것 같아요. 교회 네, 자랑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저희 초청교회는 말씀과 기도가 뜨거운 교회입니다. 특별히 금요철에는 목사님께서 목숨을 걸고 이렇게 금요철을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3040과 그 청소년 세대 아주 또 유년부, 유치부 이 세대가 부흥하고 있는 좋은 교회입니다. 특별히 목사님께서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있어 계셔가지고 모든 성도들에게 직장의 선교사, 가정의 선교사, 학교의 선교사를 추구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0: 네, 운영위원회 활동하시면서 은혜도 참 많이 받으셨다고 들었는데 예, 어떤 은혜가 있으셨어요?
1: 예, 방금 우리 김장환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젊은데 어떻게 전주 운영위원장을 맡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그것을 받을 때 왜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저한테 이런 중대대한 그런 임무를 주셨을까, 이런 사명을 주셨을까 뒤돌아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사명을 주셨을까요? 이게 기도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순수 복음방송이 극동방송이 더욱더 발전화되고 또 전주뿐만 아니라 저 지역의 그 난시청 지역에도 이 방송이 설립돼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해 주신다면 그게 최고의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2: 그래서 전라북도가 예. 한 6개 군에서 예, 예. 산 때문에 듣기가 예. 어렵다 그러더라고 예, 예. 그래서 아마 한 군데 허가 신청을 냈을 거예요.

0: 그게 이제 떨어지면은 아마 난청 지역에 조금 해소가 될 것 같은데.
1: 예예.
0: 지금 사모님은 어떻게 만났어요?
1: 아내는 제가 어려움이 있었을 때 매일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 성자님 같이 기도할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농협은행에 근무하는 집사람한테 전표에다가 주시는 말씀이라고 기록을 해서 주면은.
0: 아, 농협에 계셨구먼.
1: 예.
0: 축협에 가기 전에.
1: 저는 축협에 있고 집사람은 농협 중앙이 농협은행, 지금 현재 농협은행이거든요. 거기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금으로 가면서 매일같이 가면서 주시는 말씀을 전표 뒤다가 적어서 아내를 드렸습니다. 그게 2년이 돼가지고. 아, 그 집사람도 이제 술 안 먹고 그다음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놓고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 저를 만난 것 같습니다.
0: 둘이 맞아 떨어져서.
1: 예예. 예.
0: 자녀는 몇 명?
1: 이남 1녀입니다.
0: 출가 다 했어요?
1: 아, 딸만 했습니다.
0: 딸만 출가하고.
1: 예, 예.
0: 아들들은 아직.
1: 예예. 예.
0: 결혼할 생각이 없죠?
1: 아, 결혼을 해야 되죠.
0: 해야 아니 되는데. 해야 되는데 아직 마음에 드는 여자가 없는 모양이죠?
1: 예, 둘째는 있고요. 큰아들은 아직 없습니다. 예.
2: 아까 전표에 적어서 주셨다고 했잖아요.
1: 예, 예.
2: 전도 차원이었나요? 아니면 좀 관심이 있으셔서 관심의 표현이었을까요?
1: 전 그때 당시에는 전 전도 차원이었어요.
2: 아,
0: 그러면 교회를 그렇게 자랑을 많이 하시는데
1: 예, 예.
0: 한 가지만
1: 예.
0: 초청교회의 특징이라면 그게 뭐예요?
1: 특징이라면은 준비된 목사님께서 오셨다. 저희가 이제 일대 목사님께서 코로나로 이렇게 하늘나라를 가셨습니다. 그때도 이제 부산 수영로교회에서도 그때도 그 목사님 정 목사님 가셨는데 거기에 준비된 목사님께서 저희 119명 중에 한 분 박종원 목사님께서 청빙이 되셔가지고 1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만드셨고 기도하면서 준비된 목사님 오셨기 때문에 아주
0: 그리고 교회도 건축을 했죠?
1: 교회는 이제 그때 당시 교회는 건축을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2004년도에 초청교회 부임하고 2005년도에 성전을 짓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성전을 짓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께 성전 짓는 데는 이렇게 축복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의사 선생님들을 16분을 보내주셔요, 저 교회에.
2: 예.
1: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11조 생활도 보니까 제가 재정을 이제 총무로 봤었는데 재정 보면서 볼 때 11조 생활을 500, 800만 원 하시는 분들을 보내주시니까 탄력이 붙죠. 그러면서 성전을 6년 만에 헌당식까지 바쳤습니다.
2: 헌당을 하셨군요.
1: 네, 헌당식 6년 만에. 이게 2010년, 11년인가 10년인가 이렇게 헌당식까지 바쳐서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2: 네, 오랫동안 다음 네. 세대를 위한 사역도 해오셨는데 네. 그 마음이 있으셨어요?
1: 네. 하나님께 주신 것은 저한테 가서 제자 삼느라는 어떤 목적적인 사명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대하면서 이렇게 중고등부 중고등부를 가르치면서 지금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제가 담당하는 부서가 미래 기업국인데 거기에도 기업국이라는 것은 미래라는 것은 교육국까지 이게 교육부서를 다 총괄하는 실무 장로예요.
2: 청취자 사연 도착해 있는데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목사님. 이곳 병원입니다. 오늘 정기 검사를 위해 일찍부터 병원에 와서 카페 대기 중에 극동 방송을 듣고 있어요. 간증과 찬양을 통해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긍휼을 베푸시며 귀를 기울여 주시며 위로해 주시며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다고는 사실에 날마다 감격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항상 그 자리에서 저를 기다려 주시고 있음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빛 아래 저는 모든 일상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복음의 메아리가 울려 퍼지는 극동방송 영원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좋은 사연이 왔네요.
2: 네, 오늘 사연 채택되신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는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방송은 극동방송

0: 유튜브와 앱을 통해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기도 제목 나눠주시며 마무리하겠습니다.
1: 네, 기도 제목은 저희가 이제 호남의 거점교회가 되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 호남의
1: 거점교회.
2: 거점교회가.
1: 거점교회.
2: 거점. 네. 교회가 되길 바란다.
1: 네.
2: 그런데 장로님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은 어떤 거예요?
1: 주께로 한 걸음씩.
2: 예. 주께로
1: 한 걸음씩.
0: 주께로 한 걸음씩. 예. 찬양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예. 왜 그 곡을 좋아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는데 매일같이 세상과 싸우면서 넘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성화되는 과정과 이게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면서 성화되는 과정이 가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세상과 싸우는데 또 가정이나 뭐 삶의 현장에서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한 걸음씩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예,
2: 이렇게 이번에 라디오 전도대회를 광주에서 했는데
1: 네.
2: 그런 대회를 앞으로 전주에서도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장로님 우리가 뭐 외국이든 한국에선 좋은 목사님 모셔다가 전주에서 라디오 전도대회를 한번 하는 게 어때요?
1: 아, 좋지요.
2: 그래서 예. 예수 믿으면 그 거점이 되는 교회로
1: 예.
2: 네, 모시고 가서 신앙 성장시키면 되죠.
1: 예, 저희,
2: 청년들. 예,
1: 저희 교회가 자랑거리가 또 뭐가 있냐면은 목사님 오신 뒤로 전북대에 기독교 동아리가 있습니다. 대학에. 예, 그 대학 기독교 동아리에 쉽게 해서 일정한 물질을 이렇게 제공하면서 기독교 동아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0: 네.
1: 예, 1년에 처음에는 한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1천만 원 정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지금 오신 뒤로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뭐 이국인도 있더라고요. 저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금철도 와서 드리고 CCC나 아무튼 4개 단체가 오더라고요. 그런 사역도 이게 전주에서 저희 교회보다 큰 교회도 있었지만 이런 사역을 학생들 입에서 이런 사역을 하는 교회는 처음이다.
0: 네. 앞으로의 사역도 응원하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의 전북극동방송 전주운영회 현장이신 정구영 장로님과 함께했습니다. 장로님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해요.
0: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e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블루오션을 창조하는 기업 주식회사 CN종합건설과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8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8월 25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사만교회. 남해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는 8월 25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남해읍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바른가치수호 경남도민연합에서 주관하는 솔로탈출연대기 3기가 창원 주님의 교회에서 서상봉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1987년생부터 1997년생까지는 10월 24일, 1967년생부터 1977년생까지는 11월 7일에 진행되고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선착순 10명만 모집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006-2806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장자권 회복과 누림 부산 경남지역 연합말씀성회가 9월 1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김해 행복한 교회에서 한밭제일교회 이영환 원로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10-6565-9955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레이스 기분 찬양단과 함께하는 진주노회 중고등부 연합 찬양집회가 9월 5일 토요일 오후 3시 진주 동산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10-7177-8686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더솔트 9월 정기예배가 9월 5일 토요일 저녁 7시 창원 감리교회에서 허찬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550-121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무학산 기도원 연합 부흥성회가 9월 6일 주일 오후 3시 김덕주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859-7576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김해지회 9월 새소식반 교사강습회가 9월 7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7시 김해어린이전도협회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055-905-7991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창원극동방송에서 어린이합창단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 유료 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에피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창원극동방송 지사장 이희경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의 불모지 이 경남 땅에 전파는 한 사람의 선교사였습니다.

30년 복음의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사에 헌금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 이름이 없어도 한 번도 끊긴 적 없던 그 작은 헌신들 30년,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들이 있어서 30년의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방송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전파 선교사인 여러분이 바로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지 FM 92.5 MHz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C 극동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아름다운 고백. 설날 한 주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름다운 고백의 이기양 목사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을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것은 곧 회개를 이르도록 한다. 그럼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의 생각은 덧없고 나의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깨우치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 옆에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무엇이고 그 근심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게 하는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믿음의 옷깃을 여미로 되지 않을까 하고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가 뭘까요? 구원이 뭘까요? 나는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지, 나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늘 항상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믿음의 옷깃을 여미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능력과 계산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가장 기본이 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해야 할 것을 찾지 못하면 그는 어리석은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웃깃을 여밀려고 노력을 하지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기 생각과 아집 속에서 살아가고 궁극적으로 자기 계산 속에 움직이다 보니 이런 사람들은 죄를 알고 죄를 뉘우치지만 회개는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일까요? 회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슈브라 그랬고 헬라어는 메토노니라 그랬는데 이 동일하게 주님 앞에 돌아와서 내 뜻과 방법과 생각을 다 떨쳐버리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어떤 선한 일을 하는 것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세례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아름다운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 은혜 사모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는 앞으로 남은 여생에 주님 뜻대로 살기를 바라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고난도 극복할 수 있잖아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주의 말씀 붙잡고 그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부르켜 보면서 진심으로 주의 말씀 안에서 분별력 있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자기 생각 속에서 살아가고 그것이 전부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생각이 모든 게 다 정답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는 자는 구원을 이루는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주님께 돌아오느지만 세상의 안락, 정욕, 안목 이 모든 것은 결국 우리를 멸

안에 있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믿음의 사람으로 출소한다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할까요? 모든 사람들 구원받아 진리 가운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데, 그 모든 사람 중에서 우리가 다양한 사람도 있지만 특히 범죄 행위를 하여서 교도소에 수감됐던 사람들이 교도소에서 예수를 영접해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주변으로 돌아온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래서 우리는 교정사역을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 사람은 안 변합니다. 사람.

마음은 안 변한다 할지라도 그건 세상적인 논리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변화가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는 오늘 우리도 주님의 사랑 없이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임했다는 그 은혜가 교도소 담장 안에 있는 그 영혼들에게 임하여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갔듯 저분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천국 소망까지 살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그게 맞다고 보는데 여러분 어떨까요? 희지가 되니 부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모든 영혼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살도록 우린 그들의 마중물 역할 떳떳된 영혼의 징검다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 평가하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른 사람 판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을 십자가 말아 품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건강하게 살아서 그들로 인하여 이 나라 인민족이 아니 전 세계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도와주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도소 담 안에 있는 영혼들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냉대해야 될까요? 돌을 던져야 될까요? 멀리해야 될까요? 출소한 분들 우리가 외면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건강히 살 수 있도록 진리 안에서 죄가 무엇인지 알고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알도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한 영혼이 천하입니다. 교도소에 있는 영혼들이 곧 천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 믿고 변화받아 출소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고백을 들은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부탁드립니다. 돌을 던지지 마시고 그 영혼들이 거듭나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용자 자녀들이

건강히 살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수용자 자녀들, 부모님들 교도소에 있기 때문에 고통 속에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변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낙인 때문에 힘든 청소년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한 청년은 이런 얘기입니다. 목사님, 제가 18살까지는 초등학교 졸업장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다 교도소에 있었기 때문에 공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검정고시로 대학교 나오고 대학원까지 공부했습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열심히 돈 벌어서 수용자의 자녀들을 케어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시오라고 저한테 부탁을 드려서 고맙다 그랬습니다. 이 학생이 힘든 인생을 살 때에 옆에서 살짝 기둥이 되어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의 기둥이 되어주십시오. 키다리 아저씨들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교정성에 관심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이렇게 동방송으로 연락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때 말씀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러브가 부릅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샬롬.

김지수님의 의젓한 사람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에 쓰여진 형용사 의젓한이란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나와는 거리가 먼 단어이지만 그럼에도 이 단어가 나에게 어울렸으면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어떤 사람이 될까 하는 고민을 하는 빈도만큼 삶으로 나타나는 건 그렇지 못하게 항상 가볍습니다. 이 책은 다양한 인물들이 말하는 의젓함에 대해 정리하고 있습니다. 처음 등장하는 인물의 반가움이 컸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인 김기석님이 순례자 김기석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구절이 큰 글자로 시작됩니다. 생명을 받는다는 건 사실 어려움, 고통 속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철학자는 탄생을 세상에 내동쟁이 쳐졌다라고도 했습니다. 선택하지 않았는데 던져졌으니 암담하죠. 그런데 그렇게 던져진 존재는 하나의 존재가 아니라 함께의 존재입니다. 직면한 기본 정서는 불안과 암담이지만 관계 속에서 선한 영향을 주고받으면 불안의 악력이 현저히 약해져요. 반대로 삶에 보람이 없으면 운명의 소나기에 붙들리고 수순처럼 우울의 늪에 빠집니다. 그래서 신은 권유합니다. 단 한 번이라도 타자에게 의젓한 존재가 되어보라고.

우리 삶의 바다가 때로는 폭풍으로 길을 잃은 것 같이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리 말씀은 언제나 멀리서 길을 비춰주는 능례입니다. 언제나 흔들림 없이 길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다음 찬양 또한 우리에게 목자 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10편 23편 선한 능력으로 세 곡 듣고 오겠습니다.

시편 24편의 말씀은 어느 집 가정에 누구나의 마음속에 다 놓여 있고 간직된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 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곡을 걸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며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이로다. 이 말씀 암송하며 되뇌이며 감사하는 한 주 되시면 좋겠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FEBC 지금까지 찬양 또한 걸음 김연경 집사였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찬양의 동산 정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나무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듯이 우리의 영혼도 주님 대신 예수님께 꼭 붙어있을 때 참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 어떤 일보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한 일이고 귀한 믿음의 고백일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을 때 열매를 맺듯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을 때 우리의 삶에도 귀한 열매들이 맺어질 것입니다. 늘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예수님 같은 열매를 맺어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오늘도 그 마음을 담아 찬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전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찬양이었죠.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정자영의 찬양으로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포도나무가 포도를 맺듯이 예수나무는 예수님을 맺어야 한다는 말씀을 읽은 기억이 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셨는데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인격을 내 삶에서 맺어가며 살아가는지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말씀으로 늘 깨끗해지며 주님의 사랑의 손길에 가지치기를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더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면 소리엘의 찬양으로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찬양의 동산입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주가 일하시네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순간순간 알게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만 의지할 때 우리를 위해 주께서 일해 주심을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강중현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길 원하며 맡겨주신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과 함께 많은 결실을 맺는 복된 우리의 인생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동산 정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극동방송 운영위원장 김양아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장흥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의 불모지 이 경남 땅에 전파는 한 사람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30년 복음의 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사에 헌금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 이름 없어도 한 번도 끊긴 적이 없던 그 작은 헌신들 30년,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의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방송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전파 선교사인 여러분이 바로 극동 방송입니다.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메가헤르츠 진주 FM 91.

89.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인 다음 사다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얼굴 이야기로 유명한 미국의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언뜻 보아서는 참으로 험상궂게 생긴 얼굴이죠. 국회에서 한 국회의원이 링컨을 향하여 공격을 퍼부으며 말합니다. 링컨은 두 얼굴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기서 다르고 저기서 다릅니다. 그의 연설이 끝난 후 링컨이 등단하여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같이 중요한 날 이런 얼굴을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모두 다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링컨은 소위 얼굴 책임론을 말한 사람입니다. 40세가 되면 자기 얼굴을 자기가 책임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어떤 얼굴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이야기가 있는 찬양,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군산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찬양입니다. 나무엔의 음성으로 들으시는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워킹의 음성으로 들으신 아침 햇살 함께 들으셨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얼굴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40세가 되면 자신의 얼굴을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 하는 말을 했다고 전했는데요. 여기서 생김새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분위기를 말합니다. 사람의 생김새를 떠나서 왜 얼굴이 풍기는 그런 분위기, 느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일반적으로 인상이라고 부르죠. 우리의 얼굴에는 7개의 굴이 있다 합니다. 7개의 굴이란 두 눈, 두 귀, 두 콧구멍 그리고 입을 말합니다. 그렇게 7개죠. 그러나 그런 굴들에 얼이 들어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이 들어있는 굴이라 하여 얼굴이라고 부른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서로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보며 삽니다. 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특별하게 눈에 띄는 얼굴이 있습니다. 웃음을 머금고 항상 상대방을 주시하면서 무엇인가 위로부터 내리는 은혜를 사모하는 표정 말이죠. 다른 얼굴을 한번 보면 그 얼굴은 두 번, 세 번 보게 됩니다. 반대로 바라보면 아주 소름 끼치는 무서운 얼굴도 있습니다. 특별히 누군가를 미워할 때, 누군가를 증오할 때 그 얼굴은 싸늘하고 어둠이 깔려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얼굴을 우리는 흔히 천사의 얼굴이라고 말하죠. 저는 천사의 얼굴을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천사의 얼굴이라 할 때 최고로 아름다운 모습이 떠오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천사의 얼굴을 가졌던 스데반 집사님이 소개됩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얼굴이 천사 같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에게 잡혀 돌에 맞아 죽는데 그때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 천사의 얼굴 같았더라 성경은 전합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따른 우리 모두의 얼굴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처럼 천사의 얼굴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세상에서 얼굴을 성형하는 성형수술은 받지 않아도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 얼굴 표정이 바뀌어야 하고요. 그 얼굴 표정의 목표는 바로 성경에 나타나는 스데반 집사와 같은 얼굴입니다. 물론 얼굴 모양은 천성적으로 태어나고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얼굴의 분위기, 표정은 자기가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천사의 얼굴로 얼굴을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면 천사의 얼굴이 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스데반 집사님처럼 하면 됩니다.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아침의 음성으로 들으시는 나는 비록 약하나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오늘은 얼굴 표정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얼굴 모양은 천성적으로 태어나서 주어진 것이지만 자신의 얼굴 표정 그 느낌은 자기가 만드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천사의 얼굴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스데반처럼 살면 됩니다. 스데반은 어떻게 살았는가요? 첫 번째, 믿음으로, 영적으로 살았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6장 5절, 6장 8절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며 은혜와 본능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스데반은 그야말로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충만하니까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집사였다고 사도행전 6장 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금술조끼로 소문난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가 배를 타고 강을 건너고 있을 때 남편은 무사 출신이었기 때문에 칼에 능숙한 자였다고 합니다. 배가 강 한가운데 있을 때 갑자기 풍랑이 거세게 불기 시작합니다. 배가 심하게 기웃둥거렸습니다. 아내는 겁이 나 벌벌 떨고 있었는데 남편은 태연자약했습니다. 아내가 불평스럽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야속하게 보였던지 아내는 투덜거리며 말합니다. 당신은 내가 이렇게 무서워하고 있는데도 천하태평이군요. 남편은 갑자기 차고 있던 검을 빼어 아내의 목을 겨누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조금도 겁을 내지 않고 태연한 얼굴로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물었습니다. 여보, 무섭지 않아요? 아내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아이, 천만에요. 당신이 나를 해칠 리가 없잖아요. 아무리 칼을 겨눈들 내가 무서워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남편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폭풍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해치지 않으시죠. 믿음이 있으면 편안한 법입니다. 두 부부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로 변하였습니다. 영적으로 살면 천사의 얼굴로 살 수 있습니다. 스데반처럼 말이죠.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히즈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광희님의 음성으로 이어들으셨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어떻게 하면 스데반 집사님처럼 천사의 얼굴이 될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영적으로 살면 됩니다. 두 번째 비결입니다. 칭찬할 일을 하고 칭찬을 받으며 살면 스데반 집사님처럼 천사의 얼굴이 됩니다. 스데반 집사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초대교회에 일곱 집사를 뽑았을 때 그 일곱 집사들은 모두 다 칭찬듣는 사람들이었다고 6장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듣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그리고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며 살면 천사의 얼굴이 됩니다. 세상에 칭찬듣는 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죠. 세계적으로 가난한 이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NGO 단체가 있죠. 헤비타트 운동본부입니다. 이 운동본부를 만든 사람은 밀러 풀러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법대를 졸업하였고 친구들과 함께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사업이 날개도 친 듯이 잘 되었습니다. 돈을 긁어 모으기 시작해 거부가 됐습니다. 돈 모으는 재미가 제법 있었죠. 그는 돈 버는데 슬슬 미쳐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돈만 아는 남편이 싫다며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리 아내를 설득시켜도 막무가내였습니다. 플로는 결국 이혼을 당하고 나서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그는 재산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많은 재산, 자선, 사업단체에 모조리 기부합니다. 그리고 그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 집을 지어주는 단체 헤비타트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돈을 모금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죠. 집을 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추운 겨울도 일하였습니다. 더운 여름에도 쉬지 않고 집을 지었습니다. 신문마다, 방송국마다 그를 칭찬했죠. 그는 더욱더 힘이 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항상 싱글벙글 천사의 얼굴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람될 수 없었죠. 그는 집 짓는 것은 흥분이다 라는 책을 썼습니다. 항상 밝은 얼굴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했던 부인이 크게 후회했더라 합니다. 칭찬을 받으면 천사의 얼굴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것도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다는 일은 참으로 황홀한 일입니다. 스데반은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고 칭찬받으며 사는 사람이었기에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습니다.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지명연의 목소리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이어진 찬송은 찬송가 밴드의 음성으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재즈풍의 편곡된 찬송을 함께 들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스테반처럼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살면 영적으로 살면 천사의 얼굴이 됩니다. 두 번째, 착한 일을 하여 칭찬을 받되 사람과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으면 천사의 얼굴이 됩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천사의 얼굴이 될 수 있을까요? 영의 세계를 볼 줄 알면, 즉 영안이 열리면 천사의 얼굴이 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게 될 때 스데반은 하늘문이 열리며 하늘의 세계를 보았다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이하의 말씀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보이는 세상만 보고 살면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보며 살아야 천사의 얼굴이 되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며 살기에 항상 천사 같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살던 이가 있었습니다. 내일 당장 사형을 당한다고 간수가 알려주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사형을 시키려고 감옥 문을 열며 간수가 물었습니다. 어때? 간밤에 한 잠도 못 잤죠? 그러나 그 간수의 질문에 사형수는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푹 잤습니다. 그 좋은 예수님 뵈게 될 것 생각하니 너무 좋아서 오랜만에 푹 잤어요. 그는 천사의 얼굴이었습니다. 영의 세계를 볼 줄 아는 사람은 천사의 얼굴이 됩니다. 김세환님의 음성입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오늘은 얼굴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와 같이 천사의 얼굴을 하려면 믿음으로 영적으로 살면 되고, 두 번째 칭찬받을 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일을 하면 천사의 얼굴이 되고, 세 번째 영의 세계를 볼 줄 알면, 즉 영안이 열리면 천사의 얼굴이 된다 했습니다. 끝으로 네 번째입니다. 용서하며 사랑하면 천사의 얼굴이 됩니다.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으며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이하에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 했습니다.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도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 거룩함 그 자체입니다. 이렇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스데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은 것,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오늘 순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군산 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였습니다. 오늘의 끝곡으로는 엘칸토 예술중창단의 나 가난복지 귀한 성에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샬롬.

0: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그대 자신을 믿어보라. 그대는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친구를 믿어보라. 어느 날 그들은 당신 곁에서 멀어지거나 사라질 것이다. 그대의 명성을 믿어보라. 어느 날 회방하는 혀가 그것을 뒤집어 엎을 것이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그대는 현세와 내세의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미국의 부흥사 목사님 무디 목사님 얘기인데요. 사람은 자기가 보기에 믿을 만하다고 판단되거나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게 되지요. 하지만 아무래도 본인이 경험한 것을 믿는다면 실수하기가 쉬울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 우리는 사람의 눈으로 판단하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지혜는 하나님의 은혜로 얻을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열심히 말씀 보기, 묵상, 기도 생활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분별 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소망하면서 오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0: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1: 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다 편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다윗의 삶을 통해 배우는 내용은 결코 막연하거나 모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윗의 내면까지 세밀하게 계시해 주심으로써 바로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관계가 결코 막연하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윗은 9절에서 다시 하나님을 부르며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가 이렇게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그분의 언약적 신실함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의 눈에 눈물이 있고 그의 영혼과 몸이 쇠약해지는 가운데서도 말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을 믿으며 현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록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도 믿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는 절망적인 상황과 그로 인한 극심한 고통,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 현실보다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더 확실하고 더 믿을만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렸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다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해서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잠언 2장 6절과 7절 말씀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지혜로 기쁘고 밝은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오늘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저는 김경화였습니다.

0: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홀로 누운 어느 병상, 길 위에 차 안, 소망 없는 누군가의 하루. 그곳에 전파가 갑니다. 말씀이 갑니다. 찬양이 갑니다. 기도가 조용히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혼자 흐르지 않습니다. 누군가 보내야 흘러갑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분들, 그 손길들이 주파수가 되고 그 주파수가 누군가의 힘든 밤을 밝힙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오늘도 방송은 경남 땅 330만 명 영혼에게 흘러갑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복음은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그래서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전파 선교사가 바로 창원극동 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2: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3: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4: FM 98.1MHz,
5: 진주 FM 92.5MHz,
6: HLDD
7: 극동방송에서 11시를
8: 알려요.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슈아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2004년 인도양에 대지진과 쓰나미가 덮쳤을 때 태국 휴양지에 있었던 티나 스미스라는 사람은 평소 매일 아침 성경을 읽으면서 갑작스러운 재난 앞에서도 주님의 뜻을 구하겠다라고 결단하며 준비해온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 재난 당일에 모두가 당황하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무작정 높은 곳으로만 뛰어가려고 할 때 티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그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며 고지대로 향하는 평화로운 길을 딱 분별하며 발견해냈다고 해요. 그래서 티나는 주변 사람들을 다독이면서 걱정하지 마, 흥분하지 말고 자 이제 나를 따라.

하면서 모두 안전한 곳으로 인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닥친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도 티나가 요동하지 않고 침착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 말씀의 등불을 밝히며 깨어 있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사건 앞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일 수 있었고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가 예기치 못할 때 오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예상치 못한 재난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준비된 자들을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기도와 찬양으로 준비된 자의 모습으로 이 시간 나아가는 아름다운 시간, 기쁨의 시간, 행복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찬양 함께 나누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작합니다.

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첫 찬양으로 옹기장의 주의 약속하신 말씀이에서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 위에 우리가 서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밤늦게 혼인집에서 돌아오는 주인을 맞으려고 깨어 기다리는 종들이 복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집주인은 도둑이 언제 침입할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 우리도 역시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큰 재난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생각하지 않은 때에 주님께서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들으면서 깨어 있을 때 갑자기 찾아온 사건에서도 주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에이 뭐 일 터지면 그때 그냥 잘하면 되지 뭐. 아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이런 마음으로 안일하게 있다가는 갑자기 찾아오는 어려움과 심판 앞에서 믿음과 신앙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요. 매일매일 깨어 기도하고 매일매일 깨어 찬양하고 매일매일 깨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시와 그림의 너는 결단하라. 프레이즈 유니언 싱어즈의 그날이 도적같이.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슈아그림의 너는 결단하라, 그리고 프레이즈 유니언 싱어즈의 그날이 도적같이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912년 타이타닉호가 침몰하던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배에 타고 있었던 존 하퍼 목사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구명 조끼를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셨고, 차가운 바닷물 속에 빠져서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주셨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예기치 못한 이 죽음 앞에서, 이 문제 앞에서, 이

공포 앞에서 완전히 질려서 아우성 치고 있었지만 목사님은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을 믿고 있었고 또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의 마지막은 또 천국이다. 죽음 이후를 또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영적인 사명을 다

죽음을 맞이하는 영광스러운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존 하퍼 목사님은 차가운 바다 위에서 끝까지 주님의 뜻을 전하며 거룩한 죽음을 맞이하셨다고 하죠.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요? 어렵고 힘들면 언제 신앙이 있었냐는 듯이 포기하고 낙망하고 어려워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러고 있진 않으세요? 바라기는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말씀 붙잡고 깨어 기도하며 말씀의 통로, 복음의 통로, 은혜의 통로, 사명을 감당하고 나아가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마커스의 풀은 마르고 나비 워십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마커스의 푸른 마르고 나비월십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001년 9월 11일 여러분 기억하시죠? 세계 무역센터가 테러로 무너져 내리는 갑작스러운 대재난 속에서 한 기독교인 직장인 그룹은 붕괴 직전의 건물 안에서 서로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 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믿음의 그룹은 언제 죽음이 닥칠지 모르는 그 찰나의 시간 속에서도 주님을 원망하거나 당황해하지 않고 평소 준비했던 말씀의 능력으로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며 마지막 평안을 누렸다라는 것이죠. 갑자기 찾아온 사건은 그 그룹 사람들에게도 삶의 끝을 알리는 그런 죽음과 같은 신호이긴 했지만 이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그 순간을 주님을 만나는 준비된 시간으로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건과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죠. 하지만 깨어 준비된 영혼은 많지 않고 또 깨어 준비된 영혼에게는 그 어떤 사건도 주님과의 만남을 가로막지 못한다는 것. 오히려 주님의 뜻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증거가 되어버린다는 걸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많지 않아요. 그러나 깨어 준비된 영혼은 그런 믿음의 증거로 바꿔버린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천국이라면 죽음과 같은 사건과 재난과 문제들은 오히려 주님께 더 가까이

더 빨리 가는 최고의 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고백은 믿음의 시선이 아니면 결코 고백할 수 없는 최고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CCM ENG의 마지막 날에 크룩스의 나의 갈길 다가도록.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CCM ENG의 마지막 날에 크룩스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906년 샌프란시스코를 강타한 대지진은 도시 전체를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무너져 내린 건물 잔해 속에서 홀로 갇혀 있었던 한 독실한 성도님은 언제 다시 여진이 덮쳐서 생명이 끝날지 모르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놓여 있었다고 해요. 밖에서는 구조대의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말 도둑같이 찾아온 이 죽음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이 믿음의 성도님은 평소 암송하던 성경 구절들을 하나씩 하나씩 나직하게 읊조리며 주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갑작스런 재난 속에서도 이 성도

님이 공포에 질려 아우성 치거나 두려워요 하고 불안에 떨거나 하지 않고 이렇게 평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 말씀으로 깨어 있어서 자신의 생명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성도님은 잔해 속에서 며칠을 버티면서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결국 기적적으로 구조대의 손길에 의해 구출되었다고 하죠. 구조된 이후에 이 성도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잔해 속에 갇혔던 그 시간은 나에게 절망이 아니라 갑작스런 죽음 앞에서도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점검하는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다는 거죠. 저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정말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은 때에 닥치는 사건이라 할지라도 평소 말씀의 등불을 밝히며 깨어있는 영혼에게는 그 모든 상황이 주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주님을 만나는 준비된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고 이 시간 찬양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소리엘의 주님 말씀하시면 강병규 워십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소리엘의 주님 말씀하시면, 강병규 워십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945년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어서 도시가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했을 때 그 현장에 있었던 한 무명의 성도님은 죽음의 죄를 뒤집어 쓴 채 마지막 숨을 쉬며 성경을 펼치고 주님의 재림을 찬송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라면 갑작스러운 멸망의 사건 속에서도 그렇게 침착할 수 있었던 것. 사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절망하고 그랬지만 이 무명의 성도님은 평소 영적으로 깨어 있었기 때문에 그 순간이 곧 주님을 만날 시간임을 직감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성도님은 고통 속에서도 원망 대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죽어가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생각하지 않은 때에 찾아온 파멸 속에서도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은 사건의 비극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도둑같이 임하는 재난 앞에서 우리를 붙들어주시는 유일한 힘은 바로 말씀 안에서 날마다 준비되는 깨어있음임을 기억하고요.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마지막 곡 피아워십의 주만 바라볼지라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한동안 SNS에서 화제가 됐던 영상이 있습니다. 한 청년이 취객을 제압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인데요.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술 취한 사람이 난동을 부립니다. 막무가내로 소리 지르며 소란스럽게 했는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그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 남자는 더 폭력적으로 변해갔죠. 그는 세상을 향한 원망과 불만 섞인 말들을 쏟아내며 주변 사람들을 향해 팔다리를 마구 휘둘렀습니다. 그런데 근처에 있던 어느 건장한 청년 하나가 그에게 다가갑니다. 취객이 휘두르는 주먹에 맞을 수도 있고 좀 위험한 순간이었는데요. 청년은 그 남자를 덥석 품에 끌어안고 그의 등을 토닥이며 쓸어내리기 시작합니다. 힘드시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진정하세요. 취객은 처음에 자신을 붙잡으려는 줄 알고 격렬하게 저항하다가 청년의 다독이는 손길에 마음이 녹은 듯 가쁜 숨을 돌리며 이내 곧 잠잠해졌습니다. 청년이 취객을 제압하는 방법은 건장한 팔로 그를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품에 끌어안고 위로하는 것이었습니다. 갈수록 팍팍해지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마음속에 상처 입은 어린 마음 하나씩 다 안고 살아가지요. 그러나 분노와 상처와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사랑, 바로 하나님.

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인데요. 지금 주님께서 고단한 우리의 등을 어루만지고 계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를 헤아리며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날들 만들어가면 어떨까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는 밤입니다. 그레이스 투유 김보령입니다.

0: 사랑으로 주님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1: 어노인팅의 찬양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모여서 그리고 사랑의 주님이 이 두 곡 편곡된 찬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레이스 투 유 김보령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요한일서 4장 7절의 말씀과 함께 이 찬양 나눴는데요. 사람의 사랑은 금방 변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인내심의 한계를 서로 간에 느끼기도 하지요. 그리고 조건적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으며 언제나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구원의 선물을 얻은 우리는 이미 그 놀라운 사랑을 받고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죠.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도 누군가에게 사랑이 되어주는 그런 따뜻한 일상 보내면 좋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송가 338장 남성 보컬 그룹 크룩스의 경쾌한 찬송가로 이어서 박신화 콰이어의 또 새로운 멜로디로 편곡한 성가로 함께했습니다. 그레이스 투 유 흐르는 찬양 속에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도 각자만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Shine, Jesus, Shine. 우리나라에서는 비추소서라는 찬양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곡이죠. 그레이엄 캔드릭의 곡으로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박성은의 찬양이었습니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이렇게 두 곡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그레이스 투 유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들으시면서 은혜로운 찬양 가운데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복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이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 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 활동을 제한하고 실내 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 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 보호 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 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강주연의 달빛 가스펠 주일 창문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첫 찬양은 아이자시스트원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들려드렸습니다. 자, 달빛 가스펠은 토요일 주일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는데요. 토요일날은 국내 CCM 찬양들로 또 주일날은 국내 예배 찬양들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배팀들이 또 하나님 앞에 만들어서 올려드린 찬양들로 함께하고 있죠. 이 시간에 깨어있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그 평강과 그리스도의 평강과 또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주일 순서마다 드리는

멘트죠.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주간사님의 소원, 신부의 노래 중에서 들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어노인팅의 사랑한다 말하시네 였습니다. 갑자기 이 전원 주간사님의 소원이 끝나고 나서 어노인팅의 찬양이 탁 하고 튀어나왔잖아요. 그래서 요게 파일이 잘못됐나 생각해서 다시 들어봤는데 앨범의 곡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고 이제 넘어가려고 그러다가 그 짧은 갑자기 튀어나온 첫 가사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라는 이 고백이 제 마음에 턱 들어왔어요.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선언의 고백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사탄은 우리를 늘 좀 속이잖아요. 속이는 것 중에 가장 큰 효과를 보는 게 뭘까 생각해보면 우리 자신을 좋게 얘기하면 자꾸 객관적으로 보게 한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고 자꾸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그럴 때가 필요하죠. 너무 주관적으로 생각하고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이런 것보다도 객관적인 나는 어떤 사람인가 생각할 때가 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주는 그런 시간은 명확한 결과가 있어요. 뭐냐면 자책이거든요. 그 자책에서 끝나요. 그리고 스스로를 향한 원망에서 끝나죠. 그래 네가 뭐 그래 나는 원래 이랬어. 그래 난 이런 거 참 못해. 좋은데 그 다음에 너무 우리는 감사하게 그래 내가 어떻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지. 그러니까 주님 저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저와 동행해 주세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사탄이 주는 객관화는 거기서 그냥 끝나요. 그리고 아휴 또 실패할 텐데 뭐 네가 뭐 그렇지. 어느새 주님이 없어지죠. 그래서 이런 고백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그래 나 이제 옛사람이 아니야. 내가 능력으로 내 힘으로 된 새로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의 핏값으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나를 살리신 나는 새로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말에 속지 않고 주님과 함께 나는 두벅두벅 걸어갈 거야. 주님 함께 해주세요.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아침 시작할게요.

빛은 사람들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모든 어둠이 쫓겨나고 동시에 죽음, 저주의 세력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이 맨 처음에 창조하신 세상이 아닙니다. 세계 도처에 죄와 어둠과 죽음의 소문들로 가득합니다. 전쟁, 테러, 살인, 마약, 폭력, 범죄, 기아, 질병, 가난으로 얼룩져 있고 미래를 불안해합니다.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어디서 테러가 발생할지 항상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이런 절망 가운데 있는 인간들에게 희망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겠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 어지럽게 돌아가는 현실에서 이 말씀은 큰 위로가 됩니다. 지금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해 다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너의 가정의 빛이며 내면 세계의 빛이다. 나를 쫓으라.

행복한 아침에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제이어스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이 어지러운 상황과 이 복잡하고 그리고 이제 공의가 사라진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분의 뜻에 따라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죠. 우리는 그 이끄시는 삶을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어느 때는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지금 이 시간도 주님의 시간임을 인정하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빛이신 주님을 따라가면서 말이죠. 제가 봤던 그 다윗이라는 애니메이션 영화에서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 영화 음악인데 빛을 따라간다는 의미의 그런 노래들이 있었습니다. 참 좋았는데요. 그 애니메이션도 같은 얘기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나는 빛을 보면서 가겠다. 주님만 바라보면서 가겠다.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눈에는 주님이 안 보이고 또 어둠 가운데 가득할 때는 빛조차 보이지 않지만 빛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 어둠 뒤로 빛은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그 어둠을 주님이 걷어내실 것이고 결국 그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어두움을 쫓아내실 줄로 또한 믿습니다. 제 삶에도 여러분들 삶에도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또 기대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찬양 듣겠습니다. 이 커브 미니스트리의 찬양 준비했어요. 나의 거친 마음에 정신호 목사님의 인도로 들으시고요. 이어서 피아워십의 찬양 또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피아워십의 다윗의 기도 뜨곡의 찬양 듣고 오시죠.

이커버십의 나의 거친 마음에, 피아워십의 다윗의 기도 두 곡의 찬양 들려드렸습니다. 이 늦은 밤에 이렇게 템포 있는 곡을 들으시면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뭔가 또 이 시간에 뭔가 이렇게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조금은 좀 리프레시 되는 느낌도 들으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쵸. 우리는 뭐 빠른 찬양을 하든 느린 찬양을 하든 간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과 마음을 또 표현하고 하는 것에는 참 다양한 방법으로 또 우리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밤에 왜 깨어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이 늦은 밤까지 깨어서 뭘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궁금할 땐보다 사연과 신청곡이다. 저희 방송에는 사연과 신청곡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올려주시면 바로 방송해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잘 모아서 토요일날 일괄적으로 방송해드리고 있어요. 방송 사연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드릴게요. 문자 사연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전좀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샵 1069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이용료가 들어갑니다. 계신 곳에서 짧은 인사도 좋고 신청곡도 좋고 소식 전해주세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으로 앱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그 앱상에서 어플리케이션 상에서 올리실 수 있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사연과 신청곡 올려주시면 배달 사고 없이 잘 배달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함께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찬미 워십의 찬양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찬미 워십의 교회가 기도할 때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잔치 공동체의 난 오늘도 기쁨을 선택해 였습니다. 달빛 가스펠 이제 오늘 주일 순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느 시대 못지않게 정말 혼란스럽게 바쁘게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또 분열과 갈등의 이야기들이 터져나오고 우리나라에 처해져 있는 상황들도 정말 기도해야 되는 상황들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전 세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각자의 소원이 있겠지만, 전 세계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모든 악한 것들과 불의한 것들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서는 주님 허락하신 기쁨을 선택하는 우리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또 다른 새로운 길로, 또 은혜 길로 이끄심을 보이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곡의 찬양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오미셸 목사님이 부르는 하나님의 열심, 그리고 윌럽의 시간을 뚫고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요.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입니다. 건물 안이나 집 안에 있을 경우 지진으로 흔들릴 때는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습니다. 만약 흔들림이 멈춘 경우는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는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건물과 거리를 두고 주위를 살피며 대피합니다. 대피 장소를 찾을 때는 떨어지는

물건에 유의하며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이때 차량 이용은 금지합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한 후에는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상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지진 발생 순간에는 적절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평소에 행동 요령을 잘 익히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아버지도 잘 되고 어머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교회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두시를 알려드립니다.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여름의 기세가 꺾이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한다는 절기, 처서를 맞는 복되고 거룩한 주일 새벽입니다. 그렇게도 지독했던 폭염도 시간이 흐르고 절기가 오면은 조금은 자연스럽게 그 기세를 잃고 물러가게 되죠. 참 신기합니다. 만물의 시간을 고요히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법칙과 성실하심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이 시간입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또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 삶을 짓누르던 뜨거운 시험의 계절도 주님의 때가 되면은 반드시 지나가고 평안과 감사의 계절이 찾아오는 법입니다. 네, 오늘 주일 신실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시간, 행복한 시간, 주님의 시간에 출발합니다.

계절을 바꾸는 은혜. 타오르던 여름 태양도 신비로운 계절의 순리 앞에 고개를 숙이고 메말랐던 들판 위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주님, 내 삶의 아픈 시련도 당신의 은혜 안에서 다 지나갈 줄 믿습니다. 고난의 뜨거운 계절 뒤에 예비하신 감사의 결실을 기대하며 오늘 내 영혼은 오직 주님만 노래합니다. 네, 기독신앙시 계절을 바꾸시는 은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지독한 폭염도 절기의 순리를 어길 수 없듯이 우리 삶의 그 어떤 아픔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막아설 수는 없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서 다가올 소망의 계절을 미리 감사로 맞아보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요,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제9장 다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바로에게 들어가 히브리족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르라. 너는 내 백성을 내보내어 그들로 나를 경배하게 하라. 만일 내가 그들 내보내기를 다시 거부하여 그들을 붙잡아 두면 여호와의 손길이 들판에 있는 너희 가축에 미쳐서 말들과 나귀들과 아락타들과 소떼와 양떼가 지독한 역병에 걸릴 것이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가축과 애굽 가축 사이에 구별을 두어 이스라엘 자손이 가축들 중에는 한 마리도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에 여호와께서 때를 정하여 바로 내일 여호와가 그 땅에서 이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서 그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가축들이 모두 죽었으나 이스라엘의 가축들 중에서는 한 마리도 죽지 아니하였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살펴본즉 이스라엘의 가축들 중에서는 한 마리도 죽지 아니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굳어져서 이번에도

그 백성을 내보내지 아니하였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풀무의 검댕이를 양손에 움켜쥐고 가서 모세가 그것을 바로 인 눈앞에서 하늘을 향해 훅

하늘을 향하여 그것을 흙 뿌리니 그것이 사람과 가축의 들로부터 곪마 터지는 독종이 되었다. 이때 마술사들도 독종으로 인하여 모세 앞에 감히 서 있지 못하였으니 이는 마술사들부터 온 애굽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독종이 들로부터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굳게 다두셨으므로 이번에도 그가 두 사람에게 귀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니 일찍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았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이렇게 이르라. 히브리 족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는 내 백성을 내보내요 그들로 나를 경배하게 하라. 이번에는 내가 나의 역병을 너희 심장과 너희 신하들과 너희 백성에게 보낼 것이며 이로써 너로 하여금 온 땅에 나 같은 이가 다시 없음을 알게 할 것이다. 지금 내가 나의 손으로 너와 내 백성을 역병으로 쳤으면 내가 땅에서 멸절되었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이 한 가지 이리우에서이니 곧 너로 나의 능력을 보게 하고 이로써 나의 명성이 온 천하에 울려 퍼지게 하려는 것이다. 네가 내 백성을 대적하며 스스로 높아져서 그들을 내보내지 아니하도다. 보라, 내가 내일 이맘때에 애굽이 창건된 이후로 지금까지 이 땅에 내린 적이 없는 무서운 우박을 퍼부을 것이니 이제 너는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들과 들에 있는 너희 모든 소유를 안전한 곳으로 두리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집에 들여놓지 아니하여 들에 있는 것들은 우박이 그 위에 내림으로 모두 죽을 것이다. 이때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종과 가축을 집안으로 꾸려들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종과 가축을 둘에 놓아 두었다. 드디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는 하늘을 향해 손을 내뻗으라. 그리하면 온 애굽 땅에 우박이 내리되 온 애굽 땅에 있는 사람과 가축과 들에 있는 모든 남새 위에 퍼부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다. 이에 모세가 자기 지팡이를 하늘을 향해 내뻗으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우박과 불길이 땅을 내리치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 우박을 비어듯 부으셨다. 그 우박은 매우 무거웠고 우박 사이로 불이 번뜩이었으니 애굽이 나라가 된 이후로 지금까지 애굽 온 땅에 그러한 일은 없었다. 마침내 그 우박들이 들판에 있는 모든 것 곧 애굽 온 땅의 사람들로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내리쳤고 들판에서 자라고 있는 온갖 남새를 치고 둘에 있는 모든 나무들을 산산히 부수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아니하였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부르고 모세에게 내가 이번에도 범죄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옳고 나와 나의 백성은 그르도다. 너는 여호와께 간구하여 하나님의 우레와 우박이 여기서 멈추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내보낼 것이니 너희가 다시 머물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하였고 모세가 그에게 내가 이 성에서 나가 여호와께 내 손을 내뻗으면 곧 우레가 굳히고 우박이 더 이상 내리지 아니할 것이니 이는 당신으로 하여금 이 땅이 여호와의 곳인 줄을 알게 함이라. 그러나 나는 당신과 당신의 신하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고 답하였다. 그때

아마는 아직 여물지 아니하였고 보리는 이삭이 피었으므로 아마와 보리가 상하였으나 밀과 귀리는 익는 철이 늦음으로 상하지 아니하였다. 모세가 바로 앞에서 떠나 성 밖으로 나가서 여호와께 자기 손을 내뻗으니 우레와 우박이 멎었고 더 이상 땅으로 퍼붓지 아니하였다.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가 멎은 것을 보고 다시 마음이 굳어져서 그릇된 길로 돌아서니 구와 구의 신하들이 한결같았다. 그렇게 바로의 마음이 굳게 다침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일찍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았다. 지금까지 출애굽기 제9장 35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환우 여러분, 환우 여러분의 그 아픈 곳 마디마디마다 치료자 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만지심과 터치하심으로 빠르게 회복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시죠? 깜빡 졸지 마시고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1: 그래서 저녁 7시 반쯤 되었을 때 군인 두 명이 처소에서 나와서 압록강변에 있는 국경경비처소는 100에서 150미터 간격으로 하나씩 있거든요. 그래서 처소를 아예 피해서 걷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그냥 눈짐작으로 물이 좀 얕아 보이고 처소 간격이 조금 멀어 보이는

곳을 그냥 짐작으로 해산시 중심으로 이제 건너려고 결심을 했죠. 그래서 압록강물에 들어섰는데 물이 생각보다 엄청 차갑더라고요. 그래서 주춤거리고 물러섰다가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들어갈 때 저에게 용기도 주시고 제가 무사히 어머니에게 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제 강을 건너는데 앞이 막 안 보여서 그 압록강물로 얼굴을 막 닦고 봤더니 제가 울고 있더라고요. 저도 두렵기도 하고 왜 이런 삶을 사는지 억울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강을 건너서 조심스럽게 이제 젖은 옷을 짜고 제 방뚝 한 6, 7m 정도 되는 것을 기어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더니 위에 철조망이 쳐져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시력이 안 좋은 건 아닌데 그 철조망이 안 보였어요. 그래서 그 철조망을 넘다가 발각되었습니다. 군인에게. 군인이 한 명이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군인이 AK 소총을 들이대고 이제 오라고 해서 처음 계획은 군인에게 발각되면 다시 중국으로 건너와서 다른 곳으로 건너야지 라고 했는데 막상 또 총뿌리를 마주하니까 몸이 굳어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군인이 시키는 대로 그 초소까지 올라가서 무릎 꿇고 앉고 걔가 이제 손을 들라고 해서 들고 개머리판으로 저를 막 가격을 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 군인을 덮쳤고 몸싸움 끝에 군인을 때려눕혔습니다. 진짜 정신없이 엄청 달려가지고 산기슭으로 달려서 가고 있었어요. 집을 향해서. 그렇게 집에 가서 이제 어머니에게 문을 두드리고 어머니라고 부르지 못하고 문을 두드렸더니 어머니가 나오셨고요. 어머니가 누군지 저를 알아도 못 보고 그냥 누구냐고 묻길래 들어가서 얘기하자고 이제 막 조용히 얘기하고 밀고 들어가서 후드티를 벗었죠. 3년 만에 상봉이었는데 저는 반가워하실 줄 알았는데 그냥 주저앉아 오시더라고요. 그때 그냥 무슨 마음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긴장이 다 풀렸었고 이제 어머니에게 제가 왔으니까 모시고 이제 가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쓰러져서 잠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봤더니 어머니랑 친척분들이 진짜 동물원에 원숭이 구경하듯이 다 머리맡에 이렇게 내려다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무사히 넘어왔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어머니랑 그 가족분들에게 잘 얘기를 했죠. 제가 이렇게 넘어왔으니까 이제 나랑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다. 이곳에서 나는 살고 싶은 마음이 없고 붙잡히면 나는 자결을 할 거고 어머니 없는 삶을 생각한 적 없다. 이제 잘 해가지고 어머니도 선택지가 없어진 거죠. 제가 건너와 버렸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가 잘 끝나서 밤에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 산에 올라가서 제가 브로커랑 연락을 해야 되잖아요. 핸드폰은 중국 로밍을 해간 상태라서 신호가 잘 섰고요. 다행히 카톡으로 이제 그 브로커 아저씨한테 물어봤더니 제가 생각했던 것과 계획과 다르게 무슨 사고를 쳤냐고 군인이랑 제가 시비가 붙은 통에 간첩이 넘어왔다고 판단이 되어서 5월 20일에 제가 강을 넘었는데 5월 31일까지 특별 경비가 내려서 강변에 개미 한 마리 열지 못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10일 동안 잘 숨어 있다가 6월 2일이나 3일쯤 다시 연락을 하고 이제 강을 넘어오도록 하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 휴가가 주어졌구나 하고 이제 10일 정도를 저는 낮에는 막 산에 있는 움막 같은 데 숨어 있고 밤에는 가끔 집에 내려 씻기도 하고 하면서 결국 제가 북한에 22일 정도를 다시 머물렀는데요. 당시에 어머니가 그 압록강을 넘는 비용이 1,500만 원이었거든요. 북한 내에서 근데 군인을 매수하면 300만 원이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서 그 돈으로 이제 우리가 군인을 매수해서 넘어가자라고 계획을 세워서 어머니에게 이제 제 핸드폰 사용하는 법을 알려주고 전화를 시켰는데 제 전화를 받은 형님이 안 믿으신 거예요. 강우가 북한에 넘어갔다니요. 믿을 수가 없다. 그리고 만약 이 넘어갔다는 게 사실이라고 해도 북한 보위부에 잡혀서 자신을 속이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통화를 13분을 한 겁니다. 어머니가 끊었어야 되는데 마음이 약해서 끊지를 못하시다 보니까 그 통화가 북한 보위부에 도청을 당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사실을 모르고 다시 6월 9일 날 이제 어머니랑 기존의 브로커랑 함께 넘어가려고 그리고 어머니가 재혼을 하셨어요. 북한에서.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이제 강을 못 넘어오셨던 이유가 제가 새아버지를 안 모셔올까봐 좀 망설였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버님도 모셔오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렇게 두 분을 모시고 압록강까지 또 갔는데 또 그 군인이 약속을 어기는 겁니다. 절대 못 넘기겠다. 그래서 참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다시 들어오는데 뭔가 느낌이 남자의 척도 맞을 때가 있나 봐요. 너무 불안해서 어머니랑 그 아버지를 먼저 들여보내고 저는 집이 바라보이는 다른 길을 통해서 위쪽에서 한 15분 정도를 바라보았거든요. 근데 어머니랑 아버지가 집에 들어가는데 갑자기 막 우당탕탕 소리가 나고 저희 그 집에서 막 갑자기 집 담 옆, 창고 옆 막 이런 데서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보위부 요원들이 저희가 나가는 건 못 보고 들어오는 걸 어머니가 탈북하려고 배낭 짐을 다 꾸미고 들어오니까 덮친 거죠. 15명이 왔었고요. 바로 아버지는 붙잡아서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구타를 했었고 어머니는 마당에서 막 저항을 하니까 이제 막 구타를 했는데 어머니에게 제가 드린 삼성 핸드폰도 있었고요. 어머니 몸에는. 그리고 중국 돈도 3천 위안 좀 넘게 몸에 지니고 계셨고 이제 현행범으로 딱 잡힌 거죠. 저는 바로 담을 넘어서 이제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걔네가 저를 막 따라오길래 저는 산으로 이제 뛰었거든요. 진짜 충격인 게 북한산에 나무가 한 그루도 없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높이 뛰어올라가도 걔네가 비추면 보여요. 산은 또 끝없이 높아서 그걸 다 뛰어오르기에는 중간에 섰거든요. 제가. 걔네도 더 따라오르지도 않았고요. 걔네가 진짜 나쁜 게 제가 중간에 서니까 아버지랑 어머니를 끌고 산 밑에 학교가 있는데 그 밑에 끌고 와서 이제 아버지 어머니를 때리는 거예요. 이제 어머니 비명소리를 들으니까 이성을 잃어가지고 저는 그냥 돌멩이 하나 찾아들고 내가 내려가 싸우다 죽어야겠다 이제 그 생각을 하고 내려갔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저 사람은 내 아들이 아니다.

이제 큰 소리로 막 외치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 집에 온적 없고 쟤는 탈령병이다. 불쌍해서 밥 먹여주던 애다. 그 얘기를 듣고 정신을 차린 게 내가 내려가서 잡히면 저뿐만 아니라 저희 사돈의 발촌까지 다 멸종하겠구나. 그래서 제가 할수 있는 게 없고 그냥 무릎이 꺾이고 앉아 울었어요. 하염없이. 또 그렇게 제가 할수 있는 게 없이 그런 무기력한 상태에 처하니까 찾을 수 있는 건 주님밖에 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걔네가 어머니랑 아버지를 제 눈앞에서 거의 1시간 넘게 이제 구타를 하다가 잡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하나님께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사람들이 들을 수도 있겠지만 뭐 저도 주체가 안 돼서 그냥 큰 소리로 막 울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주님께 막 간절히 묻고 기도하고 계속 울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새벽 3시 반쯤 되었을 때 진정이 되어가지고요. 다시 친척집에 들어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혼자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없어서 그 집에 이제 보위부 요원들이 안 가고 기다릴 수도 있지만 뭐 이미 어머니가 잡혀간 마당이니까 다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친척분한테 얘기를 들은 게 이미 잡아갔고 이제 할수 있는 거는 네가 빨리 다시 남한으로 가서 돈을 보내줘서 어머니 아버지를 빼내는 게 최선이지 않겠냐라고 하셔서 큰맘 먹고 다시 이제 탈북을 하려고 다시 압록강까지 뛰어났습니다. 제가 강까지 가는데 그 압록강변에 딱 도착을 하니까 날이 밝았어요. 그래서 군인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래서 강을 못 넘게 된 겁니다. 배가 너무 고프더라고요. 길거리를 걷는데 누군가 저를 잡아챘어요. 제 고등학교 친구의 어머니였는데 그 친구는 군대에 나간 상태였고요. 그 친구 어머님이 네가 왜 여기 있냐고 제가 탈북한 건 이미 다 소문이 나가지고 그 어머니가 막 빨리 가자고 본인 집에 데리고 가서 해가지고 막 그냥 일단 앉아 쉬라고 하더니 밥부터 막 차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밥을 먹었더니 막또 졸음이 밀려오더라고요.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다녀서 그래서 잠깐 졸다가 일어났더니 그집 아버지도 오셔가지고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걱정 말라고 아무리 뭐 이민반 숙박 검열 이런 거 들어와도 본인이 있으면 절대 못 잡아가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친척분 북한 핸드폰 번호를 외운 게 있어서 그 집 전화기로 전화를 걸어보았는데 기석같이도 어머니가 풀려나서 집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이브에서 저를 잡으려고 어머니를 잠시 풀어준 거구나. 그래서 그 친척분이 저를 집에 오지 말라고 절대 당부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진짜 마지막 기회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다시 제가 넘어왔던 곳으로 밤에 달려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제 방뚝 위에 올라서니까 이제 막 압록강물이 막 흐르고 있고요. 그렇게 수영을 해서 중국에 건너왔고요. 기진맥진해서 누워서 옷 다 벗어버리고 핸드폰부터 꺼내서 알고 있던 지인들에게 막 도움을 요청해서 사람들이 웃긴 게 제가 북한에서 도움 요청할 때는 안 도와주었지만 중국에 와서 돌아올 수 있다고 하니까 다들 돈 잘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으로 이제 택시를 잡아타고 다시 연길로 가서 중국 공항에서 빨리 남한으로 돌아와야 뭐 일처리가 될 것 같아서 비행기 타러 들어갔는데 또 중국 공항에서 체포가 된 겁니다. 그 이유가 이제 제가 어머니 모셔오는 게 길어봐야 열흘이 걸리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중국 비자를 1개월짜리를 끊은 겁니다. 근데 제가 준비를 하는 과정에 중국에서 15일 정도 있고 북한에 들어가서 22일을 있었고요. 다시 중국에 넘어오다 보니까 기한이 만료가 되어서 출입권 관리국에 끌려가서 3일 정도 또 조사를 받았죠. 이제 그래서 저도 또 기도를 저에게 지혜를 달라고 이 상황을 좀 순조롭게 헤쳐나갈 수 있게 기도를 하면서 제가 생각해낸 게 저는 남한에 살고 있는 고아인데 중국에 아버지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찾으러 왔다 이렇게 저를 조사한 그 조선족 경관분이 참 좋은 분이셨어요. 저를 엄청 안쓰럽게 여기시고 데려가서 증명사진도 다시 찍고 비자도 구분이 다 다시 신청해 주시고요. 공항까지 태워다까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명함만 하나 받고 언젠가 꼭 찾아가서 인사드려야지 하고 이제 돌아온 거죠. 오는 길에 이제 문자가 이제 들어왔어요. 국정원에서. 북한이 갔다 온거 알고 있으니까 들어오는 대로 가까운 경찰서로 이동해 달라고. 제가 북한에 있을 때 도움을 요청했던 형님이 신고하셨더라고요. 북한에 갔었다고. 그래서 그렇게 체포가 되어가지고 이제 가까운 경찰서로 일단 연행이 되어서 조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네, 원래 자수할 생각이었고 지금 어머니가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 감옥에 가고 처벌받는 거는 달게 받겠지만 어머니 모시오고 난 이후에 해주면 안 되겠냐라고 해서 3개월 정도를 불구속으로 먼저 조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간사님들께 얘기를 했더니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셔가지고 중국으로 어머니가 무사히 태국까지 오셨다고 이제 연락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진짜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고요. 그리고 어머니까지 오시고 나서야 저는 주님의 사랑을 믿는다고 이제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었거든요. 제가 뭐 잘나서 살아 돌아온 게 아니고 결국엔 다 지켜주신 거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방랑을 하고 있는 중에 친구 어머님을 만날 수 있었을 뿐더러 제 방뚝에서 뛰어내렸는데 다리를 접지르지 않는 것도 이상한 일이고 모든 상황들에 다 지켜주셨더라고요. 저는 공부하는 기회가 계속 뒤로 미뤄지게 된 겁니다. 주 6일, 7일 일하면서 매일 기도만 했죠. 그랬는데 정말 기적처럼 웬 어르신 한 분이 제 이야기를 알게 돼가지고 연락이 온 겁니다. 네가 공부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못하는 게 말이 되냐. 내가 등록금을 도와주겠다. 생활비도 필요하면 보태주겠다. 너무 기적 같은 일이 저한테 찾아와서 믿기지도 않았어요, 사실. 1년 정도 준비해서 지금은 국민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과를 다니고 있고요.
그때부터

저에게 다른 꿈이 생겼습니다. 저는 지금 이곳에 와 있지만 북한에는 저와 같은 부모, 형제, 자매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대신해서 목소리를 내는 그런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대학교에 다니면서도 인권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전문성을 더 키워서 제가 우리 탈북민들과 사회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할수 있는 일을, 이제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이제 주님께 약속을 드렸고요. 북한에서 억압받고 있는 지하성도 교회분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북한의 수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자유를 찾고 주님 품으로 올수 있게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그리고 탈북민 여러분, 북녘에서 청취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밤이 아무리 길어도 새벽은 오고요. 한여름 폭염이 아무리 기세를 부려도 시원한 가을바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나가실 때 내 인생의 겨울도 여름의 폭염도 이제 주님의 은혜 속에 다 지나가는구나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흘린 땀방울을 아시고 눈물을 아시고 고통을 아시고 보시고 계십니다. 머지않아 영혼의 맑은 바람과 풍성한 기쁨의 열매를 듬뿍 안겨주실 것입니다. 네, 오늘도 마음에 맺힌 걱정, 근심 다 내려놓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평안을 온전히 누리시는 복된 성일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새 시대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기계에서 무언가 부족하고 잘못되었을 때 경고등이 뜨는데요. 자동차 연료가 떨어지면 반짝반짝 차에 불이 들어오고요. 기름으로 돌아가는 난방기에 기름이 떨어져도 경고등이 뜹니다. 이 경고등을 무시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기계를 돌리면 고장나기 십상이지요.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혹시 일상 가운데 이 경고등을 마주한 적은 없으신가요? 한 목사님께서는 우리의 몸에 오는 경고의 신호를 경고등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주님께로 향해야 할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향해 있거나 말씀에 목마른 마음을 무시하고 세상에 나아가는 모습이 있다면 그렇게 혹시나 우리의 마음에 갈급함과 같은 경고등이 뜬다면 모두 주님 앞에 회개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하면서 주님의 몸된 성전에 청지기로 이겨내는 하루 되길 소망하면서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이 시간 온전케 되리 찬송으로 그 문을 열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몸된 성전을 잘 관리하기 위해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인 말씀도 더욱 붙들면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말씀의 거울 삼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계속해서 함께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하나님의 사랑도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도 은혜고, 하나님의 성령도 은혜고, 하나님의 구원도 은혜고, 하나님

하나님의 치유도 은혜고 하나님의 응답도 은혜입니다. 테모데후서 1장 14절에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킨다고 했어요. 인간이

0: 1904년 영국의 웨일스라고 하는 도시에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거기 주역이 에번 로버츠라고 하는 사람. 전형적인 외여 광부의 아들로 태어난 로버츠는 성직자가 되기 위해 신학교에 들어가 침체된 신앙을 회복하고 10년 이상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1904년 봄 어느 날 에번 로버츠는 새벽 1시에 잠에 깨어서 전능하신 하나님 임재를 온몸으로 체험하면서 표현할 수 없는 정의의 기쁨으로 충만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의 여름이 지나고 다시 가을이 되어서 다시 학교에 복학해서 돌아왔을 때 학교 주변에 조그만 집회가 열리고 있었는데 그 집회의 주제는 주님 우리를 극복하게 하옵소서, Lord, bend us. 그리고 성령께서 이것이 네가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로버트는 듣고 오 주여 나를 굴복하게 하옵소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로버트의 기도가 웨일스의 대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그 기도로 말미암아 그 부흥으로 말미암아 1904년에서 시작한 것이 1907년에 평양으로 와서 1907년에 대부흥이 평양에서 일어난 것이 1974년 빌리그램을 통해서 다시 남한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죠.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그 땅을 고쳐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믿으세요.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살리는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극동방송 김정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오늘의 말씀, 오늘의 주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찬양과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두 곡의 찬송 오늘의 말씀 이후에 함께 찬양했고요. 계속해서 나 행한 것 죄뿐이니 그리고 인내하신 구세주여 찬양 함께 하신 후에는 매 주일마다 매 주말마다 만나보는 북한을 위한 고향을 위한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오늘의 기도 이어집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히브리서 13장 3절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감옥에 갇힌 자들을 기억하되 너희가 그들과 함께 감옥에 있는 것처럼 하고 학대당하는 자들을 기억하되 너희 자신도 학대를 당하는 것처럼 하라. 아멘.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와 탈북민 출신 김원호, 함진우, 거현철 그리고 조선족 사역자 장문석 집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10년이 넘도록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는 가족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억류자들을 굳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거하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하루속히 송환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흘러들어가는 그 모든 곳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매 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잠시 인사드리고요. 찬양 후에 2부 순서 이어집니다.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보호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만일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이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이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오늘도 성령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한 목사님께서 부활의 능력은 우리의 문제를 작게 보이게 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커 보이게 만든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자 하면, 은혜를 누리고자 한다면 십자가 부활에 깊이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천국 소망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된 하루 보내세요. 이 기도의 한 줄과 함께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첫 찬송 올려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북에 띄우는 편지 오늘 이 시간에는 북한 회령에서 태어나 정든 고향을 두고 사랑하는 가족을 두고 강을 건너야만 했던 박은실 자매 편지를 만나보실 텐데요. 오빠에게 쓴 오늘의 편지 바로 함께합니다.
1: 사랑하는 오빠에게 이제는 조시상으로 가셨을지도 모르는 부모님들을 그리며 사랑하는 오빠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오빠, 제가 고향을 떠나 해외에 정착한 지도 20년 세월이 넘었습니다. 오빠의 마지막 모습을 본 지도 오빠가 참고나 요체대 되기 전에 제가 해외로 나왔으니 온 30년도 넘었습니다. 오빠를 군대로 떠나보내고 가정을 먹여 살기 위하여 노력하시다 생활이 표이지 않으니 아예 맥을 놓으신 어머니. 날이 갈수록 더해진 굶주림으로 인하여 마음들이 이그러지고 그 고통스러운 표정들이 자꾸 생각날 때마다 비록 20여년 세월이 흘렀으나 지금도 가슴이 찢겨지곤 합니다. 같은 동족에게 속혀와서 풍습과 언어도 다른 신랑을 만나 마음이 내키지 않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아무런 인식도 없는 가정과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아침 저녁으로 세파에 부대끼우며 힘들게 살아가느라니 서글픈 운명 때문에 남몰래 눈물을

0: 걸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을 때마다 저 넓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나를 낳아준 부모들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자식을 가진 어머니가 된 어느 날 어렸을 때 고향에서 말을 안 들어 속을 태우던 부모님들을 생각하며 미안하고 지혜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저는 어느 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자매가 되어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감사함과 기쁨과 사랑으로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직 성경 말씀에서 자신이 잘못을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며 우리 북한에 있는 부모 형제들도 육체는 한 번 왔다가 누구나 나가는 곳이지만 그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복음을 전해 듣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비록 부모 형제를 두고 헐몸으로 탈북을 했지만 이 세상에서 알지도 깨지다지도 못하는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고향에 계시는 형제분들이 전해듣고 이 땅에서 서로 만나지 못해도 천국이라는 병없고 눈물 없는 그곳에서 만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북한 땅이 생활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몇 밤을 새며 해도 끝이 없는 눈물겨운 사연은 비록 많지만 하면 할수록 마음속에 안정과 평안을 주는 기도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록 해외에 있지만 저는 부모 형제들을 영원히 사랑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방황하는 우리 부모 형제들을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한 것들이 눈앞에 있어도 그것이 한순간의 기쁨이고 희락으로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북한에서 복음 전파하는 분들을 통해서 저희 부모 형제들이 복음을 전해 듣고 천국 사함을 가지고 이 땅에서 흘린 눈물과 아픔이 영원히 없어지고 주님 안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서 지옥 같은 생활을 살아온 우리 부모 형제들에게 크나큰 사랑과 은총을 주신 주님을 영접하고 천국에서 새 노래로 주님만을 경외하게 하소서. 길이며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이 땅의 아픔이 거두어지고 새 노래로 우리 주님을 찬양할 그날이 속히 오기를. 분단의 장벽이 무너지고 사랑하는 가족을 만날 그날이, 함께 천국을 누릴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북에 띄우는 편지, 회령에서 온 박은질 자매의 편지였습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하실 텐데요. 오픈도어 선교회 장효샘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오늘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2장 26절 말씀을 근거로 참된 경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 서신의 저자는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라는 이름은 구약의 야곱을 헬라어식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아주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명의 야고보가 등장하지만 본 서신의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의미합니다. 회심목은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지도자 역할을 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신의 문안 인사에는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종은 문자 그대로 노예를 의미하며 이는 그가 교회 내 높은 권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철저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하는 자로 이해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겸손한 자기 인식은 본 서신의 교훈이 개인적 주장이나 권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임을 뒷받침합니다. 물론 이러한 표현은 바울과 다른 사도들의 서신에서도 찾아볼 수 있죠. 본 서신의 수신자들은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과 유대인의 박해로 인해 각 지역에 흩어졌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이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기서 열두 지파는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열두 지파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저자가 동족인 유대인 성도들을 염두에 둔 것은 사실이지만 넓게 보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본 서신의 말씀은 당시 흩어진 유대인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날 모든 성도에게도 적용되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잘 이해하기 이전에 먼저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구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며 우리는 그 은혜의 믿음으로 응답할 때 받습니다. 인간의 어떤 행위나 공로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으며 죄인이 의롭게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며 믿음 안에서 생을 마치는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뜻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참된 믿음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그러나 야고보가 사역할 당시 많은 성도들은 사회적으로 신앙적으로 여러 요인으로 인해 입술로만 믿음을 고백하고 삶의 열매를 따르지 않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행동을 반복하면서도 자신은 신자라고 여긴 것이죠. 이에 야고보는 서신을 통해 신자들에게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고 그들의 믿음이 참된 것인지 혹은 형식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는지를 점검하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야고보가 강조한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 필요한 기준이나 행위로 얻는 의의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를 말씀에 대한 순종과 실천으로 증명하라라는 것입니다. 즉,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며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자 하는 거죠. 첫 번째 단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18절은 본 서신의 서론에 해당되는데요. 이 내용은 시험을 극복하는 지혜의 말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단락에서 다룰 주제의 핵심 단어는 바로 시험입니다. 본 서신에서 말하는 시험은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향한 도전입니다. 성경에서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뭐 검증하다, 시련, 유혹 등 여러 가지 의미로 씁니다. 이 본문에서 사용된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주로 시련과 유혹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부터 발생합니다. 저자는 수신자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겪더라도 기쁘게 여기라고 권면합니다. 그 이유는 시험을 통해 성도가 성숙해지며 믿음의 시련, 즉 믿음의 검증을 통해 인내의 열매를 맺히는 것입니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에 나오는 욥입니다.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외적 고난으로 자녀를 잃고 자신은 온몸에 종기가 나는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욥은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온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시련을 통해 욥은 인내를 배웠고 인내는 성도를 온전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합니다. 시련은 인간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으므로 성도들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시련의 목적을 깨닫고 온전히 인내하도록 돕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새 창조 안에서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통찰력과 다양한 삶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온전하게 될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본서신이 말하는 지혜는 신약 성경에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너그럽게 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지혜를 받으려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자가 강조하는 믿음이란 믿음으로 구하면 반드시 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능력을 끝까지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지혜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삶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의심하는 자들은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다 물결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자들은 믿음이 견고하지 않아 외부 상황에 쉽게 흔들리며 마치 모래에 집을 지은 것처럼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입니다. 또한 이들은 두 마음을 품어 행동이 일관되지 못합니다. 두 마음이란 믿음에 일관성이 없고 의지가 부족한 상태를 뜻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 사이에서 쉽게 흔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시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응답이 지연되면 인간적인 방법을 찾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지혜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이어서 9절에서 11절은 하나님의 지혜로 시험을 극복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시험이 닥칠 때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그를 부여하게 하실 것을 믿고 인내해야 합니다. 반면 부여한 자는 아름다운 꽃이 뜨거운 바람에 떨어지듯 자신의 부여함이 영원하지 않음을 깨닫고 겸손해야 합니다. 이는 물질적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귀함과 맡은 사명을 자랑스럽게 여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들은 재물 때문에 자신의 성도의 정체성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보이는 재물은 한시적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합니다. 또한 이 구절은 종말론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최종 심판 때 높은 자와 낮은 자, 부자와 가난한 자의 지위가 뒤바뀔 수 있음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는 말씀과 연결됩니다. 시험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타락한 세상과 그 속에서 발생하는 상황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놀라운 점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험조차 선하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에 전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이 단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크고 작은 박해를 받고 있지만 그 교회들은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견고히 서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세상의 시련을 사용하여 성도들을 더 강하고 더 성숙시키는 것이죠. 시련을 견디는 자는 참된 복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

땅에 면류관을 주십니다. 그러나 연약한 성도들은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죄짓게 하려고 유혹한다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백성들의 믿음을 연단하시지만 결코 그들을 죄에 빠뜨리려 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이 유혹에 빠지는 것은 오직 자신의 욕심 때문이며 그 욕심이 죄를 낳고 그 죄는 결국 영적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저자는 세상의 달콤한 욕심에 속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을 바라보기보다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선물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변함없으신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기의 뜻대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음의 씨앗을 통해 맺으신 첫 열매입니다. 따라서 진리의 말씀, 즉 복음을 통해 새롭게 태어난 성도들은 하늘의 신령한 선물을 사모하며 헛된 세상의 욕망의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19절에서 25절은 본 서신의 두 번째 서론으로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다룹니다. 이어지는 19절에서 25절을 보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다룹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성도는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난 존재로서 갓 태어난 아기와 같습니다. 이어지는 19절에서 25절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다룹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성도는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난 존재로서 갓 태어난 아기와 같습니다. 아기는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젖을 먹듯 새롭게 태어난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성장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19절입니다. 듣기는 빨리하고 자기의 말은 천천히 하라. 이는 단순히 인간관계에서의 윤리적 덕목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삶에 적용하라는 의미입니다. 이어서 저자는 쉽게 화를 내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사람이 쉽게 화를 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노하기를 더디하심으로 쉽게 분노하는 행동은 하나님의 성품과 어긋나며 그 결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의 내면에 있는 모든 더러움과 악을 버려야 합니다. 또한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죠. 여기서 마음에 심겨진 말씀은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새 언약을 떠올리게 합니다. 새 언약, 즉 복음은 성도를 모든 더러움과 악, 분노하는 마음으로부터 구원하며 인간의 연약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들은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마치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곧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습니다. 즉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깨달은 대로 삶 속에서 변화와 순종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복음을 듣고 그 안에 거하는 성도는 말씀을 단순히 듣고 있는 자가 아니라 실천을 통해 삶에서 복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이어서 26절에서 27절은 참된 경건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가져야 할 올바른 자세를 의미합니다. 저자는 참된 경건을 다음과 같이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는 자기 혀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즉 말을 조심하고 불필요하거나 해로운 말은 삼가는 것이죠. 둘째, 자기 마음을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거울 삼아 자기의 모습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잘못된 행동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셋째는 고아와 과부를 환난 가운데서 돌보는 것입니다. 이들은 공동체가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사회적 약자로서 하나님은 성도가 이런 약자를 보호하고 돌보는 삶을 통해 믿음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네 번째는 자기 믿음을 세상에 물들지 않게 지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경건은 단순한 종교적 의례나 외형적인 행위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실체를 바라보고 부족한 부분을 고치며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삶 전체를 포함합니다. 참된 경건은 믿음과 삶이 조화롭게 일치하는

성도의 내적 성숙과 외적 실천을 함께 보여주는 삶의 중요한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이 단락에서는 믿음을 증명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행함은 단순한 도덕적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온전히 성숙하게 만드는 열매입니다.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을 분리하지 않고 서로 유기적 관계로 설명함으로써 진정한 신앙은 마음속 믿음과 삶의 실천이 함께 드러나야 함을 보여줍니다. 믿음이 진정으로 살아있다면 그것은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행함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날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당시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되었던 차별에 대해서 다룹니다. 저자는 수신자들에게 공동체 안에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 왜 우리는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가?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존귀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존재로서 공동체 안에서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자를 우리가 무시하고 멸시하는 행위가 됩니다. 차별은 단순한 인간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본분과 공동체 질서를 훼손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 성도는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1절 후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졌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수신자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믿음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사람을 차별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사람을 차별하는 행위는 예수님의 신앙과 행동과 어긋난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풍성한 믿음과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차별할 수 없습니다. 저자는 당시 회당에서 벌어지는 차별을 사례로 언급합니다. 금반자를 끼고 값비싼 옷을 입은 사람은 좋은 자리에 앉도록 하고 낡은 옷을 입은 사람은 서 있거나 바닥에 앉게 하며 관심조차 두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리스인들조차 당시 로마 사회의 가치관과 특권층 중심 사고를 따르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사회적 지위나 재산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행동입니다. 낡은 옷을 입고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이며 영광이 들어갈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가난한 자들을 택하시어 풍성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멸시받는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병든 자와 연약한 여인을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긍휼과 환대와 깊이 연관되어 있으며 성도 역시 연약한 자를 사랑하고 돌보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게 됩니다. 네 번째, 가난한 자를 차별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과 함께 성경의 핵심 원리이며 마태복음 22장 4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에 근본이 됩니다. 이두 계명은 성경 전체 율법을 대표하며 하나라도 어기면 모든 율법을 어기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야고보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을 소유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다면 반드시 그에 따른 순종과 행함이 따른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서로 나누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연합할 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행함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을 소유함으로 구원에 이르고 구원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오픈도어 선교회 장요셉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새벽 시간 보내시기를

0: 8월 23일 주일 날씨입니다. 전지역이 대체로 흐린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낮부터 저녁 사이에는 곳곳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주일 아침 오가시는 길 우산을 잘 챙기시고 빗길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상 강수량은 평안도와 황해도, 함경도 지역에 5에서 40mm 안팎이 되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제주가 27도, 목포가 26도, 서울과 광주, 부산이 25도, 개성과 대전, 대구, 여수가 24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신의주, 청진, 춘천이 23도, 함흥 22도, 강계가 20도, 해산 17도로 예상됩니다. 최고 기온은 대전과 광주가 34도, 서울과 대구, 부산, 목포가 33도, 개성과 춘천, 강릉, 여수가 32도로 보이고요. 함흥과 제주가 31도, 평양 30도, 신의주가 27도, 강계와 해산, 청진이 26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종일 하늘이 맑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는 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해 북부는 대체로 구름이 많겠는데요. 먼 바다에서는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는데요. 서해 북부의 먼 바다는 최대 2m까지 올라가는 곳도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도 곳곳에 비 소식이 있는 만큼 오가는 길 작고 가벼운 우산 하나 챙겨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1: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어떤 상황 중에서도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행함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 향기로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오늘 경건의 풍성한 열매 맺는 복된 주일 보내세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제작 진행의 지금까지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원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98.1MHz, 진주중계소 92.5MHz, 출력 5kW, 호출부호 HLDD로 방송되는 FEBC 창원극동방송입니다. 창원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선교방송입니다. 창원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147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불모산에, 진주중계소는 월화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창원극동방송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이경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창원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창원극동방송입니다. HLDD

0: 복음 70년, 경남 30년,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앤주황 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진지해입니다.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세계적인 과학자 뉴턴의 연구실에는 아주 정교하고 아름다운 태양계 모형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무신론자인 한 친구가 연구실을 찾아왔는데요. 그는 완벽하게 움직이는 태양계 모형을 보고 감탄하며 누가 만들었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뉴턴은 온화하게 웃으며 아무도 만들지 않았네. 어느 날 갑자기 저절로 생겨난 거라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친구는 말이 되지 않는다며 화를 냈고 뉴턴은 나지막이 이런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작은 모형 하나도 만든 이가 있다고 믿으면서 어찌 이 완벽한 우주 만물이 창조주 없이 저절로 생겨났다고 말하는가 라고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진짜 믿음은 내 눈에 당장 보이지 않더라도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확신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늘 눈으로 확인되는 현실만을 의지하려 하지만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위대한 역사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주님의 약속을 믿는 데서 시작되는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의 눈을 활짝 열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눈앞의 형편이 막막하고 불확실할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걸어나갈 때 마침내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내 삶 속에서 친히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한 유명한 심리치료사에게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아오느냐 물었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그런 생각만 해도 얼굴이 빨개집니다. 그러자 호기심이 생긴 기자는 치료만 받으면 누구나 극복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심리치료사는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그걸 가장 많이 묻더군요. 그런데 치료 효과는 생각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째는 저를 100% 믿는 분들입니다. 저는 일단 대중 앞에 서는 것이 힘들다는 생각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이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분들은 대부분 증상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반면에 생각이 바뀐다고 될까라고 소극적으로 믿는 분들은 어느 정도 좋아지긴 하지만 완치는 힘듭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그게 안 돼서 여기 온 건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하며 완전히 불신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냥 돈만 날리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고 말했죠. 이렇게 같은 의사가 같은 방법으로 치료해도 환자의 믿음에 따라 치료 효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반면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생각해 봤으면 하는데요. 지금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복음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말이죠. 100%인가요? 아니면 50%? 아니면 내가 믿고 싶은 부분만 믿고 있는 건 아닐까? 내 믿음의 정도를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100%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천지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그보다 나를 향한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시간 성경 시편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찬양을 선물하는데요. 이 시간 시편 말씀 묵상과 함께 그 말씀에 아름다운 고기 붙은 찬양들 함께 나눌게요. 오늘은 시편 148편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폐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프랑스 화가 에밀 나누가 1881년 발표한 돕는 손이란 작품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두 사람이 겨우 탈 수 있을 정도로 작은 배가 그려져 있는데요. 배 안에는 노인과 어린 소녀가 타고 있습니다. 소녀는 힘껏 힘을 주어 노를 젓고 있는데 노 젓는 일이 힘들어서인지 화가 난 것 같은 표정입니다. 그리고 나란히 앉아있는 할아버지는 흐뭇한 표정으로 이 소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림을 좀 더 크게 보면 노를 저어 배를 움직이는 사람은 할아버지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할아버지의 큰 손이 노의 맨 끝을 꽉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작고 귀여운 소녀의 손이 살포시

얹혀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만일 소녀가 이렇게 생각했다면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지금 입에 노는 할아버지가 적고 계신 거야. 난 단지 할아버지가 적고 계신 노를 잡고 있을 뿐이야. 그랬다면 소녀의 뱃놀이는 힘들지 않고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우리 인생에서 배의 노를 누가 적고 있는지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에 따라 하루하루의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주시는 이신이이다. 아멘. 시편 54편 4절 말씀입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상 16장 7절.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요. 하지만 누군가가 당신에 대해, 당신의 아이디어, 견해, 제안들에 대해 알고 있다고 지레짐작하며 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걱정하며 행동할 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물론 당신의 표현, 음성, 몸짓, 태도, 품행은 그들에게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느낄지 단서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진실로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그들이 실제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아십니다. 다른 사람들의 견해나 생각 때문에 당신이 근심하거나 그것들로 인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방해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그분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염려하지 않고 주님만을 섬기며 살도록 도와주소서.

우리가 매일 삶에서 가장 많이 바라보고 가장 많이 묵상하는 것이 결국 나의 믿음과 삶의 방향을 결정짓곤 합니다. 눈앞의 문제만 바라보면 염려가 깊어지지만 그 너머에 주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성경 속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기름진 들판을 먼저 양보하고 떠나보낸 후 황량한 산지에 홀로 남아 깊은 허탈감과 막막함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좋은 것은 다 빼앗긴 듯한 씁쓸한 현실만 남아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순간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장의 손해와 허터헛한 현실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크고 풍성한 약속을 바라보라는 선포였습니다. 세상은 당장 내 눈에 보이는 조건과 손익만을 따지라고 말하지만 참된 신앙의 여정은 내 손에서 내려놓았을 때 시작되는 주님의 채우심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서 있는 지금의 자리가 아침이든 저녁이든 혹은 기쁜 밤이든 상관없이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가 참 중요한데요. 혹시 남들에게 다 양보하고 나만 손해본 것 같은 마음 때문에 혹은 당장의 막막함 때문에 낙심하고 계신가요? 오늘 다시금 믿음의 눈을 활짝 들어 우리 삶에 동서남북을 채우실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눈앞의 손해와 현실 너머에서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늘 평안과 담대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창세기 13장 14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생애 처음으로 예수님 이름을 듣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차 안에서, 라디오에 가만히 귀 기울이는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창원 극동방송은 오늘도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의 소리는 공중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말씀은 한 사람의 마음에 조용히 심겨집니다. 오늘 뿌려진 그 한 알이 내일의 믿음이 되고 한 생애에 구원이 됩니다. 이것이 창원 극동방송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창원 극동방송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방송에 헌금을 해주시고 후원해주시는 분들, 묵묵히 창원 극동방송에 복음 30년을 함께 해주신 분들, 그분들이 계시기에 순수하게 복음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이 약해져 중요한 약속은 메모해야 하고 알람을 맞추고 반복해서 확인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건망증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영적인 건망증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영적 건망증은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기도를 미루고 말씀을 소홀히 하고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릴 때 조금씩 시작됩니다. 신앙은 새로운 은혜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삶이지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오늘도 말씀을 펼치고 감사를 고백하며 십자가 앞에 서세요. 육신의 건망증보다 더 무서운 것이 영적 건망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일은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는 그런 주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서울 바하 합창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진실의 순간을 마주하라.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투 경기에는 진실의 순간이 있습니다. 투사가 천을 흔들며 소를 달려들게 만드는 그 순간, 소를 피하면서 정확히 소의 심장에 칼을 찔러 넣어야 합니다. 조금 늦게 피하면 소에게 공격당하고 두려워서 빨리 피하면 소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삶과 죽음,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순간이 바로 진실의 순간입니다. 스웨덴의 마케팅 전문가인 리처드 노먼은 인간관계에도 이런 진실의 순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로 처음 만난 3초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처음 3초간 상대방의 외모, 옷차림, 말투와 표정 등을 활용해 첫인상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이때 정해진 첫인상은 여간해서는 바뀌지 않는다고 합니다. 노먼은 서비스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 진실의 순간을 잘 활용해야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에도 진실의 순간이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은 목숨이 걸린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위협에 굴하며 도망가거나 주님을 부인한 제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평온한 시대에는 진실한 신앙의 순간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경과 고난이 찾아오는 순간, 바로 살아계신 주님을 진실로 믿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진실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전심으로 섬기는 진실한 제자가 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굳건히 믿게 하소서. 전도를 위해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표정이나 말투나 행동을 삼갑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에바다 노래 선교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박종호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주일에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FEBC
1: 주일 드라마 성경 속 인물들의 위대한 시험 여덟 번째 이야기 슬퍼할 수 없었던 남자 에스겔. 오늘 드라마는 하나님의 위대한 예언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언자 에스겔은 삶 속에서 많은 시험을 겪었습니다. 그중 가장 위대한 시험은 성경의 에스겔 24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람들은 종종 특별한 삶을 살고 특별한 위업을 달성할 것을 요구받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겔에게서 바로 그 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는 유다가 바벨론에게 함락된 시기에 히브리 민족의 성직자로서 활동했습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인들의 죄를 벌하기 위해 바벨론이라는 정복자를 활용했습니다. 이야기는 유대인들이 고향에서 쫓겨나기 이틀 전의 상황에서 시작됩니다. 에스겔이 그 일을 되새기며 여러분께 들려드릴 것입니다. 바벨론의 관료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2: 자자자, 조용히 해라, 조용히! 모두 잘 들어라. 중요한 명령을 전하기 위해 각 집안의 가장들을 불러 모았다. 호명되는 자는 이틀 내로 예루살렘을 떠나 바벨론으로 가라.
3: 이제선 어떻게 되는 거야?
4: 야, 조용히 해! 자기 이름이 불리면 당장 성전에서 나가라. 떠들지 말고 아무 소리도 내지 마. 집으로 돌아가서 떠날 준비를 해라. 가족을 데려가도 좋고 원한다면 재물과 짐을 챙겨가도 좋다. 하지만

0: 명심해라. 짐을 실은 가축이 죽으면 그 짐을 직접 옮기거나 버려야 한다는 걸 말이다. 50세 이상인 자나 절름발이, 환자, 부상자, 임산부는 갈 수 없다. 바벨론까지는 길이 멀고 태양도 뜨거울 것이다. 중도에 포기할 것 같은 사람은 아예 떠나지 말아라. 음식은 마음껏 가져가도 좋다. 그 대신 중앙의 수레에 담아두고 매일 조금씩 나눠주겠다. 벤자민, 엘리야, 엘람, 여로보암, 야곱, 요람.
1: 그날 도시의 남자들은 특별한 공지사항을 듣기 위해 성전에 모였습니다. 그 사건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틀 후면 우린 짐승처럼 무리지어서 낯선 땅으로 끌려갈 것입니다. 노예. 그렇습니다. 우린 노예가 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과거에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이야기는 수도 없이 자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 자신이 그와 똑같은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주인만 다를 뿐 노예 신분인 것은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의 민족은 그동안 수차례 경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불복종과 죄악을 멀리하라는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에 주의를 기울이고 죄를 멀리했다면 이러한 고난은 피할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땅, 우리의 유산, 우리의 자존심은 너무나도 쉽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상과 돈 같은 것에 의존하는 것이 얼마나 허된 현실을 가져왔는지 깨달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처벌의 시간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아, 여보, 여기 있었군.
2: 당신 꼭 세상의 모든 짐을 다진 사람처럼 보이네요. 왜 그렇게 근심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는지 얘기해 봐요.
1: 별로 좋지 않은 소식이요. 그동안 우리가 노예로 끌려간다는 소문이 계속 있었지만 난 당신만큼은 어떻게든 구해보려고 했소. 하지만 이틀 후에 당신은 나와 함께 바벨론에 가게 될 것이요. 일단 생필품만 간단히 챙기고 준비를 서두르시오. 바벨론까지 몇 주는 좋게 걸릴 테니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갈 거요. 당신과 아들은 어서 빵을 구우시오. 치즈와 무화과 빵, 기름, 건어물 같이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음식들을 챙기시오. 움직일 수 있는 가축은 모두 데려가야겠소. 그러면 가는 길에 먹을 수도 있을 거요. 이 여정은 비탄으로 가득할 것이 분명하니 기도로 준비하길 바라겠소.
2: 우리 집은 어떻게 되는 거죠? 성전은요? 다시 돌아올 수는 있는 건가요?
1: 사랑하는 예루살렘을 다시는 못 볼 수도 있어. 모두에게 작별 인사를 하시오.
2: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강한 여자예요. 당신을 위해서 용기를 내겠어요. 당신에게 도움이 되겠어요. 절대로 방해는 되지 않을 거예요.
1: 한때는 당신이 여기에 머무르길 바랬었어. 하지만 나도 이기적인 사람이라 우리가 헤어지지 않을 거란 사실에 기뻤다오. 당신을 남기고 떠나는 일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오.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를 사람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지. 당신의 곁에 없었다면 나는 동족들의 조롱과 비웃음을 견디지 못했을 거요.
2: 어서 오세요. 들어와서 저희 남편 옆에 앉으세요. 제가 마실 것을 가져올게요.
0: 에스겔, 갑작스럽게 찾아온 것을 용서해 주게. 하지만 우리는 오늘 일에 대한 자네 생각을 꼭 들어보고 싶었네.
1: 야,

0: 엘닷, 야킨, 내 형제들이여 와서 앉게. 자네들 질문에 답해주겠네.
1: 자,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네. 자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번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나?
0: 명단에 올려진 이름을 한번 잘 생각해보게. 상점 주인, 숙련된 노동자, 소매상, 학자, 귀족, 왕족 등 반란을 선도할 만한 사람들이 모두 불리지 않았는가?
1: 그러면 예루살렘은 목동 없는 양떼들의 도시가 될 것이네. 우리의 소중한 도시는 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0: 몇몇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겠지. 슬프지만 다른 사람들은 머뭇거릴 것이고, 젊은이들이 어른들의 지혜를 빨리 배우게 해달라고 자네들이 기도를 해줘야 할 것세.
1: 이쯤 하면 자네도 충분한 대답을 해준 것 같군. 우리도 이틀 동안 할 일이 산더미 같으니 이만 일어나겠네. 그 전에 이거 하나만 대답해주게. 가진 돈을 모두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나?
0: 대체 왜 그런단 말인가? 자네들 돈을 받아줄 사람이라도 있는가? 그 돈으로 여행에 쓸 음식과 가축이나 사는 게 좋을 걸세.
1: 금과 은은 만고불변의 가치가 있지. 그 정도는 가져가야 하지 않겠나?
0: 그런 건 무거울 뿐만 아니라 경비병이나 이방인들에게 빼앗길 위험이 큰 물건이라네. 게다가 먹을 수도 없지 않은가? 자네들은 지금 아주 길고 험난한 여행을 할 거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1: 하지만 모든 것을 두고 떠날 수는 없지 않은가? 다시 돌아왔을 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걸세.
0: 자네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지 않은 것 같군. 나의 경고와 오늘 아침 있었던 경비병의 지시사항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게. 저는 동포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출발 날짜에 모인 사람들을 보니 대부분 자기 재산을 전부 챙겨 나온 듯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잠깐 외출 나온 것처럼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는데 심지어는 옷조차 갈아입지 않고 왔다군요. 다들 어찌 이렇게 어리석은 것일까요? 25명씩 밧줄에 묶이고 나니까 사람들은 그제서야 상황을 알아차리고 놀라는 듯 했습니다. 물건을 실은 마차는 길거리에 내버려졌습니다. 경비병들은 채찍을 휘둘렀고 사람들은 소리치며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더 많은 채찍질을 불러올 뿐이었습니다. 사흘이 되고 나흘이 되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 3주가 지나자 쓰러지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2: 내가 경고했지? 아직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냐? 반항하는 자는 그 벌로 죽게 될 거라고 얘기했다. 그 유대놈을 데려와라! 모두들 똑똑히 봐라. 이것은 경고가 아니라 단지 사실을 말할 뿐이다.
0: 처형이 있은 뒤 사람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조용히 이동했습니다. 마지막 비명소리가 들린 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다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며칠 동안 우리는 걷고 또 걸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좌절과 슬픔은 커져만 갔습니다. 하루에 한 사람만 죽어도 그날은 축복받은 날이 될 지경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을 묻어줄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새와 짐승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훌륭한 인성을 지녔던 사람들도 시체의 신발을 훔치는 야비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0: 망가질 수 있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1: 애쓰게! 애쓰게! 아, 잠깐만! 아유, 미안합니다. 애쓰게, 일 친구야! 아이, 정말 오랜만이군, 그래. 아,
2: 그래, 그래, 야엘.
1: 자네, 어떻게 지내는가? 어?
2: 그래, 그래. 우리 부부는 잘 지내고 있네. 어. 아, 그래, 자네 가족 얘기 좀 해보게.
1: 아, 아주 좋아. 땅 주인이 우리에게 농사를 허락한 뒤로는 아주 성공적이야. 땅이 비옥해서 수확량이 어마어마하거든.
2: 어, 그래.
1: 우리 동포들이 여기서 지난 10년간 고생을 많이 했지. 물론 예루살렘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때만큼은 못하지만 그래도 다들 잘 지내고 있다네.
2: 나는 우리가 너무 번영하지 않기를 기도한다네. 그랬다가는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테니까 말이야. 나는
1: 아직 용건만 빨리 말하겠네. 일이 바빠서 말이야. 아, 내 딸이 다음 달 초에 결혼을 하는데 자네가 의식을 진행해 줬으면 좋겠네. 아, 그리고 요람의 아들인 베냐민이 곧 13살이 된다네. 아, 그리고 야인의 아내 바라가 어제 아들을 낳았지. 일주일 내로 할 일을 받게 될 걸세. 아, 미안하지만 나 먼저 가봐야겠네. 자세한 건 내일 다시 얘기하세요.
2: 아, 그래, 평안히 있길 바라네. 아, 그럼 내일 만나도록 하세.
1: 아, 자네도 평안하길 바라네. 하, 이렇게 먼저가 정말 미안하네. 얼른 황소를 사가해서 말이야.
2: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빌어.
0: 우리는 추방당한 노예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 사람들은 사업 수완이 뛰어났고 우리에게 소작농이나 목동, 상인과 같은 일을 허가함으로써 자신들의 부를 더욱 증가시켰습니다. 또한 우리의 하나님을 계속해서 섬길 수 있도록 해서 범죄나 불명예스러운 행위를 방지했습니다. 이는 성직자가 함께 사는 작은 마을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벨론에 서서히 복종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겉에 드러나는 모습은 말 잘 듣고 복종하는 노예의 모습이었습니다. 언젠가 그들은 회개하고 죄를 멀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명령을 듣기 때문에 온전히 섬기고 순종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의 운명은 만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그저 기쁜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3: 어서 와요, 여보. 뜨거운 물을 준비해뒀어요. 목욕을 시켜줄게요. 걱정거리는 모두 잊어버려요.
0: 당신은 내 인생의 기쁨이요. 당신을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진다오. 부드러운 곱슬머리와 갸름한 얼굴, 긴 속눈썹과 아름다운 눈, 그리고 나를 보살필 때 들리는 당신의 목소리는 내겐 완벽한 즐거움이지. 매일 밤 당신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은 내게 큰 힘이 된다오.
3: 당신도 내겐 특별한 남자예요. 내게 위안을 주거든요. 당신 발에 안겨있으면 저는 안락함과 사랑을 느껴요.
0: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의 아버지시여,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저는 하나님 민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당신은 인간의 모든 것을 살피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보지 못하도록 죄악을 숨길 수 있는 어둠이나 그림자는 없으며 인간은 심판을 받기 위해 당신 앞에 서야 합니다. 당신의 민족은 많은 죄를 지었고.
4: 잘 들어라, 사람의 아들아. 너에게 해줄 얘기가 많구나. 내 말을 받아줬고 이날을 기억해라. 반항하는 자들에게 우화를 들려주어라. 나의 심판을 받은 내 백성들에게 말이다. 너에게 들려주었던 우화

0: 나라의 의미를 알려주겠다. 너희의 소중한 도시 예루살렘은 파괴되었고 주민들은 도륙당했으며 성전은 폐허가 되었다.
1: 노여움을 푸십시오.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0: 내가 이미 말하지 않았느냐. 용서는 없을 것이다. 나는 사람이 한 일에 따라 심판할 것이다. 내일 백성들에게 그렇게 전해라.
1: 당신은 왕이십니다. 당신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많이 인내하셨습니다.
0: 이것이 너와 내가 돌보는 이들에게 징표가 될 것이다. 오늘 밤 너의 기쁨인 아내를 데려가겠다. 이는 내 말이 진리임을 잊지 않게 해줄 것이다. 너는 슬퍼해서도 안 되며 어느 누구에게도 슬픔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 눈물도 흘리지 말아야 한다. 한숨을 쉴 때도 소리를 내지 말아라.
2: 저는 집을 뛰쳐나와서 큰 소리로 통곡했습니다. 그 고통은 제가 참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노, 공포, 수치심, 외로움, 이기심, 비통, 수많은 감정들이 한순간에 몰려왔고 제 안에서 복잡하게 뒤섞여 들끓었습니다. 전 그동안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동안 겪은 고난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입니까? 주님, 왜입니까? 왜입니까? 괴로움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침 해가 떴지만 울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명령하셨고 전 그대로 따랐습니다.
3: 모두 이리 오시오. 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시오. 그분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소. 예루살렘은 유혈이 낭자한 도시가 됐고 도시는 비통으로 가득하다. 너희들의 불결함 때문에 너희는 나의 분노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솔로몬 성전은 더럽혀졌고 폐허가 되었다. 아침에 다시 오면 주님의 말씀을 더 전해주겠소.
4: 제정신이 아니야.
5: 저자는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4: 귀담아 들어야 돼.
6: 예루살렘 순정 오시겠소. 아침에 우리 다시 모입시다.

0: 여보, 오늘은 일찍 왔네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1: 내 사랑, 난 오늘 당신 곁에 있고 싶소. 오늘 저녁은 함께 보냅시다.
0: 난 할 일이 많아요. 당신 저녁도 부지런히 챙겨야 하고요.
1: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은 절대로 낭비가 아니요. 내 옆에 와서 앉으시오.
0: 당신 오늘 아침에 아무것도 안 먹었잖아요. 가서 먹을 것 좀 준비할게요.
1: 아니요, 아니요. 그냥 이리 와서 내 옆에 좀 앉으시오.
0: 그래요. 그럼 이 물병만 가져다 놓고 올게요.
1: 안 돼! 안 돼! 하나님, 제발! 제발 몇 시간만 더 주십시오, 하나님! 오, 나의 사랑! 나의 보물! 오! 하나님, 저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아내를 위해 울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여인은 당신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
2: 내가 오늘 아침 너에게 힘을 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이 시험이 끝난 후에 넌 다시는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하지 못할 것이다. 불타는 도시에서 도망친 자가 와서 그의 입으로 소식을 전하기까지는

0: 그렇게 못할 것이다. 그날 밤은 더욱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는 아름다운 아내를 일으켜서 침대로 데려갔습니다. 그녀의 옷을 벗기고 몸을 씻겨주며 계속해서 아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마지막 잠을 위한 옷을 입히고 싶었습니다. 그녀가 저를 돌보았던 것처럼 제 손으로 직접 그녀를 돌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아내 옆에 앉아서 머리카락을 어루만지고 평화로운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밤새도록 그녀 옆을 지켰습니다. 저의 심장은 부서지는 듯 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눈물은
1: 극동방송 재난방송입니다. 6시 43분 전남 광주 해남군 서북서쪽 21km 지역에서 규모 3.2위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계속해서 정규방송 이어집니다. FEBC 몸을
0: 우리가 함께하는 마지막 순간이었기 때문에 오로지 우리 둘만 있기를 바랬습니다.

0: 에스겔, 지금 도시에 대소동이 벌어졌네. 대체 자네가 한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동족들이 죽을 것을 어떻게 알았는가?
1: 나의 아내가 죽은 것처럼 예루살렘도 그렇게 될 것이네. 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울지도 말고 슬퍼하지도 말라고 하셨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자네들은 내가 한 것처럼 해야 하네. 슬퍼해서도 안 되고 눈물을 흘려서도 안 되네. 그러면 그분께서 주님이심을 알게 될 것이네.
0: 너무나 어려운 일이야.
1: 자네들도 나처럼 해야 하네. 지금 나의 아내는 죽어 있지만 나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눈물을 흘리거나 애도하지 않고 있다네. 나는 주님의 명에 따를 것세. 그분을 섬기고 그분께 복종할 거란 말이네.
2: 에스겔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앞으로 닥쳐올 심판에 대해 자주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 의지로는 변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분의 신성함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길 잃은 죄인들을 찾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예수님은 길 잃은 양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목자가 양을 잃어버린 뒤 그 양을 찾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갔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환영해 주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예수님은 탕자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는 죄에 빠져 방황하다가 아버지에게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달려나가 아들을 환영했고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가오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왔을 때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주일 드라마 성경 속 인물들의 위대한 시험 여덟 번째 이야기 슬퍼할 수 없었던 남자 에스겔. 주일 드라마는 크라이스트 더 월드 미니스트리 협찬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창원 만나교회를 섬기는 엄태원 목사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에서는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에게 참된 것을 말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거짓이 얼마나 많습니까? SNS에 거짓된 자신, 광고에 거짓된 약속, 그리고 심지어 우리 자신의 거짓된 모습까지. 하지만 기독교인은 진실의 사람입니다. 말이 진실하고 행동이 일치하고 약속이 신실해야 합니다. 혼자 있을 때와 사람들 앞에서 다른 모습을 보이십니까? 당신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십니까? 당신의 약속을 지키십니까? 작은 거짓부터 버리세요. 자녀 앞에서 거짓되지 마세요. 이웃 앞에서 진실하세요. 당신의 진실함이 당신의 신앙을 증거합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진실한 신앙으로 살아가겠습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메가헤르츠, 진지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C 극동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여수 신흥교회 이사현 목사님입니다.
1: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성령의 불길로 뜨거워져서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의 순수함과 열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의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사용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도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 온 민족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목사의 시와 찬미. 극동방송 방송가족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목사의 시와 찬미 장유중앙교회 이경로 목사입니다. 네, 2026년 8월 23일 주일 아침이 활짝 밝았습니다. 네, 그동안 여름 내내 우리가 썸머 스페셜로 함께 하셨는데 오늘부터

이 시간도 정식 프로그램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애가 3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애가는 예레미야가 쓴 책이죠. 나라가 무너지고 성전이 불탄 뒤에 쓴 글입니다. 울면서 쓴 책이라고 해서 애가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이 울음 한복판에서 이 고백이 터져나옵니다. 여기서 아침마다 새로우니라는 말이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이 새롭다는 말 히브리어로 하다심입니다. 우리는 보통 새롭다는 것을 물건을 새 상태, 새 신발, 새 옷 뭐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 말은 상태보다 사건에 가깝습니다. 누군가 매일 아침 새로 만들어 놓는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창고에 쌓아둔 것을 아껴서 꺼내 쓰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새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새로 지어지는 것입니다. 어제 다 써버렸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아침 것은 오늘 아침에 새로 나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고백을 한 자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였습니다. 그런데도 아침은 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침에 하나님의 긍휼도 함께 왔습니다. 오늘 예배당으로 향하시는 여러분께도 그 긍휼이 새로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가 어떠셨든 오늘 아침 것은 새 것입니다. 새 은혜입니다. 새 하나님의 역사심입니다. 그 말씀 하나 붙들고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이 주일을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함께 들으십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할 때 그 새 힘 말이죠.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힘, 오늘 다시 내게 주어지는 새 힘,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새 힘, 그 차원의 새로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어제도 경험한 은혜일 수 있고 예전에도 경험한 은혜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오늘 또 다른 은혜, 새로운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신앙인은요, 날마다 기대가 있는 겁니다. 오늘은 어떤 새로운 은혜로 주님이 함께 하실까? 오늘은 어떤 새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실까? 오늘은 어떤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새롭게 역사하실까? 그렇게 날마다 새롭게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나무엔의 아침의 주의 인자하심을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아침마다 새롭게 나를 일으키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마음은 새롭지 않아도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는 또 새롭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늘 질리지 않고 나에게 은혜를 공급하십니다. 마치 오늘이 처음인 것처럼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새로우니 오늘 나의 하루도 새롭습니다. 내 마음과 느낌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의 주인이신 주님이 이날을 복되게 하소서. 진보가 있는 날이 되게 하소서. 영적으로 전진하는 날 되게 하소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소서. 실천으로 믿음을 강화하고 삶이 예배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오늘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사막처럼 메마른 곳에 물이 넘치게 하소서. 풀이 없고 물이 없는 곳에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소서. 나의 결실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가슴 뛰는 이야기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폴 브랜드라는 의사가 필립 얀 씨와 함께 쓴 고통 아무도 원하지 않는 선물이라는 책의 내용을 함께 정리하면서 나누려고 합니다. 이 폴 브랜드는 영국에서 자란 외과 의사입니다. 젊은 시절 인도의 벨로르로 건너가서 평생 한센병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한센병은 우리가 흔히 나병이라고 부르는 병이죠. 그 시절 사람들은 이렇게 믿었죠. 한센병에 걸리면 병균이 살을 썩게 만들어서

손가락과 발가락이 떨어져 나간다고 이렇게 믿었죠. 그래서 환자들을 격리하고 멀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브랜드가 환자들을 오래 살펴보다가 아주 다른 사실을 발견합니다. 병균이 살을 녹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병은

밤에 쥐가 손가락을 갉아먹어도 잠에서 깨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고서야 알게 되죠. 손가락이 저절로 떨어져 나간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아프지 않아서 자기도 모르게 잃어버린 거죠. 프렌들은 그때부터 한 가지 일에 매달립니다. 환자들에게 통증을 돌려주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에 감지기를 붙인 장갑을 만들었습니다. 너무 세게 누르거나 너무 뜨거운 것을 잡으면 소리가 나도록 했습니다. 아픔 대신 경고음을 준 거죠.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환자들이 그 장치를 꺼버렸습니다. 아프지는 않은데 시끄럽기만 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정말 필요한 순간에 스스로 껐습니다. 이 대목을 읽을 때 전 참 마음이 무거워져서 한참 멍하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픈 것을 싫어하죠.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통증이 사라진 자리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십시오. 아프지 않아서 다치고 아프지 않아서 잃어버립니다. 통증은 우리를 괴롭히는 적이 아니라 문 앞을 지키는 파수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몸만 그런 것이 아닐 것입니다. 마음이 찔리는 순간이 있죠. 잘못한 일이 떠올라 밤에 뒤척이는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나서 마음이 편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감각을 얼른 꺼버리고 싶어 합니다. 잊으려 하고 바쁜 일로 덮으려 하죠. 그런데 그 찔림이 없어진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잘못해도 마음이 아프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 편할까요? 아니면 위험할까요? 브랜드의 환자들은 장치를 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껐죠. 우리도 끌 수 있습니다. 다만 끄고 나서 무엇을 잃는지는 한참 뒤에야 알게 됩니다. 오늘 아침 마음 한구석에 조금 아프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 아픔을 서둘러 끄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고장난 게 아니라 어쩌면 아직 살아있다는 신호일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제 궁금해요 시간입니다. 우리의 궁금증을 함께 풀어보는 이 시간, 오늘의 궁금증입니다. 목사님, 저는 5년째 같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나가서 그 한 가지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듣기는 하시는 걸까요? 이제는 기도하러 나가는 것도 무섭습니다. 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 해서 말이죠. 이렇게 질문을 해오셨습니다. 마음이 참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팠습니다. 먼저 꼭 이 말씀 드리고 싶네요. 5년을 기도하셨다는 것은 5년을 믿으셨다는 뜻이기도 하죠. 믿지 않는 사람은 사흘도 기도할 수 없습니다. 응답이 없어서 기도를 그만두지 못하고 여기까지 오신 것 자체가 실은 대단한 신앙입니다. 그러니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불신앙은 아닙니다. 성경도 이런 얘기하죠. 시편 13편에 보면 다윗이 한 말이에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렇게 말이죠.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하나님께 던진 질문도 그런 거였어요. 성경은 이런 질문을 지우지 않고 그대로 실어두었습니다. 예, 물어도 된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응답이 없는 기도를 어떻게 봐야 하나? 바울에게도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서 12장이죠. 바울은 몸에 가시가 있다고 했죠. 그게 뭔지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지만 병이었죠. 뭐 안질이라는 사람도 있고요. 우린 잘 모릅니다. 다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세 번 주께 간구했다. 이렇게 말이죠. 세 번이라는 말은 세 번 만에 끝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 번은 온 힘을 다해 끝까지라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도 매달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답이 왔습니다. 우리가 기대한 답은 아니었어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런 거예요. 가시를 빼주시겠다는 말이 아니고 가시를 안고 갈 힘을 주시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족하도다라고 한 말의 헬라어는 아르케이거든요. 이 말은 한번 채워주고 끝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

채워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 은혜가 지금 너에게 충분하고 앞으로도 계속 충분할 것이다 라는 느낌이에요. 바울은 가시를 지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신약성경 절반을 썼죠. 그러면 5년째 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 성도님께 뭘 말씀드릴 수 있을까? 먼저는요, 기도를 바꿔보시기 바래요. 그만두시란 뜻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다면 이제는 이 일을 지고 갈 힘을 주십시오를 한 줄 더 하라는 겁니다. 놓지 마시되 다만 넓히시기 바라는 거죠. 또 하나 뭐냐면 응답을 혼자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정해둔 모양으로만 응답을 알아봅니다. 그 모양이 아니면 아무 일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5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해 보십시오. 견디는 힘이 조금이라도 자랐다면 그것도 응답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이 기도를 아는 사람을 한 명 두십시오. 혼자 5년을 기도하면 사람이 지칩니다. 목사에게든 권사님에게든 뭐 장로님에게든 이 기도를 알려두고 함께 붙들어 달라고 하십시오. 신앙은 원래 혼자 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 이제 덧붙이자면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해서 안 계신 것이 아니에요. 의사가 수술실에서 말을 하지 않는다고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듯이 말입니다. 5년을 기도하신 성도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 듣겠습니다. 다리 놓는 사람들이 부릅니다. 내가 주인 삼음.

네, 이제 8월도 한 주간밖에 남지 않았네요. 시간이 참 빠릅니다. 여름의 열기, 그 뜨거움도 이제 점점 사그라들고 가을날의 그 푸르름과 높음이 우리를 덮게 될 줄로 믿습니다. 8월 한달잘 정리하시고요. 또 가을에 걸맞는 결실 있는 그런 시간들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아침에 이 말씀으로 문을 열었죠. 주의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 이렇게 말이죠. 돌아보면 오늘 나눈 이야기가 다그 한마디였던 것 같습니다. 아픔을 서둘러 끄지 말라는 이야기도, 5년 동안 응답 없는 기도를 놓지 말라는 이야기도 결국 같은 거죠. 오늘 아침에 새 것, 하나님이 주신 새 은혜, 그 자리가 오늘 우리의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지난 한 주에 다 써버렸어도 괜찮습니다. 창고에 꺼내는 사랑이 아니라 아침마다 새로 지으시는 크신 사랑. 오늘 예배당에서 주님을 예배할 때에도 전혀 새로운 은혜로, 새로운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또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 걸음 위에 하나님의 긍휼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저는 같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주 안에서 기쁨이 충만한 한 주간 되십시오. 창원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도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지금까지 이 목사의 시와 찬미, 장희중 환교회 이경로 목사였습니다. FEBC.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다음 세대 영혼 구원 사역에 힘쓰고 계시는 진주 함께하는 교회 이우재 목사님입니다.
1: 어릴 적 저희 가정은 늘 다툼과 싸움, 폭력, 그리고 아버지의 잦은 외도, 그리고 도박, 술, 그리고 심지어 보증까지 서면서 가족들을 정말 많이 힘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교회를 가실 때마다 아버지는 그것이 너무나 싫어서 그때는 더 크게 싸우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부모님께서 이혼하셨고 저희는 외할머니 손에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방황은 중학교 때부터 이어졌고 소년원도 다녀오고 보호감찰도 4년 동안 받아가면서 정말 청소년기에 많이 방황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이제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쓰러져 자고 있는데 저 옆에서 무슨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할머니가 저를 이렇게 바라보시며 계속 기도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매일 저를 위해서 그 아픈 다리로 무릎 꿇고 계속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새벽에 아마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우재가 너무 불쌍합니다. 하나님, 우리 우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부모도 없고 혼자인데 나까지 없어지면 저 아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 우재를 꼭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시고 세워주세요. 그렇게 할머니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 못난 손주를 위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는 할머니의 기도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여전히 방황은 했고 또 바로 돌아가지 못했지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점점 주님께로 인도하시고 이끄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지금 천국에 가셨지만 할머니의 기도가 이렇게 이루어졌고 이제 저는 저와 같은 이 다음 세대들에게 특별히 방황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전도할 때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다음 세대 영혼 구원 사역에 힘쓰고 계신 진주 함께하는 교회 이우재 목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전파는 선교사가 됐습니다. 30년 복음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30년간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그 작은 헌신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간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복음 방송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이제 창원극동방송은 라디오를 넘어 더 넓은 미디어의 바다로 복음의 길을 이어가려 합니다. 그 걸음도 전파 선교사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보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매일같이 우리가 맞이하는 하루, 그 하루의 시작을 아름다운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시간, 아침의 노래 박보민입니다. 창세기 8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아멘. 때론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건 아닌지, 나에 대하여 너무 혹독하게 대하신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하루 어렵게 살아가는 그 삶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날 향한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게 하신 언약을 멈추지 않고 진행하고 계십니다. 비가 그친 뒤 하나님께서는 땅을 마르게 하시려고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십니다. 홍해가 갈라져 그 바닥이 마르게 되어 걸어가게 한 것도 바람이듯, 바람은 물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바람이 분다고 해서 단번에 물이 마르는 것은 아닙니다. 마르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뿐더러 건강이 매우 좋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의식이 없는 그 시간에도 우리 몸에서 무엇인가 열심히 일하며 회복하고 더 나은 건강을 만들어 갑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으며, 다만 그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무엇인가 정리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시간입니다. 노아는 비둘기를 여러 번 내보내며 땅이 마른 것을 알게 되지만 방주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방주 생활

이 너무 편하고 좋아서 그런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바뀌었으며 온갖 동물의 사체가 뒹굴고 열매 맺는 나무와 약속된 거처도 없었습니다. 노아의 시선으로는 아무것도 준비된 것 없어 보이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선 명령하십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려는 계획입니다. 노아에게 믿음은 단지 방주를 오랜 기간 동안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버텨내는 것도, 그 방주에서 내리는 일도 다 믿음을 필요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비록 약하고 하루하루도 겨우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나를 통하여 영적인 번영을 이끌어 나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믿음의 삶으로 바라보며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노래 박보민이었습니다. FEBC

0: FEBC 극동방송입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매주 주일 이 시간은 창원 세광교회 황은선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 169절부터 176절까지를 본문으로 22번째 연 여호와여 주의 구원을 사모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0: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지난번에 21번째 연은 산으로 말할 것 같으면 최정상이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막 정상을 올라가는 그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높은 산일수록 정신이 없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은 어디입니까? 예, 에베레스트입니까? 가보셨습니까? 예. 그렇지 않고 상징적으로 보통 우리가 높은 산이라고 할 때에 흔히 하는 말은 무슨 산이라 합니까? 태산이라 그러죠, 태산. 제가 태산은 세 번은 가봤습니다. 정상이에요. 그런데요, 걸어도 가봤고 케이블카도 타보고 가보기도 했지만은 태산은요, 그거 말이 태산이지 그렇게 안 높았어요. 그런데 일단 올라가면은 이제 시야가 넓어집니다. 전망이 좋습니다. 뭔가 보여집니다. 아, 이렇게 아름답구나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년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어떻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큰 평안을 누리고 온갖 좋은 것들, 심지어는 바라고 소망하고. 그래서 21번째 연에서는 마치 정상에서 뭔가 좋은 것들이 펼쳐지는 것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보는 것처럼 시인은 그것을 누리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그야말로 대장정이잖아요. 성경 가운데 가장 긴 장인 시편 119편을 마무리하는 22번째 연은 정말 너무너무 인상적이어야 되고 주옥같이 아름다워야 되고 뭔가 진짜 그런 정상의 쾌감을 누리고 느끼고 경험한 사람만이 표현할 수 있는 그 어떤 신비로움이 담겨 있어야 되고 꿈과 같은 해피엔딩이 등장을 해야 되고 너무너무 현실은 어렵다 하더라도 비현실적인 그러한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는 그런 어떤 시인의 노래로 마무리될 거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허망해지는 거예요. 이게 뭐지? 시인은 도대체 어떤 복선을 깔고 있지? 시인은 왜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걸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기대하고도 안 맞고요. 어떻게 보면은 뭔가 좀 싱겁다 이렇게 느끼게 되고 뭐 별로네. 주목할 게 별로 없네. 이렇게 느껴질 그런 내용들이 특별히 마지막 연의 마지막 절인 176절을 한번 보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런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니까 여러분 지금 쉽게 아멘 하는데 근데 여러분 이 시에 이 긴 176절이나 되는 이 긴 시에 마지막 마무리되는 절은 1월이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나요? 무슨 말입니까? 잃은 양 같이 내가 방황합니다. 우리 장로님은 워낙 고수시기 때문에 아마 이걸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통 우리는 중간은 좀 기대에 어긋날 수 있어요. 뭔가 꼬일 수도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좀 전에 찬양을 했듯이 끝내는 믿는 자는 신자는 역전하리라, 역전하리라,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성소에서 그 거룩한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찬양하고 찬양하세. 뭐가 신이 나고 뭐가 확신이 넘쳐나고 뭐가 이제는 어느 정도 신앙의 고수가 된 상태에서 누가 봐도 뭔가 좀 구별되어지는 그런 마무리가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 아닙니까? 근데 진짜 끝내기가 왜 이랬을까요? 왜 이랬냐는 거예요. 뭔가 아쉬워서 이거 말고 뒤에 뭐가 빠졌나? 성경이 뭐가 빠졌나? 뒤에 또 뭔가 진짜 제대로 된 어떤 결론 부분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게 빠지고 사라지고 없는 게 아닌가? 여러분, 시인이 우리가 지금까지 1년 가까이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웅대한, 너무너무 장엄한, 너무너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놓쳐서는 안 되는 멋진 그런 어떤 풍성한 내용들을 다 다루고 다 그것을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애를 써놓고서는 이 시의 마지막을 나는 잃어버린 양처럼 방황하오니 이게 도대체 무슨 끝내기냐는 거죠. 무슨 끝내기냐는 거죠. 여러분 스포츠를 구경하시면은 때때로 지고 있다가 극적으로 막판에 유도로 말하면 한판승으로 이긴다든지 축구로 말하면 역전골을 넣는다든지 이런 것처럼 그렇게 돼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아지는 것 그런 게 나타나야 되는데 오히려 시편 119편은 그냥 우리의 어깨를 좀 처지게끔 겉으로 봐서 이런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해야 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시 한번 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나는 잃어버린 양이 방황하는데 뭐가 필요할까요? 잃어버린 양은 누가 필요해요? 목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 이 시편의 기자는 나는 내 일생에 한순간도 예외 없이 내 일생에 나는 잃어버린 양과 같은 존재이기에 나는 언제나 목자가 필요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내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든 내 인생의 성공이 주어지든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인다 하더라도 나는 내게 필요한 것은 목자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시다. 그걸 얘기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은 우리도 이런 중심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공고할 때는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면은 할 수 없는 그때에는 주님을 찾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 주님이 내 인생에 불편한 그러한 분이 될 수도 있고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내 경험으로 할 수 있을 때에는 나는 큰 소리 치고 나는 당당하게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9편을 아무리 우리가 살펴보아도 이 풍성한 내용, 정말 그림 같은 내용,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찬양이 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이렇게 잘 누리고 풀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그는 그런 공고한 상황이 그의 삶에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단코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생명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그는 이렇게 멋있는, 정말 탁월한, 정말 아름다운 문학적 소양을 가지고 이러한 시편을 쓸 수 있었을까? 여러분, 가끔씩 여러분들이 어떤 책을 들었어요. 별로 기대감도 없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책을 들었는데 책을 읽어보니까 이게 그냥 너무너무 놀라워요. 그 자꾸 빠져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이 도대체 이 책의 저자가 누구야? 어떤 배경을 가진 인물이지? 이 사람은 또 이 책 말고 또 무슨 책을 썼지?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을 보면서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이 도대체 이 놀라운 시를 쓴 시편 119편의 저자는 어떤 인물인가? 물론 몇 번이나 언급을 했지만은 스펄전이든 켈빈이든 탁월한 그런 분들은 확신컨대 이 시편 119편의 저자는 다윗일게다. 충분히 맞을 수 있는 추측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에 등장하는 다른 많은 시들에서 다윗은 자신이 저자임을 밝히요. 다윗의 시. 그런데 이 놀라운 시편 119편에서만큼은 저자가 누군지가 드러나지 않아요. 사람은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내가 조금 괜찮은 거 갖고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요. 내가 남들보다 뭔가 특별한 그런 어떤 성취물이 있다고 하면은 자랑하고 싶어요. 자랑만 하는 게 아니고 자랑을 하다 보면은 뭐가 됩니까? 좀 뻥을 치죠. 있는 그대로만 하면은 괜찮은데 인간이 참 간사해가지고 인간 본성이, 제약된 본성이 교만과 자랑은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것만 하는 것도 아니라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교만과 자랑. 또 네 처지가 안 돼봐.

봐라. 얼마나 얼마나 자기 자신을 스스로 비하하는, 너무 불쌍하다.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해봐도 너무 안심하고 너무 불쌍하다. 자기 연민이라 그러나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너무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이든 자기 연민이든 결국은 들어가서 보면은 이것은 철두철미 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야, 사람들이 이 시편 119편을 읽는 순간에 야, 이 저자가 누군가? 내가 설정만 누구인가를 표시를 해놓으면은 내가 영광을 얻을 수도 있을 건데, 사람인지라 갈등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엄청난 대작을 썼던 시인은 말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신을 철두철미 가라앉힙니다. 여러분, 신자가 어떠한 자들인가?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자들인가? 두말할 나위가 없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을 수 있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 위하여 싸움을 하는, 믿지 않는 사람은 이런 싸움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 어떻게 해서든지 드러내야 되니까, 자랑해야 되니까, 표시내야 하니까.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요? 우리가 드러나면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리워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가리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도 제 소견이 그렇게 틀리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119편의 저자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데릭 키드너라고 하는 신학자는 누가복음 18장 중반부에 보면은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비교되잖아요. 바리새인은 자기가 한 것을 자랑합니다. 내가 일주일에 이렇게 기도했고, 이렇게 금식했고, 이렇게 구제했고, 또 이렇게 말씀 읽었고, 이렇게 전도했고,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상 주시죠?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세리는 스스로 죄인인 걸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성전과 멀리 떨어져서 주님 앞에 그냥 할 수 있는 얘기라고는 나는 죄인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는 그 세리가, 세리의 그 중심이 시편 119편의 저자인 시인의 중심이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169절과 170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예, 여기
160

69절과 170절의 이 말씀도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기도 아니겠습니까? 나의 부르짖음이,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나의 간구가, 내 기도가 주님 앞에 이르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 기도가 주님 앞에 이르게 해달라는 그 기도는 169절과 170절의 반복을 하는 것은 뭔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 얘기를 할 때에 상대방이 듣는다, 진지하게 들어준다라고 얘기를 할 때 생각이 들면은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정말 진짜 기도가 어떨 때 펼쳐지나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기는 하지만은, 이 문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기는 하지만은, 내가 답답하지, 하나님 답답하나? 하나님 하나도 안 들어줄 거야. 그러면은, 여러분, 주님 앞에 간구하고 매달리고 싶은 생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도하는 쪽쪽, 하나님은 그냥 다 들으신다. 다 들으신다. 그러면 기도를 더 하고 싶나요? 안 하고 싶나요? 알아서 하이소. 그러지 않나요? 예. 또 여기에 보면은 또 반복하고 나오는 것이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어요. 어떤 종교에도 가보십시오. 천일 기도한다, 뭐 한다, 기도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능력이 있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확실히 다른 것은 뭐 때문일까요? 말씀 때문이에요, 말씀. 169절과 170절에 기도와 말씀이 이렇게 짝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기도는 정말 언제나 말씀을 깨닫는 데서부터 펼쳐지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이게 시편 119편에 보면은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의 비밀을 깨닫게 해달라.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말씀의 비밀을 알게 해달라. 이 깨닫게 해달라,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는 그 표현이 다섯, 여섯 번이나 등장하래요. 이거는 그냥 어쩌다가 한번 해보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 지금 내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기도를 하는 거지, 지금은 뭐 그냥 보는 대로 쑥쑥 들어오는데 아니에요. 평생 우리가 붙들고 기도해야 될, 진짜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가 말씀과 병행하게 될 때에 우리의 기도는 교정이 되어지고 주님의 뜻의 방향성을 맞추어 가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먼저 결론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 앞으로 왔습니다만은 다음 주일날 마무리를 할게요.
169.

0: 절에서부터 시작된 이 말씀에 이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소망인지를 그 비밀을 알게 되면은 그 다음 71절, 72절에 보면은 내가 찬양합니다. 내가 노래합니다. 그와 같은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그 비밀을 우리가 다음 주일날 또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고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특별히 여러분 한번 따라 할까요? 어린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여러분 나는 주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셔야만 합니다.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간절히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창원 세광교회 황은선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282-0574 창원 세광교회나 055-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극동방송의 다음 사절을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라디오 강단 라디오 강단 매주 주일 이 시간은 창원 왕성교회 양충만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용서는 은혜의 문을 엽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자,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어떻게 시작하냐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21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랍비들은요 세 번까지는 용서해 줘라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는 그 가르침보다도 한 단계 더 관대하게 한 일곱 번 하면 됩니까? 지금 자기 나름대로 아마 일곱 번 정도는 자기는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아마 아주 뿌듯하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대답을 하셔요. 22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자, 일곱 번 곱하기 70. 몇 번이에요? 490번 숫자로 계산하면 그래요. 여기에 일곱 번, 77이라는 숫자는 성경의 완전함을 나타내는 수예요. 그래서 숫자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용서하라. 이런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 이어서 오늘 본문에 여기에 천국에 대한 비유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23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어느 한 임금이 이제 종들과 이제 결산을 하는 그때가 되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에 한 종이요,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종이 있어요. 도저히 갚을 수가 없으니까 임금이 어떻게 명령합니까? 네 몸과 너 아내와 자식과 소유를 다 팔아, 갚아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기다려달라고 갚겠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임금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 종이 가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돈을 다 탕감해 줍니다. 불쌍히 여겨 다 탕감해 주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과연 얼마나 큰 돈인 줄 아십니까? 우리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 텐데 당시 로마 화폐 단위로 말하면 자 1데나리온은요 오늘 우리가 하루 노동하는 임금 정도 예를 들어 한 10만 원으로 생각하면 될 생각해 봅시다. 1데나리온. 근데요 1달란트는요 6000데나리온이에요. 다시 말하면 6000일 동안 한 20년 동안 일을 해야 1달란트를 갚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몇 달란트라고요?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